0: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죠.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정미조의 7번 곡도 띄워드렸습니다. 자, 지하철 환승역 안내음악. 어떤 음악인지 기억나세요? 갈아타는 역이라는 걸 강조하고 주위를 환기하기 위해서라면 짧더라도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음악이 좋을 텐데, 예전에는 그 클래식 음악이 주로 사용이 됐었죠. 근데 요즘에는 흥겨운 국악 멜로디 나오죠. 환승 음악이라고 띠용똥 이렇게 검은 고 이렇게 튕기는 네, 그런 음악 같은 거. 얼씨구야라는 제목의 우리 음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얼씨구야라는 곡이었대요. 이게 40초 안팎의 짧은 곡이지만 깜빡 졸다가도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부랴부랴 내릴 준비를 했다는 그런 분들도 많은 걸 보면 환승 안내 음악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구나 싶어지죠. 저도 가끔 이렇게 전철 타면은 이게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 보니까 가끔 그 환승 음악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네 정거장. 내가 한 여덟 정거장 가야 돼. 그러면은 평균 한 3분 잡고 20분에서 25분 정도 후에 알람 울리도록. 그리고 자고 일어납니다, 그냥. 그러다 놓친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자,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들을 음악들도 그렇겠죠.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로 갈아탈 준비. 잘 할 수 있게 기분을 환기시킬 그런 음악들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사연과 신청곡 받겠습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문은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S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지금 막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와, 여름이다! 막 이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오아시스 피처링 이재훈 그리고 유피의 바다 듣고 오셨어요. 희나비 맘님, 금요일 피곤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수영 코치님이 너무 빡세게 굴려서 수영 끝나고 회사 출근했더니 꼭 퇴근해야 될 것처럼 축 처지네요. 그래도 출착합니다. 짹짹 하셨어요.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역기를 들고 러닝을 하고 약간 좀 이런 거는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축 처짐이. 오히려 몸은 좀 아플지언정, 네, 거동이 불편할지언정, 몸이 빡빡해지고 이렇게 막 타이트해지는 느낌 들 때 좀 더 기운이 나지 않나요? 헬스는? 근데 수영은 참 희한해요. 가서 수영은 뭐 한 시간 이렇게 뭐 물질을 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오면 약간 내가 약간 널려있는 미역줄거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게 나른해지는 걸까? 수영은. 점심 시간에, 네, 간단한 샐러드나 그런 걸로 이제 빠르게, 네, 마무리 하시고, 점심 시간에 잠깐 좀 눈 좀 붙여볼까요? 2026님, 안녕하세요. 여긴 부산입니다. 재래시장에서 김밥 장사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냥 접을까 생각 중입니다. 좋은 음악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안 그래도 이 기사가 났었어요. 얼마 전에. 김밥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김밥 재료들이 가격들이 다 너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시장에서 김밥 장사 하시는 분들도 물론 힘들지만 그 큰 프랜차이즈들 있잖아요. 그런 프랜차이즈들 마저도 쉽지 않다. 예. 그러니까 김밥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재료값도 너무 올랐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 또 애청자분이 또 김밥 장사를 하시는군요. 그거 어딥니까? 아, 정말 가갖고 돈줄 내드리고 싶으신데. 자, 빨리 뭐 좀 좋은 세상이 와야 되는데 말입니다. 늘 걱정이에요. 자, 피버 브라이슨, 로베르타 플렉의 Tonight I Celebrate My Love 그리고 디온 워윅, 스티비 원더, 엘튼 존, 글라리스 나이드의 That's What Friends Are For 듣고 오겠습니다.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잭잭 사장님의 편지.

안녕하세요. 건대 마세거리에서 맛땡네를 10년 넘게 운영 중인 타이완이입니다. 저희 가게는 마장동 직송 돼지고기와 묵은지를 사용한 김치찌개, 돼지갈비찜과 직접 다대기를 만들어 쓰는 냉면 등을 팔고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던 가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4명이던 직원이 점점 줄어서 현재는 30평짜리 가게를 알바 한 명과 운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새로 인원도 뽑고 리뉴얼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어서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건 외로움입니다. 아침 출근길엔 항상 옆방 클리어식으로 조용히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듣게 된 알디. 내 스타일이구나. 짹짹 쿠폰 가맹점을 신청하고 웰컴 드링크를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오시네요. 다행히도 이번에 한 번 더 홍보해 주실 때 드디어 첫 손님이 오셨어요. 누가 봐도 착하게 생긴 아이들 3명과 어머니. 표현은 잘 못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항상 친구가 되어주는 알디처럼

가장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어주었던 노래 정홍일님의 그늘 신청합니다. 아기새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 오늘 온 편지는 타이완이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코너를 운영을 하게 된 이유도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시기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진행을 했던 것 같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나 어떤 뭐 손님을 굉장히 크게 파급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심적인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1호 손님이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그 기억이 오래 남으실까요?

글로리아 게이노의 I Will Survive, 보니엠의 Sunny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이 잭잭 사장님의 편지라는 이 아주 네, 좋은 코너를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에 영화는 없었어요. 다음 주에 네, 또 좋은 영화로 컴백할 거니까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희정님이 알렉스의 답장, 펜 끄적이는 소리에서부터 울컥 하셨네요. 이게 여러분 어느 순간 막 이렇게 말을 내뱉는 것보다 남의 얘기 듣는 게 되게 재밌어지는 때가 오거든요. 지금 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저는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장을 갖고 있잖아요. 뭐 쇼호스트도 그렇고 라디오도 특히나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 듣는 게 저는 너무너무 즐거워요. 특히나 이제 저희 방송을 같이 들어주는 분들이니까 그죠? 하마님, 저는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알디에 응원하는 한마디에 저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요즘 저에게도 힘든 일이 좀 있었거든요. 덩달아 위로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요즘 찾아보면 난 요즘 너무 좋아 행복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드물죠. 에. 참 이게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만 같아서 너무 신기할 정도로. 자, 근데 어쨌든 이런 때일수록 서로서로 응원하고 또 파이팅 해야 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서 기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CNBLUE의 사랑, 빛. 이거는 그렇구나 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도경수의 팝콘까지 듣고 옵니다.

502 하나님, 복숭아 수확하면서 듣는데 선곡이 너무 좋아서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네요. 많이 덥고 힘들지만 노래 들으며 힘내봅니다. 아유, 그냥 요즘 같은

하시면은 네 비도 시원하게 오고 해도 엄청나게 네 이렇게 쨍쨍 쬐주고 이러면은 복숭아 너무 예쁘게 자라지 않나요? 복숭아는 진짜 과일 중에 예쁜 걸로 따지면은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예. 네. 약간 뭐랄까 되게 고급지게 예쁜 아이. 되게 발랄하면서 되게 유쾌할 것 같이 예쁜 아이는 사과. 그죠? 딸기는 약간 깍쟁이 같고. 복숭아가 예쁘죠. 자, 과일 얘기하다 또 일부러 마치겠네.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우리 실비아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면서요. 저희 1부 잠깐 인사드리고요. 2부에 돌아옵니다.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칠레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기라는 위기 상황을 공동 번영이라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산티아고 시내 한 호텔에서 한국과 칠레의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지금은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이며 아시아와 칠레를 포함한 국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칠레에 대해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파트너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중남미를 연결하는 핵심 관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조작을 지시 주도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 A씨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김포선관위 직원 B씨로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 관련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은 뒤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주도로 2017년부터 시작돼 올해 10회째를 맞는 통일 걷기 행사가 다음 달 2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열립니다. 참가자들이 통일전망대에서 출정식을 연 뒤 12박 13일간 파주 임진각까지 걷는 이 행사는 분단의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적 가치와 접경지역의 삶을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활동입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통일걷기와 CBS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통일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8: CBS
9: 1분 기상정보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전북 군산과 전주, 제주 서귀포 동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강화 발효됐고요. 특히 오늘도 곳곳에

0: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냉방 시설이 있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혼자 계신 분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폭염 행동 수칙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산은 연 사흘째 한낮 기온이 40도까지 치솟겠고요. 부산 39도, 강릉 포항 37도, 청주 광주 35도, 서울 춘천 34도로 체감 더위는 한층 더 심하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이 더위를 식혀줄 만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다음 주에는 서울도 37도까지 치솟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1: 성공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인 불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첫 곡으로 잔나비의 외딴섬 로맨틱 미리네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렸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군 고기 드리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도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미치 할인 내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녀오신 아기새 여러분들 네 가서 인증하시고 혜택 다 받으신 후에 저희한테 다녀오셨다고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인증문자 보내실 곳은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준비하신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오늘도 슈가 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 버블, 빨래에도 슈가 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 버블, 슈가 버블, 슈가 버블, 깨끗하게 슈가 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 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와.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더 비치 보이즈의 코코모 컬처 클럽의 카르마 카멜리언 듣고 오셨습니다. 로꼬홀릭님, 알디, 저 며칠 전에 셀프로 뒷머리를 잘랐습니다. 오, 이거 불안한데. 셀프라는 단어 요거 불안한데. 어깨선 조금 안 되게요. 어깨선이 조금 안 된다. 목 중간 정도 되시려나? 용감하게 시도를 해봤는데 오,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가볍고 좋아요. 손재주 없는 편인데 숯가위로 자르니까 할만합니다. 숯가위로 자르니까 할만하다. 지금 셀프로 하시고 정면 모습밖에 못 보신 거죠? 뒷모습을 보셔야 될 텐데. 뒷모습을 보셔야 될 텐데. 아니, 큰일이네. 그래요. 다행입니다. 숱이 많으셔서 그런지 머리가 가볍다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그죠? 다행이네요. 잘 어울린다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머리는 샵에 가서 자르시는 걸로. 불안한데.

김미애님, 어제 우리 신랑이 저더러 제가 평소에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단어가 있다네요. 뭔데?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또? 라는 한마디라면서 또 술 먹어? 또 축구 봐? 또 아이스크림 먹어? 이런다고. 알디는 어떤 잔소리가 무섭나요? 저요? 저는 늘 잔소리를 하는 편이지 듣는 편이 아니라서 무섭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잔소리 듣는 거 뭐 그렇게 막 기분 나빠하진 않아요. 네. 아니, 기분 나쁘기보다는 누가 저한테 잔소리 하면은 전 대놓고 얘기하죠. 알아서 할게. 잘한대. 알아서 한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알렉스는 자기가 알아서 한대. 좀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한테 잔소리할 만한 일이 있나?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자, 시스타의 Loving You 그리고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 이렇게 두고 듣고 오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잔소리 하나? S I S T A R Sister S

짹짹.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윤경숙입니다. 펜션을 운영한 지는 어느덧 19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객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대창가에서 쿠폰 이야기가 나오길래 쿠폰 하겠습니다 라고 보냈더니 덜컥 짹짹 쿠폰 1호점이 되었어요. 떨리고 신기했어요. 방송에 나온다는 것이요. 매일 아침 호숫가 새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저에게 짹짹은 참 친근한 인사말입니다. 전날 손님들이 사용한 객실을 청소하려고 나서는 아침 펜션 창문을 열면 잔잔한 호수가 눈앞에 펼쳐지고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나오는 CBS 레인보우와 함께

0: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 객실을 오가며 새 손님 맞이를 준비하는 동안 레인보우는 소중한 친구이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웃고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쉼터입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여기 주차하시면 돼요. 다락방에는 침대가 3개 있고요.
0: 펜션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설레이는 여행을 온 연인도 있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친 마음을 쉬러 오신 분도 계십니다.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모여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삶에 대해 많이 느끼고 배웁니다. 올해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고 펜션도 예약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예약이 낮다는 것은 고객님들도 모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돼요.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 때 늘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로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제작진님과 알디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영업자를 위하여 잭잭 쿠폰도 만들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방송 시작할 때 알디님이 잭잭 따라하는지 궁금하다 하셨죠? 네, 따라합니다. 끝날 때 안녕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안녕.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이선희의 소녀의 기도.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노래예요. 감사합니다.

알렉스가 보내는 답장. 오늘 도착한 편지는 저희에게 또 어떤 큰 의미가 있는 또 편지네요. 충주에서 펜션을 운영 중이신 윤경숙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저희한테 1호점이세요. 짹짹 쿠폰 가맹점 1호점이신데 처음에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일을 하면 어떨까. 우리 생각해보니까 9시부터 11시까지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그 바쁘고 정신없이 그날 하루의 장사나 운영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데 짹짹 쿠폰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쿠폰이나 뭐 이런 거 만들면 어떨까 했는데 저희가 그런 걸 한다고 했더니 덜컥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덜컥 물었죠. 그래서 1호점이 되셨습니다. 근데 참 그릇이 넓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참 남들이 이렇게 놀러 오셔서 막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거를 이렇게 정리정돈 하시면서 다음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 손님들은 어떤 손님들일까 설레임을 19년 동안 잃지 않고 이렇게 펜션을 운영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또 이제 한참 또 시즌이잖아요. 또 호숫가 근처에 있는 펜션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사람들이 많이 많이 왁자지껄하게 모여서 행복한 모습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짹짹하고 안녕도 따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편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503 하나님께서 신청하신 서영은의 꿈을 꾼다까지 듣고 오셨어요. 혜경님께서 이쯤 되면 나도 자영업을 해야 되나 싶어진다는 알디한테 음성 편지 보내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뭐 보내시면 되죠 뭐. 아 캔디님께서 매번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힘이 되는 그 대창 영원히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그냥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8시 9시쯤부터 11시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직장인들도 있고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학업 때문에 열심히 움직이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뭐 출근해서 이제 회의 준비하고 회의 들어가시는 우리 직장인들도 있을 거고 뭐 다 있는데 자영업자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방송 함께 하고 있다 뭐 자기는 어떤 사업을 한다 이렇게 초반에 저희한테 문자를 되게 많이 보내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코너였는데 너무너무 준비 잘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코너였습니다. 저는 뭐 영원히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네, 다 잘 돼야죠. 그죠? 0969님. 알디, 저는 작은 분식점을 하나 운영을 해요. 누가 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어서 한동안 마음이 우울했는데요. 어제 손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작은 꽃다발을 주시네요. 너무 뜻밖의 선물이라서 받는 순간에 감동했습니다. 매장에 꽃을 꽂아두었더니 오가면서 눈에 띄는 꽃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네요. 작은 소극과 알디방송의 힘으로도 오늘 하루도 살아보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 있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정말 생전 오가다 보지도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죠? 그 손님이 이 분식전인 사장님의 진짜 남은 1년을 또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행동을 하셨다는 거를 알고 계실까요? 너무너무 좋은 행동입니다. 클리프 리처드의 Summer Holiday 그리고 코니 프란시스의 Vacation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4725님 RD 클로징 멘트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안녕 하는 아내랑 저도 함께 안녕 이러면서 따라하는데 가끔 아내랑 톤이 안 맞아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힘차게 안녕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은 중저음이기도 하고 혹시 알디가 우리가 따라하는 걸 눈치챘나 싶기도 하고 오늘은 어떤 톤으로 하나 둘 셋 안녕 하실지 궁금합니다. 어유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 하시라고 네 하나 둘 셋 넣어드리는 거잖아요. 약간 텐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날 방송이 좀 텐션이 네 목요일처럼 확 좀 넘쳐났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안녕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훈훈한 사연으로 마무리하는 그날은 하루 같다 하나 둘 셋 안녕 하기도 하고 그죠 뭐 굳이 그 톤을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러면 우리 힌트를 하나 둘 셋에 좀 줘볼까요? 야 이런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안녕 이런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네.

제가 하나 둘 셋의 힌트를 좀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쿨의 이 여름 서머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너무 흔했나?

0: TBS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상이 지킬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합니다.

0: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장 초반 15%를 넘나들며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반등한 여파로 한국 증시도 개장 직후 급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어제 5,500선에서 마감한 코스피는 오전 한때 6,500선을 회복했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6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20.1로 전월보다 2.3% 증가했으며 상품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와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각각 2.7%, 5.8% 올랐습니다. 트리플 증가는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84만 명에 달하고 수급자 중 44%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는 283만 6,706명으로 전년보다 6.1% 늘었습니다. 일반 수급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121만 2,262명으로 44.4%를 차지했습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부터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최 전 의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측의 출입을 막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서울 동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올다르크라고 불리는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성조기를 치마처럼 허리에 두른 채 나타나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에서 대한체육회 측의 진입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경찰이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정치권에 유출해 무마시켰다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4도, 습도는 72%입니다. 송정훈이었습니다.
6: TBS K-POP 4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6: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7: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6: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8: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매미는 북처럼 몸을 울려 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한여름을 울리는 북소리처럼 언제나 씩씩합니다. 한낮에는 시끄럽다 싶다가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문득 추억 속 여름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해요. 여름방학에 놀던 계곡으로 친구를 기다리던 서점 앞으로 잠시 쉬어가던 나무 그늘로 매미가 울고 있다는 건 이 여름도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는 거겠죠. 오늘도 여름의 북소리에 맞춰 신나는 노래로 함께해요. 기분 좋은 오늘의 리듬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입니다. 여름 좋아

0: 이한철, 안예은, 여름 좋아 였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40년 된 오래된 아파트라 여름만 되면 매미가 엄청 울어요. 왕눈이님. 나무도 많죠. 요즘 일상의 배경음악이든 매미 울음소리 시끄럽다 싶다가도 그해 여름의 추억으로 어느새 우릴 데려가기도 하잖아요. 추억의 노래들 그리고 무더위를 이길 신나는 노래들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8452번님께서 계란 이고 나가면 완숙될 날이네요. 선풍기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데 어쩌죠? 언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선풍기 앞에서 계세요. 제가 아 좋다 이 말 나올 노래들로 가득 채워드릴 거거든요. 조금만 천천히 나가시면 좋겠네요. 5716번님 매일 듣기만 했는데 처음 문자 보냅니다. 김해 생수회사예요. 무더운 여름이라 휴가도 없이 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힘내시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시원한 생수 충분히 마셔줘야 되죠. 하지만 가끔 커피도 생각나실 거예요. 5726번님께 시원한 커피 한 잔 전합니다. 어느새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덥죠? 주말 계획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4: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제 말이 맞죠? 선풍기 앞에 계시면 웃게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박수까지 치신 분들 손. 스위스로 정준하가 함께한 이 노래 기억나세요? 정준하요 들었고요. 우크렐레 피크닉 장미의 미소였습니다. 여름이라 휴가 좋아 1230번님 내일부터 휴가라 늦잠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0001번 저는 오늘 근무하고 나면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 가족 모두 동해로 휴가 갑니다. 그렇다니까요. 여름이라 너무 덥고 힘들지만 좋은 것도 있다니까요. 2613번님 여긴 부산 녹산공단 코리아 후크예요. 다들 더위에 힘들어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8월 2일까지 휴가입니다. 휴가 때 외손자 4살 유혁이와 기차 여행할 계획이에요. 여행길에도 랄랄라가 동행할게요. 2613번님께 커피 한 잔 드립니다. 3385번님 오늘부터 우리 둘째를 위해서 출산휴가가 시작됐어요. 집에서 편하게 책 읽으면서 좋은 방송 듣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순산하시기를 바라면서 음료 한 잔 전합니다. 랄랄라 공연 선물도 있어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수상자 기념 공연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8일 토요일,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CJ 아지트 광흥창에서 열리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5명씩 2분씩 보실 수 있게 초대할 거예요.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은 요일 말머리 달아서 성함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4289번님, 생수 생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 생수 배송을 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주문은 많고 몸은 고되지만 휴가철이라 그런지 차는 안 막히네요. 응원의 마음 담아서 커피 한 잔 전하고요. 이 곡도 전해드리죠. 하현우 돌덩이.

Ready, get, set, go. 루시의 노래와 연주로 들었어요. 스담스담님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3년 근무하던 직장을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너무 힘들었는데 시원합니다. 정말 제 2의 삶을 위해서 화이팅 해주세요 하셨거든요. 응원의 마음 담아서 노래 들었고요. 시원한 커피도 한 잔 전합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9651번님, 반가워요. 타방송 듣다가 예쁜 목소리가 나와서 들어와 봤어요. 애청자가 될 듯 하네요. 마음 정하신 건가요? 그럼 매일 만나기로 약속 하신 걸로 알고 커피 한 잔 전합니다.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 저도 일 끝냈어요. 퇴근해서 휴가 갑니다. 오늘부터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제니 천사님, 저는 휴가 계획이 없어서 즐겁고 시원한 랄랄라로 피서 왔어요. 잘하셨어요. 이럴 때 차도 막히고요. 시원한 선풍기 앞에서 랄랄라 함께하는 것도 멋진 피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쭉 이렇게 함께할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759번. 친정엄마 계신 양산은 40도라네요. 걱정이 되어서 매일매일 전화하는데 살면서 이렇게 더운 적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여름아 좀 살살 해줘. 그러게요. 부모님 계신 곳이 이렇게 더우면 걱정이 되죠. 자주 살피셔야겠습니다. 파파야 내 얘길 들어봐.

이제 상상 속의 너까지 듣고 왔습니다. 더위 사냥하는 선곡 맛집 랄랄라 음악에 취해 열일합니다. 5628번님 노래들이 다 좋네요. 텅 빈 마음님 그렇다니까요. 랄랄라에는 좋은 노래만 나온다니까요. 믿음 소망 무알콜님 원경님 배달이라는데 너무 땀을 흘려서 난생 처음 식염 포도당이라는 것을 약국에서 사 먹어 보았네요. 이런 게 긴급 처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휴, 영양 섭취 잘 하셔야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찌뽕님, 항상 회사 근무하다가 듣곤 했죠. 더운 여름, 지금은 시원한 곳에 있습니다. 단지 장소가 병원이라 좋지만은 않네요. 빨리 퇴원하고 싶은 마음, 항상 응원합니다. 퇴원하고 집에 가면 다시 사연 보낼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입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다치신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시원해도 병원 밖이 낫죠. 덥더라도 병원 밖에 계셔야죠. 얼른 나으셔서 좋은 소식 주시기를 기다릴게요. 찌뽕님께 커피 한 잔 전합니다. 6678번님, 몇 년 만에 떠나는 휴가 잘 다녀올게요. 휴가지에서도 랄랄라 애청하겠습니다 하셨고요. 제자백가님, 부산에서 충남 보령으로 가족들과 휴가 가는 중입니다. 안전한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폭염인데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휴가지에서도 랄랄라 잊지 마세요. 별솔별 하하랑님, 저는 딸이랑 데이트 가고 있어요. 신당동 가서 즉석 떡볶이 먹고 잠실 아쿠아리움 보기로 했습니다. 애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레는지. 애인이죠. 예쁘게 하고 나오셨죠? 리센느 프리티걸.

시원하게 레몬탱 하츠투하츠의 노래 들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인지 선곡들이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감사합니다. 에버그린님. 더운 날 차분한 목소리 더위가 날아갑니다. 매장에서 잘 듣고 있어요. 짱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기척을 해주셔야 제가 같이 듣고 계시는구나 알거든요. 3541번님. 7월의 끝자락에서 백원경의 랄랄라와 함께 웃음이 번지고 더위는 한 걸음 물러가고 오늘의 하루를 가볍게 넘기며 8월을 설렘으로 맞이하고 새로운 계절을 기대해 보아요. 네, 그렇게 함께 7월을 잘 마무리하고 8월도 신나게 시작하자고요. 3380번님, 오늘부터 휴가인데요. 이번 휴가는 우리 동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엄마와 같이 장사하면서 휴가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장 안이 너무 더워요. 선풍기에서 미지근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도 손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손님들 북적북적 하시면 땀은 나도 기운이 나시겠죠? 시원한 커피도 한 잔 전합니다. 동방신기 퐁!

이 시간에 꼭 운전하는데 랄랄라와 함께와서 즐겁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보아요. 보내진 건가요? 7513번님. 네, 잘 도착했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원한 노래 같이 듣고 싶다고 풀마디님 청하신 최혜령의 드라이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 국제자유

0: 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인 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법과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칠레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기라는 위기 상황을 공동 번영이라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산티아고 시내 한 호텔에서 한국과 칠레의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지금은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이며 아시아와 칠레를 포함한 국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칠레에 대해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파트너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중남미를 연결하는 핵심 관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조작을 지시 주도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 실무진 끝 관계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김포 선관위 직원 B씨로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 관련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은 뒤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4개를 공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이 밝혔습니다. 아마존 위협정보팀은 최근 공식 보안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처음 공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엑시오스와 디버그, 초크 등 유명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4개에 대한 해킹 사건이 모두 북한 연계 해킹 조직 한 곳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으니 야외 활동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 32도에서 39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6도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4: CBS
5: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6: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12부작 드라마에서요. 3개월 후라는 자막 한 줄만으로 계절을 얼마든지 점프할 수 있죠. 주인공이 불과 몇 초 만에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해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 속의 우리는 절대 그렇지가 않죠.

7월 한 달 동안 단 하루의 생략이나 추월도 없이 폭염과 열대야를 고스란히 경험한 끝에 이렇게 7월의 마지막 날에 도착했다는 게 오히려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벌써 폭염에 지치신 건 아니죠? 우리에겐 즐기고 누려야 할 여름의 드라마가 한참 더 남아 있으니까요.

어느새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마이크 페리 피처링 카소의 Inside the Lines였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처럼 시간을 휙휙 건너뛸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폭염 경보가 수시로 울리던 지난 한 달을 꼬박꼬박 살아낸 덕분에 이렇게 7월 마지막 날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작은 일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온 1, 2도 차에 컨디션이 완전 달라지고요. 주가 그래프의 작은 출렁임 하나에 출렁임 작진 않았다 그죠? 근데 일희일비하는 모습 보면서 아 인간이 진짜 연약하고 갈대 같은 존재구나 새삼 깨닫는 한 달이었달까요? 잔잔한 일상을 유지하고 고요한 평정심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나 어렵고 또 소중하다는 걸 또 한 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7월 한 달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관리 잘하면서 지치지 말고 남은 여름도 보내야겠죠.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자, 이스토리님. 오늘도 지친다 지쳐 너무 더워요 죽을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어디세요? 아 오늘 전국적으로 많이 덥긴 한데요. 우리 자이스토리님 어디 계신지. 1441번으로는 양산 무일곰 신도시인데요. 연일 40도 억수로 덥습니다 하셨어요. 아 많이 더우실 것 같아요 진짜. 더위야 가라 두 곡이었습니다. 스캔들이었고요. 피처링은 패티 스미스의 The Warrior, The Simple Plan 피처링은 션 폴의 Summer Paradise였습니다. 딸구와 앵도님, 요즘 입맛이 없습니다. 잘 먹어야 하는데 폭염에 지칩니다. 오늘은 보양식으로 뭐를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아 땡기는 게 없으시다고 너무 막 이렇게 보양보양보다 이런 거 어떠세요? 라은맘님이 방학 중인 아이들 간식으로 만든 감자, 오이, 크래미 샐러드로 도시락 싸봐서 먹고 있습니다. 마치 피크닉 온 것 같네요. 이야, 저도 이 집 딸내미로 입양되고 싶습니다. 감자, 오이, 크래미 샐러드도 좋고 샌드위치도 맛날 것 같은데요. 아이리스님은 7월의 마지막 날 병원에서 듣습니다. 내일은 집에서 편안하게 피송을 들을 예정이라고. 아 8월의 시작은 그래도 집에서. 날씨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해피하게 보내는 걸로 해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꽃마리님 오늘은 레이스 컨셉이네요 하셨고 윤지님은 아 시원한 가디건인지 자켓인지 입으셨네요. 어젯밤에 한올한올 짜신 거 아니죠? 하셨는데 그냥 티셔츠입니다. 견우와 직녀의 그 직녀처럼 한땀 한땀 짜봤습니다. 준호맘님은 오늘 블랙앤 화이트 의상을 보니까 콩국수 이것은 백태냐 서리태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셨는데 아 콩국수 너무 좋네요. 자 오늘 보라 퀴즈 준비했고요. 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C21이에요. You are the one.

가레스 게이츠였어요. I've got no self-control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 알쓸 신잡 퀴즈입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는 8월이 시작됩니다. 7말 8초 무더위, 올해 초 또 새로운 기록을 올해도 또 새로운 기록을 세울 거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위를 피해서 휴가 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이 더위가 언제 한풀 꺾이려나 기다리는 분들, 어서 선선한 계절이 오기를 또 바라는 분들 계시겠죠?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24절기를 가지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죠. 24절기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 토요일이 중복이었고요. 그에 앞서 23일은 가장 덥다는 대서였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대서 다음에 오는 절기, 계절의 변화를 바로 알려주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대서 다음에 오는 절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 복날은 절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23일은 대서였습니다. 대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오는 절기. 약 2주 후인 거죠. 23일로부터 이제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후 바로 이 절기가 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두 글자입니다. 아,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날이기도 합니다. 쳐서 땡. 쳐서보다 이게 앞서오죠? 대서 다음에 오는 절기. 과연 무엇일까요? 자, 뭐 정답 보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소서 땡. 자, 정답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대서 다음에 오는 절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글자의 이 절기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의학세님 신청하셨고요. 시스캐치, Backseat of Your Cadillac.

Break Your Heart, 타이어 크루즈 피처링 루다 크리스였고요. 시스캐치의 Backseat of Your Cadillac이었습니다. 아니 딸기님은 지수님 우리 집 거실 커튼 언제 걷어가셔서 샬랄라 의상으로 만드셨어요? 하셨는데 슬쩍 좀 했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 풀고 있어요. 절기에 대한 문제죠. 대서 다음에 오는 절기입니다. 지난 23일은 가장 덥다는 대서였고 대서보다 근데 다음 주가 더 더울 것 같아요. 대서 다음에 오는 절기 달력상으로 보니까 8월 7일이라고 하네요. 8월 7일. 자, 이 절기는 올해 이 8월 7일 어떤 절기일까요? 4053님이 올 여름 처음으로 초록 사과를, 풋사과를 먹고 있는데요. 새콤달콤 맛나네요. 자연은 진짜 정직하죠. 벌써 풋사과가 나오다니. 6834님은 이거 지나고 말복 지나며 신기하게 약간 시원해집니다. 조상의 지혜를 새삼 느낍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낮에는 없지만 이제 슬슬 이 절기를 지나고 하면 밤에는 좀 잘만하다 그런 느낌이죠. 바위나리님, 이 절기에는 김장 채소를 파종한다고 알려주셨고요. 세상에 김장. 지리사님, 가을의 문턱이죠. 강력한 힌트. 하늘바다님, 가을이 오길 간절히 기다려지는 이 시기에 적절한 퀴즈입니다. 오늘도 제작진의 센스는 최고 하셨는데. 센스가 에센스. 자, 정답 아시겠죠? 대서 다음에 오는 절기, 두 글자의 이 절기 무엇일까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니켈백이에요. Burn it to the ground.

이공희님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음악 부탁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들으셨죠? 심플 만제 Don't You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듣고 계시고요. 신청곡 이어집니다. 8253님 할리스예요. 버스 스탑.

뉴지스의 해피송 1부 닫을 시간입니다. 방탄소년단 UFO의 Try Me 전하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올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3: 인천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0: KBS 노컷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장중 10% 이상의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804.49포인트 14.38% 오른 6,398로 집계돼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며 장중 한때 17% 오른 6,548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에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다시 5,000조 원대 위로 올라섰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20.53% 뛴 24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4.89% 폭등한 165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61포인트 9.46% 오른 705.78을 기록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는 국내 증시 상황과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한 협력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합동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인한 수급 쏠림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의견을 함께했다며 민주당은 해당 상품 도입 과정 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기본 예탁금 강화 조치에 대해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 정책위원회와 금융당국, 민간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레버리지 제도 보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가 성과금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주식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3조 원 더 거쳤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는 23조 1천억 원이 거쳐 1년 전보다 5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세수호조는 증권거래세와 소득세, 법인세 세수 증가 덕분인데 증권거래세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82% 나 폭등했고 소득세는 18%, 법인세도 20% 급증했습니다. 2월에서 6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22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3조 원 17.4%가 늘어서 4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군 당국이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차 경계작전 지침 논란과 관련해서 전방 경계작전 부대에 실탄 장착 상태를 유지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일반 전초와 최전방 소초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전방 군단에 이 같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1군단도 경계작전에서 다시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9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솔솔이님, 청송에서 영덕까지 대단한 여름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경기도 평택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셨는데요. 와, 피서가 아니라 여름의 한가운데를 제대로 맛보고 가시네요. 그 포항 근처 한 40도 가까이 영덕도 그렇고 청송도 그렇고 올라가지 않았나요, 기온이? 아유,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꿈꾸는 먼지님, 뭐라고 하셨는데.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죠. 머라이어 박님이 신청하신 장프랑스 모리스의 모나코였습니다. 해피송 2부로 만나봤고요. 오늘 1부에서

0: 그래서 절기에 대한 보라 퀴즈 풀어봤습니다. 대서 다음에 오는 절기, 계절의 변화를 바로 알려주는 절기, 달력상으로 8월 7일인 올해, 이 절기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문제였는데요. 다들 뭐 정답 잘 알려주셨습니다. 정답은 엄청난 폭염이 예보돼 있는 다음 일주일 후에 오는 입추입니다. 입추. 와, 다음 주가 거의 절정일 것 같은데 그 중에 입추가 있습니다. 9713님은 아, 날씨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만남을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 아, 잘못된 만남은 뒤로 알려주세요. 2461님은 국가고시를 앞둔 만학도입니다. 여름에 이 더운 날씨, 피서는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셨거든요. 정답도 알려주셨어요. 아, 이 더운 계절을 보내느라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정답 알려주신 분들 가운데 9713-2461-6064, 변명은 없다, 지원 33, 2459, 2140, 1007, 4821, 환야, 0467-6064-9506님께 시원한 얼음이 동동 떠있는 커피 쿠폰, 커피 한 잔 드실 수 있는 쿠폰을 전하겠습니다. 자, 해피송 2부는 이런 얘기 나눌게요. 8월이 기다려지는 이유. 그냥 빨리 8월이 왔으면 좋겠다. 다음 주 덥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기왕 더울 거 빨리 그냥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8월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저뿐만은 아니죠. 왜 8월을 우리 햇님이들은 기다리고 계실까요? 가을과 가까워지니까, 휴가가 있어서, 뭐 생일이나 기념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개학이 있습니다. 자, 8월이 기다려지는 이유, 햇님이들마다 각각 다른 이유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은 왜 8월을 기다리고 계신지 해피송에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똘방님, 해피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수님. 저는 여름휴가 미리 내고 백내장 수술하고 집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편안하게 천장을 바라보며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8월에 잘 쉬셔야 되겠어요. 머라이어 박님은 캬, 오늘 선곡 또한 짱이로구나. 야자수 그늘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9713번으로 신청하신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 또 민호님 마이클 크레투의 Moonlight Flower, 또 창수님 해피그님 진추아비 One Summer Night이었습니다. 소연 아빠님이 8월 달력에 낙서를 한 딸, 숫자 8에 눈, 코, 입을 그리고 나뭇가지 손과 모자까지 그려넣으니 영락없는 눈사람입니다. 딸아이의 장난을 제대로 볼 수 있는 8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상상만 해도 조금 시원해집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이분은 8월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맑은 하늘님은 저는 8월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방학이니까 조카들이 놀러 온대요. 방학 때는 우리 아이들이 온갖 친척집을 방문하기 마련이죠. 저도 여름방학 때 특히 초등학교 때 강원도 외가에서 내내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이니 미라님은 방학은 싫고 개학은 좋아하는 주부 백단입니다. 8월아 얼른 와. 그러니까 개학하면 일단 애들이 탁 집을 나가고 아침부터 점심 한 끼는 급식으로 해가라고. 얼마나 좋아요. 학교라는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지. 3058님은 너무 기다려지는 8월입니다. 저의 최애 팀이 저희 동네 초청 공연으로 25일 공연을 옵니다 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누구예요? 8월 25일 공연 찾고 있는지 잘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텅빈 마음님은 8월에 서울 병원으로 검사하러 갑니다. 그날 맛집을 들렀다가 올 계획인데요. 혼밥을 해야 돼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자가제면 하는 우동집에서 부카케 우동과 새우튀김을 먹을 예정입니다. 부카케 우동. 냉우동인 거죠? 그렇게 우동을 먹었는데 부카케 우동은 아직 못 먹어봤네요. 아쉬운 대로 이 근처에 있는 메밀소바라도 먹어야겠네요. 8541님은 8월아 기다렸다. 6월 1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육군 훈련소에 입대한 우리 601 아들들 드디어 내일 8월 1일부터 일병으로 진급합니다. 훈련소를 지나 자대에 적응하며 흘린 땀과 시간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있어 우리는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병 이민규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남은 군 생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멋지게 걸어가길 응원할게. 아휴, 국군 장병 얼마나 더울까요? 군복이니까 이건 뭐 시원하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지치지 않기를, 그리고 내면과 외면이 성장하는 시간이기를 무엇보다 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는 8월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햇님이들은 왜 8월을 기다리시는지 알려주세요. 이어지는 곡은 신청곡이고요. 5678님, 세호님, 진원님, 지미 클리프예요. I can see clearly now.

애플리오님, 속초 가는 길인데요. 홍천 지나 지금은 수월하네요. 아는 노래 나오니 좋습니다. 아, 휴가 가는 기분 만끽하시네요. 도로시님, 해피 뭉치님, 데스파시토, 루이스 퐁시, 또 네디안키였고요. 유비포트의 Red Red Wine, 또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8월이 기다려지는 이유. 8047님은 8월에는 드디어 언니가 긴 투병과 입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옵니다. 수박 화채를 같이 해먹을 수 있다고 언니가 고대하고 있어요. 수박 한쪽을 먹어도 병원에서 먹는 것과 집에서 먹는 거 너무 다르죠? 8월은 더 건강하게, 더 팔팔하게 보내시기를. 5940님은 8월 20일 26살의 소방관 아들 결혼합니다. 축하해주세요. 와, 예비 신혼부부 사진도 주셨는데 예비 신랑은 제복을 입었고 예비 신부는 하얀 한복을 입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축하합니다. 호레노츠님은 8월에 프랑스에 살고 있는 딸아이가 옵니다. 너무 보고 싶고 오면 딸과 워터밤을 가기로 했는데 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생면부지에 사람들이 쏘아대는 그 물줄기를 왜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말이죠. 하셨는데 이거 너무 해피한 고민인데요. 우리 햇님이들 가운데 워터밤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사랑의 꿈님은 큰아들이 경기도 연천 GOP 근무인데 요즘 너무 더워 걱정입니다. 성훈아 힘내자. 여름은 지나가고 있어. 아, 모든 일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 성훈씨 파이팅! 빅토리님은 8월이면 기간제 기간이 끝납니다. 백수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이유가 뭘까요? 아무튼 8월은 해방입니다. 하셨는데요. 매듭을 짓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 햇님이들은 더 행복한 8월 보내시면 좋겠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6947님 네비 깁슨이에요. 일렉트릭 유스.

음효시인님, 아니 이거 사실이에요? 몸이 기억하는 워터밤, 물총 원 없이 맞고 싶다 하셨는데 진짜 다녀오신 거예요? 진짜? 아, 물총은 좀 어렵고 딱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딱총. 후리지아 향기님, 에드시언의 Bad Habits였고요. 네비 깁슨의 Electric Youth였습니다. 0271님이 어젯밤 10시 퇴근길에 동네 입구에서 찍은 Moonlight Flowers, 달맞이 꽃입니다. 밤에만 피는 노란 예쁜 꽃이죠? 하시면서 사진 주셨는데, 이야, 이 꽃의 이 느낌이 아주 조금 가을이 묻어있네요. 가을의 향기가 살짝 납니다.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아비치 Waiting for Love, 보람님께 띄우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3: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우리 군이 어제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던 미국 무인기를 북한 비행기로 오인한 배경으로 한국군 내 보고 누락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군에 따르면 문제가 된 미 해병대 무인기는 어제 오후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발견됐는데 근처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하던 전방부대는 이를 적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 방공작전 태세를 발령하고 격추까지 준비했습니다. 자칫 미군 전력을 휴전선 일대에서 공격하는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다행히 군은 대공포 등 방공 전력을 실제 발포하진 않았고 추적 감시를 통해 해당 무인기가 미 해병대 소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미군은 무인기 비행 계획을 포함해

0: 자신들의 연합훈련 계획을 사전에 한국군에 알렸다고 밝혔는데, 정작 한국군은 이를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한국군 내부 보고 체계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준권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전방 GOP, GP를 빈총으로 방치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는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군의 경계 보고망을 철저히 파괴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과거 탈영 의혹조차 명쾌히 해명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안보를 총체적 파탄으로 몰고 간 국방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과 칠레에 이어 남미 마지막 방문 국가인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한국 대통령의 공식 아르헨티나 방문으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남미의 핵심 경제대국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와의 교역 투자 확대와 시장 개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 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탄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 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 투자가 늘어나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올해 2분기 하루 평균 외환 거래액이 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은 1,214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18.3% 늘어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 매매액 증가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 지속에 따른 해지 수요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2: 2시 5분입니다.
3: 송인찬의 어떤 가요?

0: 7월 31일 금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은요. 이찬원의 찬찬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포유 아나운서 송인찬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분명히 어제 오프닝 때 저글링을 하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제작진들이 또 옷까지 준비해줬어요. 제가 또 어떻게 이걸 안 입을 수 있겠습니까? 아, 송인찬의 어떤가요? 보이는 라디오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금요일 또 한번 보이는 라디오가 열렸습니다. 어플 레인보우에서 표준 FM으로 오신 뒤에 화면에 떠있는 TV 모양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요. 너튜브 검색창에 송인찬의 어떤가요? 입력하시면 오늘 날짜 실시간 방송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로 접속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열릴 때마다 알람이 가니까 엄청 편하겠죠? 그리고 송인찬의 어떤가요 홈페이지가 또 확 달라졌습니다. 이 녹색 검색창에 송인찬의 어떤가요를 입력하시면 아직은 이게 바로 위에 안 뜨고 조금 아래쪽에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검색량이 조금 적어서 아직 위로 배치가 안 된 듯 하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를 검색해보시면 하트가 아주 많이 비어있습니다. 빈약해요. 아직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편님들 하트 한 번씩 꾹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A면에서는 이번 주 계속 새 코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코너도 신상입니다. 이름하여 퀴즈 찬스리! 자, 어떤 시간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박그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더위에 지친 작업 편.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김한선의 목소리로 듣고 왔고요. 그 다음 곡 박남정의 기억니엔 춤 널 그리며 함께했습니다. 아, 하루나님께서 송디 원색이 아주 잘 어울려요. 소화하기 어려운 컬러 조합인데 잘 어울리네요. 보라 기다렸어요. 그쵸? 이게 예, 또 저니까 요 정도쯤 소화할 수 있는 거겠죠? 릴리님 녹색창에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하고 하트 눌렀습니다. 아, 1405님께서도 12번째 하트를 누르고 왔다고요. 오, 그새 벌써 두 자릿수를 달성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라 주로 듣게 합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우리 송편님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릴리님과 1405님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코너 퀴즈 찬스리로 함께 가시죠.

눈으로 마치고 귀로도 마치고 오감 만족 버라이어티. 단 기회는 세 번뿐. 퀴즈 찬스리. 눈으로 마치고 귀로도 마치고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 시간은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을 해주셔야 조금 더 빨리 정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또는 너튜브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하시면요 쉽고 간단하게 보이는 라디오 접속 가능합니다. 시간 되시는 송편님들은 접속 부탁드릴게요. 퀴즈 찬스리 어떤 코너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총 세 가지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 힌트를 보고 들은 뒤에 이 힌트들이 가리키는 노래가 과연 어떤 건지 가수, 노래 제목 이 두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들은 가수 혹은 노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각적 힌트, 청각적 힌트, 키워드 힌트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찬스리 첫 번째 찬스! 시각 힌트입니다. 자, 송편님들 보이는 라디오에 이제 어떤 그림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자, 지금 한석규와 심은아 두 배우가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그런 사진이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왔었죠. 한석규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고요. 그 뒤에 심은아가 웃으면서 타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자, 혹시 어렵다고 느끼실 송편님들 계실 테니까요. 바로 두 번째 찬스 가봅니다. 청각 힌트! 자, 이번에는 정답곡의 힌트가 돼줄 노래 한 소절을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요. 참고로 정답 노래를 들려드린 게 아닙니다. 정답을 연상시키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시각 힌트로는 한석규, 심은아 주연의 영화 포스터, 그리고 청각 힌트로는 러블리즈의 종소리가 한 구절이 나갔는데요. 아직 어떤 노래를 가리키고 있는지 감이 안 오시나요? 아,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는 분은 계신데 노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노래와 가수. 자, 하지만 아직 세 번째 힌트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찬스, 세 번째 찬스! 키워드 힌트입니다. 자, 이번 마지막 키워드 힌트를 듣고 나면 정답곡에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요. 마지막 키워드 힌트는 반반입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짜장 반, 짬뽕 반 둘 다 아니고요. 공기 반, 소리 반의 그 반반입니다. 자, 송편님들 느낌이 좀 오시나요? 노래 제목과 가수 모두 보내주셔야 하고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쿠폰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지금 영화 제목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영화 포스터와 아까 들었던 노래,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반반까지 이 세 개의 힌트는 전부 하나의 곡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곡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OPPA007YOYO 그전 곡은 진우의 엉뚱한 상상이었습니다. 자, 저희 지금 퀴즈 찬스리 다 받아보고 있었고요. 힌트 3개를 조합해서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추면 되는 퀴즈였습니다. 오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훨훨나라님의 아이유의 잔소리. 아마 러블리즈의 종소리 때문에 아이유의 잔소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어이쿠이런님은 트와이스 딩동. 이것도 종소리와 관련이 있죠. 한결같이님 투투 1과 2분의 1.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씩 답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루이비숑님 동방신기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밤고구마님은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0806번님은 컨츄리 꼬꼬의 해피 크리스마스. 아, 그런데 아직 그 3번 힌트 반반에 대한 내용이 살짝 부족하죠. 좋은 생각님은 이승환의 크리스마스에는. 썰렁이님 박진영 그녀는 예뻤다. 아, 이제 박진영이 슬슬 나왔는데 뭔가 이 앞에 1, 2번과 살짝 맞지 않는. 세르지따님 박진영 썸머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아, 이게 반만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해보겠습니다. 퀴즈 찬스리 오늘의 정답곡은요? 노래로 한번 만나보시죠.

정답은 박진영의 썸머 징글벨이었습니다. 행복 가득님이 박진영 썸머 징글벨 8월의 크리스마스 종소리 반반이 힌트니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8월의 크리스마스, 여름의 크리스마스, 썸머 징글벨 맞죠? 그리고 종소리 역시 썸머 징글벨에 굉장히 부합한 힌트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반반을 놓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공기반 소리반 하면은 거의 뭐 한국에서는 고유 명사죠. 박진영. 네, 그래서 정답은 박진영의 썸머 징글벨이었습니다.

있습니다. 행복 가득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 저희가 아아 쿠폰 보내드릴게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아이들 넘디 넘디.

아이들 덤디덤디 레드벨벳 덤덤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퀴즈 찬스리 함께 했는데 사실 어렵다는 반응도 좀 보입니다. 초밥공주님이 요즘 또 유행하는 말이죠. 감도 안 옴. 그리고 물망초님께서는 야 처음에 문제 들을 때만 해도 이게 뭐지? 어찌 맞추라는 거야 했는데 오 맞췄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또 잘 생각하면 맞출만 하신가요? 어떠신가요? 꼬마마녀님은 거의 수능급 어려움인데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맞히신 분들은 수능 1등급 정도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마음의 나이님, 아 이게 참 와닿네요. 어떤 퀴즈나 답을 알기 전에는 어렵고 알고 나면 쉬워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모든 일에 또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닌가.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 이번 주가 좀 적응 기간이잖아요. 송편님도 그렇고 송디인 저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이라서 조금 낯서셨을 것 같은데 우리 송편님들 제가 적응 잘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금방 적응하실 거고요. 또 쉽게 푸실 겁니다. 아 복딩님께서 송디 오늘 입은 옷은 작년에 입었던 옷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가요 2주년 그러니까 이봉규의 어떤가요 2주년 때 봉디가 입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피에로 옷은 이거 하나뿐이고요. 저랑 그 봉디가 둘이서 돌려 입고 있다. 코스모스님은 오늘 무슨 날인가요? 뭐 저 재롱 부리는 날입니다. 네. 백숙님, 아 송디 저글링 진짜 잘하네요. 배운 거예요? 이게 제가 한 5년 전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신호가 오더라고요. 아, 너는 5년 후에 어떤가요라는 프로에서 저글링을 하게 될 거야. 이 신호를 딱 텔레파시를 받자마자 바로 제가 저글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진심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제가 더울 것 같다고 좀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걱정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저 별로 안 더운데요? 여기 에어컨도 빵빵해요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 여기서 좀 허물을 벗는 추태를 보일 순 없으니 1부가 끝나고 2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에코의 행복한 날을.

에코 행복한 날을 홍민정 아마도 그건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아, 동그래비님께서 송디 오늘 텐션 트레인 안 타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텐션 열차 운행이 일단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월요병을 타깃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신명나는 코너 저희가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도 하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도 기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곡은 제주 딸기 산도님의 신청곡입니다. 김영중 그녀가 웃잖아.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올게요.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3: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9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질환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평택시 안중읍 야외 현장에서 일한 60대 외국인 노동자로 지난 26일 퇴근 이후 차량에서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기도 안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29일까지 모두 34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 질병과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 의료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지원반은 축산 농가의 요청이 접수되면 현장을 찾아 가축의 건강 상태와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 진료와 방역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 항생제와 해열제, 소독약 등 동물용 의약품과 방역 물품을 긴급 지원해 여름철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해변, 갯벌 등 현장 중심의 수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인천시는 군, 구와 해양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물놀이

0: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안전점검과 현장 순찰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여름철 성수기가 끝날 때까지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대상을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까지 확대합니다. 경기도는 전문가 자문단을 현장에 파견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분쟁 조정 절차, 맞춤형 주민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주택 입주민들이 생활 속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팥배나무 가지와 열매 추출물이 모발 성장에 관여하는 세포 활성을 돕는 점을 규명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팥배나무 추출물에서 항산화, 항염증과 함께 탈모 완화 및 두피 건강 개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소는 추출물 함량을 최고 50%까지 높인 제품 개발을 마쳤으며 경기도는 관련 기술을 지역 바이오 기업으로 이전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도지사 직속 AI 수석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시절 운영되던 상급 상당의 기획경기수석을 폐지하고 AI 도정 정책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AI 수석으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9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1: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2: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1: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텐션 잡고 행운 잡고 돌려 번호판. 자, 오늘 행운의 당첨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자, 이 번호판을 또 이렇게 제대로 돌려보는 날이 오게 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번호 뽑는 이 코너는 건드리면 큰일이 날 것 같다 싶더라고요. 전해 듣기로는 제작진이 고른 번호는 지금까지 딱 두 번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운은 살짝 좋은 편이라고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네, 오로지 저만의 의견이니까요. 저를 따라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독자적인 노선을 밟으셔도 됩니다.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우리 송편님들 끌리는 숫자, 원하는 숫자, 땡기는 숫자 딱 하나씩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는 00부터 99 사이에서 보내면 되고요. 1, 2, 3과 같은 한 자리 숫자를 보내고 싶다면 반드시 앞에 0을 붙여서 두 자리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번호판을 두 번 돌려야 되기 때문이고요. 앞서 강조했듯이 숫자는 1인 1숫자입니다. 숫자 중복은 아니 돼요. 자, 문자와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집계 시간 따로 있는데요. 일단 시작 시간은 3시 8분부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5분까지 딱 집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초 후에 보내기 시작을 해서 3시 15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행운의 주인공 선착순 1등에게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는 치킨앤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리고요. 같은 번호를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올 동안 여러분의 숫자 보내주세요.

송디가 선택한 번호는 37번. 그리고 우리 PD님이 선택한 번호는 22번. 15분 59초까지 받겠습니다. 또 번호 1인당 하나씩 많이 보내주세요.

렉시 피처링 싸이 애송이 그리고 손담비 피처링 에릭 미쳤어 두 곡 함께했습니다. 자, 제가 선택했던 번호는 37번 그리고 PD님이 선택한 번호는 22번입니다. 행운의 주인공을 이제 뽑아봐야 되는데요. 아, 제가 지난번에 이게 돌리고 나서 멈추지 않고 다시 뒤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제가 잘 체크하겠습니다. 자, 먼저 1의 자리부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1의 자리 자 1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는 오 7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7. 자, 일단은 제가 네, 7 맞죠? 네, 제가 일단은 맞췄네요. 1의 자리 숫자. 자, 그러면은 10의 자리 숫자 뽑아 봅니다. 자, 10의 자리 숫자는요. 아, 만약에 3이 나오면은 제가 첫날부터 바로 맞추는 거잖아요. 야, 이거 느낌이 좋은데요? 자, 10의 자리 숫자는 자, 8, 7 넘어가고요. 아, 6입니다. 6. 그래서 오늘 행운의 숫자는요, 67인데요. 자, 당첨자는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지 않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스쿨 아!

애프터스쿨 아였습니다. 펑키님이 4박 5일 출장 가는 남편 생각에 45 했는데 펑키님 그래도 지금 행복하시죠? 네. 당첨자 집계 시간 3시 8분부터 15분 59초까지 그 안에 숫자 중복 없이 67을 보내주신 분이 총 3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치콜 세트 주인공은요? 구구코님! 네, 구구코님 치콜 세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화장품 선물 받으실 두 분도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0993번님, 5608님도 두 분 화장품 선물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아직 오늘의 코너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코너에서 아아 한번 사냥해보시죠.

모두가 말렸지만 기어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멜로디와 가사가 따르는 노래 믹스 송디가 부릅니다. 자, 어제였나요? 제가 님과 함께 한 소절을 불렀는데 송편님들이 바로 진짜 이렇게 반응이 빠르실 줄 몰랐어요. 두 팔 벌려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리셨는데, 제가 금요일에 이런 코너가 있다고 슬쩍 말씀드리려다가 눈치를 한번 싹 보고 하고픈 말을 삼켜야 했었는데요. 다행인 건요, 일단 이 코너는 제가 노래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그런 코너는 아니고요, 우리 송편님들께 선물 드리려고 만든 코너입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진짜 마이크를 잡는데요, MR 없습니다. 오로지 생목으로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런데 노래가 조금 이상합니다. 멜로디도 알겠고 가사도 알겠는데 알고 보면은 각각 다른 두 곡을 믹스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멜로디는 님과 함께인데 가사는 H.O.T의 캔디, 뭐 이런 식의 믹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송편님들께서 두 곡을 모두 맞히시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부르는 노래 가사에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사가 나오는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마이크 에코 들어가 있나요? 랄랄랄랄랄랄랄. 오케이, 좋습니다. 갑니다.

괜찮았나요? 아, 에코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자, 멜로디와 가사 제가 어떤 두 곡을 섞었는데요. 멜로디 말고 이 가사에 집중을 해서 제가 부른 가사가 어떤 곡인지 제목과 가수 모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아, 그리고 못 들으신 송편님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에코 코코코코코.

햇살팡팡님이 신나셨다고요. 네, 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사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컨트리 꺾고 오마이 줄리아.

캔 내 생의 봄날은 컨츄리 곡고 오마이 줄리아 함께했습니다. 노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불렀던 게 저는 난이도가 어떨지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감이 안 잡혔는데 일단 오늘은 문제가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자, 노래 믹스 송디가 부릅니다. 오늘 제가 부른 노래 가사 정답은요 자자의 버스 안에서였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방 가면 항상 부르는 노래인데요. 참고로 멜로디는 윤종신의 존니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 소개를 좀 해볼게요. 돌솥 비빔밥님은 극한 직업 DJ. 근데 하나 좀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게 다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송편님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누군가가 막 시키는 거 아닙니다. 자, 0671번님 들을 만하네요. 들어줄만 하네. 깜찍이님, 송디 아직 쑥스러워서 실력 발휘 못하는 듯.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노래 나름 나쁘지 않네요. 생각보다 잘하고 계십니다. 제 기대치가 그만큼 바닥이었다는 거겠죠. 함식님, 자자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가 이렇게 서정적이라니. 그릭 요거트볼님, 정답 자자 버스 안에서. 아무도 안 시킨 멜로디 정답은 윤종신 존니. 오늘 어떤가요? 처음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자주 올게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가요를 진행하면서 좀 걱정이었던 게 저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이 두 시간이 이제 송편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는데 송편님들은 어쩌지? 송편님들도 재밌을까? 이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릭 요거트 볼님께서 저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힘이 많이 납니다. 함식님, 그릭 요거트 볼님 포함 총 다섯 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아 쿠폰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또 노래 한 곡 이어서 갑니다. 에일리 노래가 늘었어.

신생아 백색 소음으로 송인찬 DJ 듣고 있어요. 아기가 색색 잘 자고 있어요. 전 방송 들으면서 힐링 중입니다. 아기 잘 자고 있는 거 맞죠? 아기야 잘 자요. 아 그리고 수지맘님께서 이 노래관으로서의 선곡을 정확하게 캐치해 주셨습니다. 피디님이 송디에게 해주고픈 말인가요? 근데 제 생각에는 노래가 늘었다는 아직 아니고요. 노래가 늘어야 해 인 것 같습니다. 8008님 우당탕탕 우영우가 아니라 우당탕탕 송인찬이다. 선한 영향력님께서는 중학교 때 안내양 언니한테 회수권 내고 다녔었네요. 짜자의 버스 안에서 아까 그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회수권 토큰 얘기하면은 또 아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죠? 저는 버스는 아닌데 저는 그래도 지하철 그 카드 찍기 전 세대긴 합니다. 그 노란 티켓 있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나오는 거. 딱 그 세대라는 거. 그리고 하루나님이 송디는 노래 나올 때는 주로 뭐 하세요? 화면 보면서 웃으셔서 궁금해요. 이게 제가 그냥 웃는 거예요, 사실. 그 저희 모 선배가 저한테 말씀하시길 인찬이는 회사에서 하는 일의 절반은 웃는 거야. 그냥 제가 좀 웃상이고요. 네, 웃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송편님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웃음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어서 노래를 두 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2부의 러버하고 그 다음 들려드릴 곡은 이 어떤 가요에서 처음으로 나가는 곡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말을 기다릴 우리 송편님들을 위해 바치는 노래입니다. 로맨틱 펀치 토요일 밤이 좋아.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부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리듬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하석풍님이 옆에 양이 누워있는데 귀가 난리 났어요. 쫑긋쫑긋. 저희 선곡 괜찮죠? 자, 저희는 주일까지 송편님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비면 끝곡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폭등하며 역대 최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001.89포인트, 17.91% 오른 6595.45로 장을 마감하며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71만 8천 원의 장을 마쳤고, 삼성전자도 26.81% 상승한 26만 2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급등장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고, 코스닥지수도 74.98포인트, 11.63% 오른 719.7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원 내린 1424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남 양산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 양산 기온이 41.4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양산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 기온입니다. 양산의 낮 기온은 29일부터 사흘 연속 40도를 넘고 있는데, 국내에서 사흘 이상 기온이 40도까지 오른 사례는 1973년 이후 이번까지 세 번에 불과합니다. 오후 1시 기준 부산이 38.9도, 경남 의령과 김해 기온이 각각 38.2도까지 오르는 등 경남권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선거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해 주의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선관위는 정청래 후보와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가 허용되지 않은 간담회에 참석해 당직 선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해당 간담회를 개최한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서는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당 윤리심판원에 직무 정지 등의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적

0: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 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회원, 비회원을 합쳐 3,756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배상액은 3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성과 보상 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 첫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뱅크 법인 조합원 천여 명 가운데 700명 이상이 오늘 파업에 참여해 조합원들이 연차를 사용해 업무에서 빠지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별도의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2.1도, 습도는 64%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겠다는 건 내 일상의 한 조각을 내어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 할 일도 바쁜데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시간을 내고 굳이 묻지 않아도 될 안부를 건네고 문득 떠오른 사람에게 별일 없냐고 연락해보는 것.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평범했던 관계에도 온기가 스며듭니다. 내 마음과 시간을 떼어 기꺼이 나누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며 함께 들어볼까요? I'll be good to you.

0: 퀸시 존스와 레이 찰, 샤카칸, 제임스 잉그램, 와, 네로라는 가수들이 함께한 이 노래, I'll be good to you, 라이키팝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사랑아지영님이 거장 다 모였네요 하셨는데, 진짜 그러네요. 여러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아, 아이리스님이 7월 마지막도 덥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8월은 더 덥고 앞으로 보름 정도는 불볕더위를 견뎌야 할 것 같아요.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여름을 버텨봐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7월 마지막 날인데도 덥고 원래 그 7, 말, 8초 이때가 가장 덥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다음 주 그 8월 7일 딱 일주일 뒤가 입추래요. 가을의 시작인데 그냥 말이 그런 것 같고 날씨는 여전히 덥겠죠? 그래도 8월 7일 입추 지나고 이제 말복도 지나고 하면 엄청난 이 더위, 더위의 고비는 좀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강영님, 오프닝 멘트 들으면서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좋잖아요. 근데 귀찮다고 그냥 지나치면 마음 상하신다고. 맞아요. 아, 그냥 귀찮아 해버리면 또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라이키팝으로 오세요. 제가 또 여러분의 이야기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노래도 들려드리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0: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2: 대학교.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고고스의 Turn to You였고요. 미스터 미스터의 Is it Love까지 신나게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요즘 날씨가 덥긴 덥나 봐요. 폰드님께서 매미들도 더운지 우는 소리가 힘이 없음이라고. 아, 오죽하면 그 한철 울고 많은 매미들조차 힘이 없이 울까요? 아이고 진짜. 2190님은 오늘 너무 더운 거 아시죠? 삼계탕 해먹으려고 닭이랑 마늘이랑 등등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닭 씻으려고 뚜껑을 딱 열는 순간 상한 냄새가 너무 나요. 다시 주섬주섬 들고 마트로 반품하러 가는 길입니다. 팔다리도 아프고 더위 먹었는지 땀은 비실비실 나고 속도 메스껍고 나의 몸아 마트 가서 반품하고 집에 와서 쉴 때까지만 더 버텨다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어제 뭐 특별하게 막 많이 먹거나 잘못 먹은 음식도 없는데 퇴근길에 진짜 너무 어지럽고 메스껍고 막 진짜 뭐 체한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약간 더위 먹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식도 상하니까 빨리빨리 드시고 좀 오래 지난 거는 바로 버리시고 그러다가 더 심하게 아플 수도 있답니다. 진짜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정말. 빈센트 반바은님이 날이 더운데 하디는 어떻게 보내나요? 저는 오늘 점심에 삼겹살 구워서 비빔면 만들어서 먹으며 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와우! 아주 잘하셨는데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이러다 보면 또 지나가겠죠. 물 좀 많이 마시고 대신에 매일매일 그 비타민을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야지 좀 힘이 날 것 같아가지고. 하, 근데 삼겹살과 비빔면 좋아. 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1277님은 7월 말에 저는 책에 빠졌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보고 있는데 위로가 돼요 하시면서 읽고 계신 책 사진 보내주셨어요. 와, 책에 빠지셨구나. 근데 진짜 더울 때는 뭐 서점 구경 가는 것도 좋고 도서관 가서, 도서관이로는 시원하잖아요. 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 읽는 게 또 하나의 피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책 읽기 좋은데요? 저도 주말에 책을 좀 빌려봐야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아무튼 우리 라이커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더위를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우리 좀 잘 피해봅시다. 쇽쇽쇽 피해보자고요. 5802님 청해주셨습니다. Little River Band의 Cool Change 띄워드리고요. CBS 뮤직 차트 69위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들어보자.

오우, 이 노래 반응이 아주 좋은데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시고요. 반응이 뜨거웠던 이 노래 보이스투맨의 모타운 필리였어요. 피터팬님이 왕년의 스텝 밟은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오신다고. 지금 채팅창에 레이니들도 이모티콘 레이니가 아주 신나게 춤추고 있네요. 그리고 이전에 함께하신 곡은 넥스트의 Too Close였습니다. 752님, 하디, 오늘 아침에 싱크대 서랍 정리하다가 2만원 득템했어요. 와! 제가 거기에 넣어놓은 걸 잊고 있다가 발견했으니까 완전 로또 맞는 기분이었어요. 아직까지도 마음이 최고라고. 더위도 있게 해주는 돈 좋아합니다. 라고. 아, 너무 좋으셨겠다. 내 돈이긴 하지만, 이렇게 잊고 있다가 이렇게 뭔가 꽁돈 생긴 기분이잖아요? 그죠? 원래 근데 이 꽁돈은 빨리 써야 된다고들 하잖아요. 얼른 맛있는 거 드시는 건 어떨까요? 빨리빨리 써야 돼요. 짬보님은 빨래가 많이 나와요. 오늘 두 번 돌리며 잠시 쉬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진짜 빨래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겨울에 비하면 이 여름에 빨래량이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참 여러모로 이 손이 많이 가는 계절이긴 합니다. 그죠? 1235님도 와 너무 더워요. 하지만 노래가 있어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조금의 웃음을 드리고 이렇게 노래를 띄워드리는 일밖에 없는데 이 더위에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차트 47위에요. 사라 맥락클란의 에인젤 함께 들어보죠.

하이오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앨라니스 모리세트의 That I Would Be Good 준비했어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 김포와 이천, 용인 남부와 강화, 해남과 임실, 제주시 서부와 북부, 서귀포 중산간, 충남 아산과 홍성 서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양산을 사용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열흘 이상 전국에 강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내일과 모레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40도 가까운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중부지방도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면서 서울과 춘천, 천안은 34도, 전주와 광주 35도, 부산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 연구실.
5: 안녕하세요. CBS 경제 연구실 서정함입니다.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만드는 곳, 바로 지방의회인데요. 중앙 정치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 일상에 직접 맞닿아 있는 곳이 바로 이 지방의회입니다. 오늘 개척자들은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새 의장을 모셨습니다. 남종섭 의장을 모시고 취임 소감부터 앞으로 경기도의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Walk it,
6: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8: 여보 오늘 마-

0: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개척자들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12대 전반기 의장 남종섭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먼저 늦었지만 당선을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이 전국 최대 규모예요. 167석인데 경기도의 수장을 맡게 되신 당선 소감과 함께 도민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먼저 저를 4선 도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우리 지역 용인 기흥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투표 당선이라는 큰 믿음을 보내주신 만큼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의석수 167석에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의장을 맡게 되어 그 책임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도민의 기대에 어떤 실질적인 성과로 답할 것인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을 맞아서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일정을 첫 번째로 재난상황실을 찾은 것만큼 위험지역과 취약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아무래도 요즘에 좀 이렇게 장마철이고 하니까 도민 피해를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12대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좀 차지했습니다. 이 도정 지원과 견제 이 두 역할을 잘 이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4: 이번에 압도적인 의석을 주신 것은 갈등에 너무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도민의 삶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일해라 이런 그 주문을 좀 도민들께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11대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을 맡아서 한번 같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하지 못한 그 일들을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맡아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하고 싶은 역할들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또 추미애 지사님이 당선이 되셔서 지사님의 공정, 혁신, 포용이라는 도전 가치가 경기도 안에서 성공적으로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3: 네.
4: 특히 민생에는 의회 집행부가 뭐 따로 있을 수는 없죠. 경기 남부의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미래 먹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민생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 복지, 환경. 정말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그 현안을 풀기 위해 집행부와 같이 긴밀하게 만나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렇지만 감시와 견제라는 그 고유의 기능 그런 것들은 잊지 않고 소홀함 없이 잘못된 일은 분명하게 짚고 그렇게 건강한 협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 그렇지만 이게 좀 한편으로는요. 이 다수당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분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소수당인 야당 의원님들과의 관계 이 협치는 어떤 방식으로 좀 실현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4: 의석만 보면은 독주할 것이다라는 그 시선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에게 144석을 준 거는 독주를 하라라고 주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3: 네.
4: 그다음에 한 분 한 분이 다 대의 기관의 일원으로서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23분의 동료 의원들의 도민의 권한을 그것도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배제하지 않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8대 78이라는 그러니까 동수정국을 겪으면서 정말 힘든 줄다리기 싸움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소통이 없었다면은 아마 그 힘든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치권 상황이 매우 뭐 엄중하기도 하고 양 진영에서 굉장히 뭐 이 싸움도 많고 국민들께서는 사실 그런 거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4: 좀 네. 서로 잘 소통하고 좀 이해도 좀 하고
3: 네.
4: 정말 가는 길이 다르지만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싸울까.
3: 그렇죠.
4: 그래서 경기도 의회는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깊었고요. 실제로 최근 첫 번째 원 구성 때 양 그 교섭단체 간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사실 힘겨루기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의석수 배분 문제나 그다음에 위원장 선임 문제,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 그 배분 문제, 이런 배분 문제를 놓고 항상 원초기에는 다투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서로가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민들께서 144석의 의석을 주신 만큼 우리는 144석에 대한 권리를 찾겠다.
1: 네.
0: 그다음에 또 23석은
1: 그쵸.
0: 또 반대로 우리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무리 소수당이지만.
1: 네.
0: 23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당장 14일 날 사실은 그 본회의를 시작을 해서 원구성을 시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합의가 안 됐어요. 그 전날까지. 제가 의장으로서 이틀의 시간을 더 줄 테니까 그때까지 합의를 해와라. 그러니까 만약에 합의가 안 되고 그러면 의장의 직권으로서 이거를 좀 처리를 하겠다.
1: 네.
0: 좀 이렇게 좀 엄포도 놓고
1: 네.
0: 좀 그런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양당 뭐 안광열 대표위원이나 방성환 대표위원이 결국 합의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1: 오,
0: 제가
1: 네네.
0: 볼 때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네요.
0: 사실 양보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그거를 잘 합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좀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167명 의원 모두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잘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한석을 가진 어떤 조국혁신당의 의원님도 계시고 그분의 의견도 들을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제하지 않겠다. 의장님의 어떤 슬로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안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방의회법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의장님께서 꾸준히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지금의 지방의회 구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이 법이 꼭 필요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방의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시작이 지방의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가장 가까이 이 삶을 같이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정책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입법화하는 과정들이 지방의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뭐 전선이라 그럴까요? 그게 바로 지방의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지방의회의 역사에 보면 민주주의 역사랑 이렇게 같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1961년도에 보면 이제 군사정변이죠.
1: 네, 네.
0: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 해산 유신 시절에 강제 해산된 이 지방의회를 살리려고 1990년도 당시에 평화민주당 총재이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3일간의 죽음을 건 단식을 하셨어요.
1: 네네.
0: 그래서 가까스로 찾아온 게 사실은 지방자치입니다. 이렇듯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김대중 대통령님 하면은 그래도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틀을 놓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1: 네.
0: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목숨 건 단식에 의한 노력으로 사실은 1991년도에 해산 30년 만에 이게 지방자치가 부활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럼 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단식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를 부활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곧바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지방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변곡점을 한번 맞게 됩니다. 2022년에 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사실상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겪게 돼요. 그 속에서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후원의 제도라든지 정책지원관 제도 이런 그 제도들이 조금 성과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중강직제 설립이라든지 기본적인 지방의회가 조직 구성을 갖추고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에는 조금은 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반쪽짜리 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그 지방의회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권이라든지 예산권, 감사권 이런 것들이 더 첨가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한참 지방의회법 제정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1: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할 것 같은데 이 법이 제정된다면 도민들의 삶에는 좀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회 기능이 강화됐을 때 도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이점이 좀 궁금합니다.
0: 도민들께서 가장 궁금한 점이 사실은 그런 거죠.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됐다. 그럼 나하고는 어떠한 효능감이 있느냐, 나한테는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1: 그렇죠.
0: 포인트 같습니다.
1: 네, 네.
0: 예. 지방의회가 도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지 않은가, 그다음에 그것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뭐 입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사실 경기도의회가 최초로 시행한 그 제도들이 굉장히

0: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에게 효능감 있는 정책을 잘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1: 네.
0: 친환경 무상급식조례 지금은 전국이 다뭐 아이들 밥 먹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1: 그렇죠. 네.
0: 이거를 경기도가 최초로 이게 시행을 한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
1: 네.
0: 시행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실행한 이 제도가 아닙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지방자치, 지방의회인 경기도에서 최초로 아, 이거 아이들이
1: 네.
0: 지금 이제 경제성장도 이루어지는데 아, 밥은 먹이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논리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데 우리가 지켜보는 거는 직접적인 이웃들의 그 생각, 그다음 학부모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무상 급식을 한번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해보자. 그런 예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때가 있었어요.
1: 네.
0: 지금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들이 심해서 건강에 위험을 주는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는 이제 뭐 경제 여건이나 예산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그때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실내 체육관은 사실은 거의 드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정책 협약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몇 년 안에 5년인가 그 기간을 거쳐 가지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체육관을 전부 마련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죠. 1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 예산을 아이들의 건강과 그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 저희는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디서 시행됐느냐? 이거는 법으로 시행된 게 아니고 바로 지방의회, 경기도의회에서 시작된 그 사례이기도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가장 뭐 이슈도 크지만 제가 발의한 그 학생 통학 지원 조례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9시부터 뭐 6시까지 아니면 뭐 1시까지
1: 네.
0: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등교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만 교육으로 인정을 하고 그 외에는 학습권으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위험한 도로를 건너 다니는 아주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해서 그 거리를 갔다가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의 권한도 학습으로 봐야 된다 그것도.
1: 네.
0: 그런데 통학버스를 실제로 전 학교에다 다 해주기에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도에서부터 통학버스를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정해서 이거를 좀 해보자. 이것도 경기도에서 시행한 그 사례이기도 하고요.
1: 네.
0: 예, 무상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1: 오,
0: 예,
1: 네.
0: 지금 학부모님들 잘 잊어버려서 아 이거 교복이 나오는구나. 이 교복을
1: 네.
0: 법이 만들어서 이 교복이 됐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1: 경기도에서.
0: 예, 정부가 이거 교복 시행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맞는 그러니까 지역에 맞고 지방에 맞는 그러한 그 실정을 가지고 우리가 입법을 통해 가지고 예, 이거 무상교복도 도입하는 사례 뭐 무수하게 많습니다. 뭐 해양 쓰레기 조례 이거 우리 환경 문제나 실질적인 어떤 민생 문제 이런 민생 법안이나 이런 것들은요.
1: 네.
0: 실제 지방의회에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실행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잘 모르세요. 이것들이 아, 지방의회에서 이거를 뭐 그 입법을 해가지고 이 시행되나 전부 다 국회에서 하는 일인 줄 알죠. 정부에서 하는 일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저희는 지방의회가 네.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좀 더 효능감 있는 제도를 만들고 좀 더 효능감 있는 입법 체계를 만들고 좀 더 효능감 있는 견제나 감시를 하려면은 의원 그 요구 수준이나 수준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의회법을 제정된다면 그러한 수준을 높이는 데 역할을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조력자인 정책지원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정책지원관 제도나 이런 제도들이 빨리 시행이 정착이 돼서 좀 더 수준 높은 그 지방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1: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사례를 또 하나하나 들어주시니까 이제 필요성이 좀 확 와닿는데요. 저도 약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정도로.
0: 그러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가면 지방의회가 왜 필요해?
1: 네네.
0: 근데 법령으로 일일이 세세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지방에
1: 그렇죠.
0: 있는 일들을.
1: 그렇죠.
0: 법은
1: 그렇죠.
0: 대한민국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
1: 네네.
0: 법을 일상생활에 투여해 가지고 세세하게 법을 규제하거나 이렇게 뭐 지원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지방의회는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입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가장
0: 조례를
1: 또
0: 통해
1: 잘 알고
0: 가지고.
1: 있고. 네.
0: 예.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법은 그러한 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1인 1보좌관제 이것도 좀 화두여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의회는 의원 2명이 보좌관 1명의 도움을 이렇게 나눠서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0.5명의 보좌관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각에서는 1인 1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0: 네, 저희가 가장 그 시급하게 필요한 게 1인 1 정책 지원관 제도. 이거 뭐 보좌관이라 그러면 싫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국회의원도

0: 사실은 뭐 몇 년 전까지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보좌관은 3명부터 시작을 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보좌 인력들이 지금 8명, 9명까지 늘어난 거는 그래서 촘촘하게 보좌 인력들이 있어서 입법이나 예산이나 이런 그 기능들을 제대로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기관이.
1: 네네,
0: 저희들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일상을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쭉 추적을 해가 보면 너무나 바빠요. 보면은 우리가 뭐 입법 기능도 있어야 되는 게 조례 기능을 하려면은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현장에도 나가봐야 돼요. 저희한테 민원이 지역 의원이라고 지역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현장을 봐야 됩니다.
1: 그렇죠.
0: 그럼 현장 가면 그 시간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가서 약속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또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실행시킬 건지에 대한 구도도 짜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행사도 많잖아요. 행사장 안 오면 또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지방의원의 비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행사장 가게 되면 그 시간들의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거 그렇죠. 다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행사를 안 가면 저 의원이 뭐를 하는지를 또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입법활동도 하고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활동 과정 들이 있는데 행사장 안 나타나면 행사장 안 나타난다 그래요.
1: 네.
0: 그다음에 또 그런 거는 저희가 감수를 하는데 지역에 아주 밀착돼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같이 소소하게 민원 얘기도 하고 풀어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저희가 공부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네. 진짜
0: 이거 누군가가 네. 예, 입법을 분석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렇죠. 예산도 심의도 우리가 자세하게 보지 못하는 것들은 그 가닥이라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2분의 1 0.5명을 지금 해놓고 뭐 제도적으로 이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범적으로 저희한테 던져줬는데 그런데
1: 네.
0: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분들은 공무원이에요. 저희는 이제 정책 판단도 해야 되고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는 아주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판단만 합니다.
1: 아.
0: 그래서 굉장히 아주 불편한 모양새고 그다음에 네. 0.5명인데 실례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 지금 이제 양당 교섭단체가 있는데 당이 틀리잖아요.
1: 네네.
0: 그 두 분이 정책지원관이 한 분을 이제 맡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이 틀려요.
1: 아, 근데 공유를 예. 할 수도 있군요.
0: 예, 그렇게가 실제 사례가 일어났어요.
1: 오, 네.
0: 그러면 생각이 틀리잖아요.
1: 그렇죠.
0: 생각이 틀리는데 한 분이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 입장을 견제해가지고 쫙 했어요. 이거를 정책지원관이 어떤 그 기초안을 잡아줍니다.
1: 네.
0: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반대 또 정당에서는 이거 내가 찬성하는 입장이야.
1: 네.
0: 그럼 이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일을
1: 본인도 좀 헷갈리겠는데요.
0: 아, 그래서 이게 과연 있는 일인가.
1: 그래서
0: 제가 볼 때는 0.5명의 정책 지원가는 사실상 이거 무용지물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싶어요. 정책 지원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밀한 입법 활동이나 수준을 높이려면은 정책 지원 제도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러려면 정무직 정책 지원관, 정무직
1: 네.
0: 보좌관, 임기를 같이 하는 정책지원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1인 1 정책지원관 제도가 꼭 필요하다.
0: 네.
1: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의장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굉장히 힘쓰시는 네,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지방의회 이 권한 강화는 이 혼자 힘만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인 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어떤 활동을 좀 펼치실 계획이세요?
0: 지금 저희가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이제
1: 네.
0: 그 7월 달에 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구성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저도 지금 연대를 위해서 충청권이라든가 제주도 뭐 인천 이렇게
1: 네.
0: 몇 군데 쭉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서 의제는 단연 지방의회법 제정입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사실 그 속에서 만나면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위치를 차지를 하는데
1: 네.
0: 뭐 균형 발전도 있을 수 있고 각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이슈되는 그 사항들 뭐 행정수도 세종 같은 경우 행정수도 이전
1: 그렇죠.
0: 완결성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지만 역시나 가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 아까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지방의회가 반드시 좀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1: 네.
0: 이 얘기는 뭐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연대를 할 생각이에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도 또 있더라고요.
1: 네.
0: 거기 이제 추미애 지사님도 나가신다라고 언론에서 봤는데
1: 네.
0: 거기 또 있고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도 있고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도 또 있고 여러 가지 단위에 지방의회랑 연관이 되는 단위가 많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같이 연대를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

0: 가 아주 높습니다. 저희가 한 8년 전부터 계속 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입법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이유일까 굉장히 좀 저희들로서는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발전되기 전까지 민주주의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관료주의적이고 의회 자체가 의원 자체가 질적인 면이나 이런 것도 좀 수준이 낮았다 이렇게 좀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맞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입법을 정작 해줘야 될 국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겁나면은 하지 말아야죠. 그걸 왜 국회의원하고 계십니까? 이거는요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국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정부를 위해서. 그럼 지방의회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그런 본연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입법 취지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지방 법안이 계속 올라가면 계속 폐기가 돼요. 다루질 않아서. 이 문제는 반드시 뭐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좀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있습니다. 지금 네네.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의원 출마자분들이나 최고위원 출마자분들 뭐 도당의원 출마자분들은 전부 지방의회법 제정 반드시 하겠다.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우선순위로 아마 그 지방의회법 제정을 아마 두신 모양이에요.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6선 국회의원 출신인 도지사와 그리고 5선 출신인 교육감을 좀 상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좀 정치적 체급 차이를 좀 언급하면서 의회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의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저는 오히려 지금 6선 도지사님 추미애 도지사님이 6선이시고 우리 당에서 아주 굵직한 어떤 여러 가지를 다 겪으셨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믿기도 하고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내리 뭐 그 수도권에서 5선 의원을 하셔가지고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근데 저희는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경기도의 발전이 결국은 뭐 이분들이 와서 그 굵은 정치화하고 더불어 가지고 지방 행정이잖아요. 여긴 또 지방 정치이기도 하고 지방 행정이기도 하고 이런 거에 좀 빗대서 그 경력을 가지고 정말 잘하시리라고 보고 저희가 응원을 하는 거죠. 저 또한 지방의회에서 4선입니다. 그러니까 6선, 5선, 4선. 그렇다고 선수가 뭐 이렇게 작다고 뭐 이렇게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저는 오로지 지방 자치, 지방 그 의회만 4선을 했기 때문에 그 추미애 지사님 뭐 중앙에서 6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다음 안민석 의원님도 중앙에서 국회의원 5선 하신 거고 여기는 지방의회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좀 한번 같이 뭐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선수가 많고 그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에 와서는 뭐 그 지방의회에 맞게 저한테 좀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배우셔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면서 또 자신감을 좀 내비치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의장님의 의정 구상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좀 앞으로 인연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한 말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0: 그 정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그 신용복 선생님이 주신 글귀가 민생 중심,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 이런 글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사람으로 귀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는 도민의 일상과 맞닿은 곳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제도여야 하고요. 예산과 입법도 결국 도민의 고단한 일상을 얼마나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놓느냐가 본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복잡한 정치 논리 대신에 오직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생각이 곧 의회의 방향이고 도민 여러분이 곧 의회의 주인입니다. 사람과 민생이 중심인 저희 경기도 의회에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보내주시고 또 때로는 잘한다고 칭찬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서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증명하는 경기도 의회가 되겠습니다.
1: 네.
2: 고맙습니다.
1: 네, 이 꼭 좋은 성과들로 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인연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척자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남종석 의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1000포인트 이상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률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까지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오늘 경남 양산이 41.4도까지 오르며 국내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안이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6: SM 신용정보.
4: 1600-9300 1600-9300.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대폭락장이 이어지던 코스피가 오늘은 18%가량 급등해 하루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폭락과 폭등이 역대급으로 이어지면서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첫 소식 최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코스피가 하루 만에 17.9% 오른 6,595의 거래를 마치며 하루 만에 1000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폭락세를 딛고 상승률과 상승폭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도 11.6% 급등한 719회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는 개장 직후부터 급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장 시작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반도체주가 불기둥을 이끌었습니다.

0: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30%의 상한가를 치면서 171만 8천 원의 장을 마쳤고 삼성전자도 상한가에 근접하게 올라 26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를 쓸어 담은 외국인은 7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의 순매수 기록을 새로 쓴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8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해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 강세는 간밤에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등한 데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한 첫날인 오늘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 최서윤입니다.
1: 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수사하는 검사는 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록 기자.
2: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별 이변 없이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했네요.
2: 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본회의에서 전자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범여권 의원 178명이 투표에 임했고요.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반대표는 민주당 곽상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었고요. 기권표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던졌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해온 20년 검찰개혁의 역사에 마침내 아침표가 찍히게 됐습니다.
1: 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인데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2: 네, 일단 검찰이 쥐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에서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이제 검찰은 기소서비스만 하게 되는 겁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는 물론 경찰의 부족한 수사를 채워서 하던 보완수사도 하지 못합니다. 대신 경찰에 수사를 보완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는데 이 요구를 받은 경찰은 최장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또 수사 과정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간 순서대로 등재하도록 의무화해서 수사 은폐나 조작을 막고자 했습니다.
1: 네.
2: 검사의 경찰 통제가 위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고요.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사가 검찰의 기소 독점을 추가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위법 수사의 근거에 기소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기소한 경우 공소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네, 이에 앞서서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잖아요. 필리버스터의 그 찬반의 논리가 집약돼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2: 네, 국민의힘의 논리는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 들어보시죠.
3: 검찰의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하면 앞으로의 경찰은 과거의 검찰처럼 비대한 권력을 가지게 돼서 부당 수사가 늘어날 것입니다.
2: 특히 경찰은 신분 부당이 되지 않아서 인사권자의 청탁이나 간섭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사기나 다중 피해 사기처럼 복잡한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간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사건 전체를 다시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야 돼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는 겁니다.
1: 네, 그러면은 이에 대한 민주당의 찬성 논리는요?
2: 민주당은 그동안 사건이 장기 미제로 묵혀지거나 왜곡된 근본 원인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남용에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이상식 의원의 발언입니다.
4: 사건 함장의 진정한 원인은 검찰의 직접 보안수사권 남용에 있다고 합니다.
2: 검찰이 수사권까지 쥐고 있으면서 사건을 자의적으로 쥐고 흔들거나 조작하려는 유혹에 빠졌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피의자와 참고인이 불필요하게 여러 기관에 중복 소환되는 불편이 없어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1: 네. 또 판사의 공소기각권을 놓고도 공방이 치열했었죠?
2: 네. 국민의힘은 이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등을 겨냥한 셀프 면제부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이 모든 사법 파괴가 결국 자신의 죄 지우기를 위한 셀프 면제부였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자인하는 것입니다.
2: 규정이 모호해 사법부에 과도한 재량을 주게 돼서 자의적인 판결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온 위법한 삼성 수사나 공소권 남용 법리를 알기 쉽게 법조문에 구체화한 것뿐이라고 반박합니다.

0: 아울러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므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적법하게 다시 기소하면 재판을 이어갈 수 있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 그렇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또 다른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네요.
0: 네.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고요.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 자정에 끝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종결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표결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록 기자였습니다. 증시와 사법제도 변화에 이어서 이번에도 전에 없던 상황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정부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경남 CBS 이형탁 기자입니다.
2: 한반도가 이중고기압으로 무더위에 갇히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령된 폭염특보. 현재까지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1,630여 명으로 이 중 12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부산과 양산, 김해 등 경상권은 서쪽에서 넘어온 고온 건조 바람까지 더해 폭염특보 중 가장 최고 수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중에 경남 양산은 사흘간 40도를 넘기며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으며 지자체에서는 열을 식히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하는 등 분주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부산과 김해, 창원 등도 한낮 기온이 38도에서 39도를 찍으면서 시민들이 불볕더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휴가철, 계곡 등 멀리 가야 하는 야외 물놀이는 놔두고 가까운 대형마트 등 실내에서 여름나기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30대 한 어머니입니다.
3: 너무 더우니까 실내도 돌아다니고 뭐 마트나 아니면은 백화점이나 아니면 애들 과학관이나 그런 데로.
2: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무총리는 주말 이후 폭염중대경보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지방정부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CBS 뉴스 이형탁입니다.
1: 네, 이제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는 폭염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자세한 날씨 소식 기상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리포터 전해주시죠.
4: 네, 앞으로도 열흘 이상 전국에 강한 폭염과 함께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오늘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40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경남 양산이 41.4도를 보이면서 기상관측일에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낮으로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밀양과 의령, 진주와 울산 지역은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됐고 경기 일부와 전남 일부, 제주도 지역은 폭염 경보로 한 단계 강화된 상태입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경남과 일부 호남 지방은 40도 가까운 극한 더위가 나타나면서 노약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내일 한낮에는 35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아서 무척 덥겠습니다. 중부 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서울과 춘천 34도, 천안, 전주 35도, 강릉과 대구는 37도, 광주와 부산은 38도까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5: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칠레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 체결국입니다. 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지 22년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와 정상회담을 열고 시대 요구에 맞게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리튬 등 핵심 광물 수급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통상 투자 현안을 정례적으로 점검할 협의 채널인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0년간 멈춰있던 이 위원회가 다시 열리면 양국은 관세와 투자는 물론 원산지와 통상규범 등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이외에도 5개 분야, 즉 광물자원 파트너십, 치안협력, 극지연구협력, 해양안전 및 안보협력, 투자협력 분야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칠레는 핵심 광물인 리튬과 구리 매장량이 세계 1위인데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연간 21억 달러 규모인 칠레산 광물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초국가 범죄와 불법 어업 등에 공동 대응하고 남극 관련 연구 활동을 보다 폭넓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적, 문화적 협력을 강조하며 K컬처의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유엔 해양총회 공동개회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에 있어서도 뜻을 모았습니다.
7: 대한민국과 칠레가 서로의 진정한 친구인 아미고로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6: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한 한 칠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끝으로 칠레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밤엔 마지막 남미 순방지인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에 나섭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1: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일부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파견 근로와 기간제 사용 규제까지 푸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대 노총이 오늘 일제히 반발 성명을 낸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논쟁이 예상됩니다. 김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정부가 검토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안에는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늘리고 파견 허용업종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연구개발 인력에게는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 상위 3% 노동자에게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도 포함됐습니다. 부처 협의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청와대가 노동 관련 이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인력의 노동시간을 늘리기보다 기간제나 파견 형태로라도 인력을 확충해 기업의 인력난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고 노동권을 재물 삼아 첨단 산업을 키울 수는 없다며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는 노동 현장에서 동의는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없다며 메가특구에서 허용된 예외는 결국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견, 기간제 규제 완화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하게 반대했던 사안인 만큼 여당 내부 반발과 맞물려 전당대회 이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1: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트리플 증가는 석 달 만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회복되고 승용차 소비도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9: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늘어난 트리플 증가는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데이터처 이두원 경제동향 통계심의관 설명입니다.
10: 3월달 자동차 부품 화재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상화되었고 6월달에 아마 정부 개수세 인하 종료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6월달에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15.4% 증가했습니다.
9: 반도체 생산도 4.5% 늘면서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6.4% 증가해 2020년 6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2.7% 증가했고 특히 승용차 판매는 21.8% 늘어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 투자가 늘면서 전달보다 5.8% 증가했습니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5포인트 올랐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는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건설 수준은 28.1% 감소해 향후 건설 경기에는 부담 요인으로 남았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1: 장관 후보자 사퇴로까지 이어졌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1: 지난해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강 의원이 보좌진들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변기를 수리하게 하는 등 사적 업무를 지시했단 폭로였습니다. 보좌진을 따돌리거나 사직을 유도하고 재취업까지 방해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강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0: 국회에 고발이 없는 사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이 역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현재 강 의원은 공천원금 수수 의혹으로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1: 정부가 CCTV 분석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핵심 증거인 CCTV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어떻게 된 일인지 주보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알제리 국적 외국인 A씨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검찰이 보안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CCTV를 분석해 작성한 문건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물리력 행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사소송법상 제출 의무가 없다며 이 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A씨 측은 검찰과 법무부가 보안수사를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해놓고 정작 그 과정에서 만든 자료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당 자료는 직무상 비밀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 분석 자료 제출 여부를 넘어 국가배상 소송에서 한 개인이 국가가 보유한 증거에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A씨는 핵심 증거 없이 국가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CBS 뉴스 주보배입니다.
1: 최근 협상 국면에서 무력 공방을 자제했던 미국과 이란이 또다시 충돌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대리 세력들을 동원해 전선을 중동 지역 전체로 넓히는 전략을 구사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지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지난 24일 이후 소강 상태였던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선언한 직후 미군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4: 우리는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란은 현재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3: 미군 공습 직후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유도단 미군 기지를 공격해 F-35 전투기 석대 등 총 6대의 항공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란의 모든 미사일과 드론은 요격됐다며 미군 항공기 손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 이라크 민병대 등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게릴라전에 나서며 전선을 중동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 전쟁 개입에 최대한 자제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봉쇄를 선언한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한 것도 친이란 세력의 중동 확전 움직임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과 연계된 무장 세력들이 새로운 전선을 열면서 중동 국가들이 전쟁에 더욱 깊숙하게 개입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군의 공중폭격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란은 대리 세력들을 동원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전장을 넓게 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 언론들은 현재의 정세를 폭풍전 고요나 확전의 문턱이라고 표현하며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5: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들을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오늘은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6: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첫 소식은요.
6: 네, 실검 위리 오른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1: 네, 국회의원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건 썩 그닥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6: 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 얘기인데요.
1: 네.
6: 어제 국회에서 월드컵 청문회 열렸었죠. 청문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포털 실검 1, 2위에 줄곧 머물렀는데 어제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힌 때문입니다. 문자 내용은요.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을 연결한 정 선배님이 누구냐.
1: 네.
6: 정진석 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이 됐거든요. 지난달 보궐선거 때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서 출마를 하려다가 내란 세력이다 이런 여론 때문에 바로 이 윤용근 의원이 대신 공천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1: 네네.
6: 그러니까 정진석 전 실장과 정명규 회장은 또 고대 동문이고요. 윤 의원의 송구한

0: 카타 문자에 정 회장도 답장을 보낼 거거든요. 보냈거든요. 신경 써줘서 감사하다고요. 이렇게 청문회 뒤에서는 서로 속닥속닥 신경을 써줬던 모양인데 과연 종몽규 회장이 윤영근 의원에게만 로비했을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1: 네네.
0: 좌우간 윤 의원은 더 잘 배려 못했다고는 했지만 종몽규 회장을 충분히 배려한 결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문자가 노출된 이후에 이 축구 팬들의 분노 대상이 종몽규 대신 윤영근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 청문회장에서도 한 축구 전문기자가 윤 의원에게 윤영근 의원의 자리는 위원석이 아니라 증언석이다 이렇게 삿대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역시나 반가운 실검 1위는 아니었네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볼까요?
0: 네, 오늘 포털 실검했던 또 다른 이름 바로 단현명 씨. 미국 이름 모스단.
1: 예, 단현명 씨, 모스단. 그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0: 네,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또 살인 사건에 연루돼서 소년원에 수감됐다. 작년에 이런 내용을 미국 기자회견장에서 폭로를 했는데 현재 명예훼손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실검에 오른 이유는요. 이분이 자신에 대한 출국 정지가 한 차례 연장되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었는데 바로 오늘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1: 네.
0: 법원은 기각 사유로 공공복리를 내세웠거든요. 출국 정지가 공익에 맞다는 거죠. 모스단 씨 작년 7월에 고발된 이후에도 국내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불용선거론을 유포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말에는 입국 뒤에 경찰 소환에 불응했고 또 수사관 기피 신청도 냈습니다. 결국 출석도 비공개로 하기도 했고요.
1: 네.
0: 바로 이 때문에 법원이 공공복리를 내세워서 기각을 한 것 같은데 마치 그 판결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국민들이 실시간 검색으로 화답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5일이 출국정지 만료인데 검찰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출국정지를 연장하는 것 바로 이것도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도 볼까요?
0: 네, 또 다른 한국계 미국인 박은주 미국명 미셀 박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이야기입니다. 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는데 이례적이었던 것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각 언론사에 사전 공지를 내고 또 그 사전 등록하게 하고 입국 시점까지 엠바고 그러니까 보도 유예 요구를 한 건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한 거죠.
1: 네.
0: 과거 대사 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명세를 치른 만큼 입국장은 반대로 시위로 소란했습니다. 이분은 친 트럼프 강경파로 분류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일기 때 한국 정부와 자주 충돌했던 일본계 대사 있죠. 해리 해리스 대사와 비슷한 행보를 보일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어텐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임승선 문은지, 기술 이덕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아이고 덥다.

0: 아,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1: 당연하죠.
0: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오후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보안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하죠. 청와대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충청권, 내일 모레는 부울경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당대회 초반 기세를 누가 잡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장도혁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된 후 올림픽 공원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대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5: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4: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5: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7: 서울사이버 대학교.
9: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0: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9: 1600-9300 1600-9300.
1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1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1: 에어렉스

0: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4: 예, 박종현 판승모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4: 예,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4: 자, 일단 주식 주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연속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또 폭등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5: 네, 오늘 코스피는 1000포인트가량이 올랐습니다. 18%가 오른 거고요. 예. 659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1%가량 오르면서 719.76에 도달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SK하이닉스와 일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상한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4: 예.
5: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매수가의 효력을 일시정지시키는 매수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고요.
4: 예.
5: 코스피 역사에서 하루 상승률이 10%를 넘었던 것은 2008년 10월 30일 이후 처음입니다. 그 당시에는 외환위기 공포 속에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뉴스가 전해지면서 11.95%를 기록 한 바가 있었고요.
4: 예.
5: 그리고 참고로 오늘 상승세는 외국인 수급이 견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매도세가 우위였고요. 오늘 국내 증시의 급등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최근 조성되어 있던 불안함을 부식시키면서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간밤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론, AMD, 인텔 등의 주요 반도체 종목들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4: 예.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불안정한 주식 시장의 요인 중으로 지목됐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예탁금 강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이 된 거죠.
5: 네, 오늘부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기본 예탁금 기준이 기존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4: 예.
5: 이에 따라서 오늘 거래량 감소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고요. 다만 시행하는 오늘 첫날인데 공교롭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또 수익이 매우 불어났습니다.
4: 예.
5: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중에 하나는 58%가량의 하루 수익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결제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화를 했더라도 2거래일이 지나야지 실제 결제가 완료돼서 기본 예탁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4: 예.
5: 주문 가능 금액만 보고 결제가 가능한 줄 알았던 투자자들이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4: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빡세게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5: 네.
4: 자, 일단 주식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박원석 의원이 오늘 웃으셨습니까?
6: 뭐 웃고 울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4: 아, 그렇습니까?
6: 근데
4: 아.
6: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4: 네.
6: 대한민국 금융사에 가장 크레이지했던 7월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 상승폭과 최대 하락폭을 같은 달에 다 경험을 하고 어찌게 서킷 브레이크가
4: 네.
6: 우리 그 증시에서 총 몇 번입니까? 14번 발동이 됐는데 올해만 8번, 이달에만 4번이에요.
4: 예.
6: 이게 거의

0: 도박판 같은 그런 증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예. 정부도 이 상황을 조금 저는 무겁게 생각하고 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해서 최근에 그 김영범 정책실장의 얘기가 또 약간 구설이 됐잖아요.
1: 개인의 투자다.
0: 예. 뭐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는 예. 뭐 사실이죠. 그것 때문만이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급등 급락 이걸 반복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1: 예.
0: 근데 정책 당국자가 그런 식으로 개인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이 얘기하면 아니 정부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식이라는 거 궁극적으로 본인 책임이지만
1: 예.
0: 대통령도 뭐 집 팔아서 투자해라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근데 뭐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과는 별개로 정책당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가 구두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을 때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1: 예, 침묵도 금이다.
2: 침묵할까요, 저도 그러면?
1: 아니요, 하세요. 비판하셔야죠.
2: 제가 요즘에 그 책을 좀 읽고 있어요. 1929년에 있었던 그 대공황 바로 예. 직전에 있었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은 금요일, 뭐 검은 뭐 월요일, 화요일 이런 예. 얘기 있을 때 있잖아요.
1: 예.
2: 그때 보면 상황이 비슷해요. 진짜로. 그 어떤 분위기가 비슷하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혼란스러움. 그래서 오늘 다행히 뭐 올라가서 조금 그 뭐 만회를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데 주식이 이렇게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불안정하게 네. 거래가 되는 것은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다.
1: 아니, 하루 만에 1000포인트가 오르면 어떡해요? 그 다음 날에.
2: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보통 이거에 대한 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영향은 또 후에 나타나더라고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운데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게 사실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2: 왜냐하면 이게 막 올라갈 때 기억나세요?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는 심지어 주식 시장 때문에 자기네가 지방선거 이길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주식 시장 올린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표를 던질 거다 이렇게까지 해서 앞장서서 이걸 홍보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성은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언젠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예. 아무튼 뭐 오늘은 뭔가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또 이러한 상황이 다음 날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불확실성은 굉장히 큰 상태에서의 상승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뭔가 찜찜하다라는 지적인데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3: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상승세를 견인한 거는 외국인들이었거든요. 예. 한국 국내 개인들은 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아마도 소위 물려있던 사람들이 올라온 김에 일단 팔아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살짝 이득을 봤을 때 일단 팔고 현금을 예. 확보하자 이렇게 한 것 같고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선뜻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1: 예.
3: 그러니까 그 요즘에 또 장세가 선강후약으로 가던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오른다고 샀는데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뭐 이런 현상도 있고 설령 오늘 하루 계속 오른다고 해도 오른 만큼 또 밀려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들 때문에 좀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살아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런 때일수록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포모 심리를 좀 다스릴 수 있는 생각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1: 나만 못 본 거 아니야.
3: 네. 그래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네. 하는 게 그래도 물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 나만 주식 없어.
3: 크게 잃지는 않는 방법으로 가야 되니까.
1: 예.
3: 네. 너무 급하게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고 월요일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대응을 얘기를 해 주는데
1: 예.
3: 월요일이 이제 갭상승이라고 하죠. 이미 떠서 시작하는 거. 근데 그때 떴다고 사지 마라.
1: 네.
3: 그리고 보통 떠서 시작할 때 나중에 결국에는 내려가서 그 갭을 메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 예.
3: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오전에 들떠가지고 급하게 매수하는 것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오전에 그냥 일단 주무신 게 낫겠네요. 아니면 주식 앱을 꺼이 삭제하거나. 예. 김수인 평론가도 주식 많이 하시나 보네.
0: 아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김수인 평론가는 네. 투자를 해본 사람인 것 같아요.
1: 꽤 하고 있어요.
0: 아니, 용어의 네. 사용이 자연스러워요. 네.
3: 당해봐서.
1: 딱 얼굴이 물리는 얼굴이.
2: 아니 근데 제가 라디오 들었는데 네. 엊그제인가 네. 레버리지는 본인이 네. 공부하고 안 한다 그랬잖아요.
1: 아, 맞아요.

0: 교육 이수하고. 예, 예.
1: 네. 근데 예. 오늘은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이 크게 벌었습니다. 아. 그리고 레버리지는 하더라도 아. 그날 단타로 끝내는 것이 맞다. 이게 이 시간을 지나게 되면은 사실 레버리지가 결국에 결과적으로 뭐 1만큼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2로 끝나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손실은 생각보다 더 커져버리는 예.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레버리지를 좀 길게 갖고 가는 건 아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아무튼 뭐 오늘 레버리지 예탁금 한도도 3천만으로 1천만은 3천만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또 실효성 논란도 있긴 한데 과연 이게 또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와서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검찰의 보안수권 폐지 오늘 국회 필리버스터에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표결 처리가 됐고 조금 전에 속보는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이제 형소법 개정안 통과 소식 안타깝고 막막하다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거네요. 전해주실까요?
1: 네.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오늘 표결까지 했습니다.
0: 예.
1: 일단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고요. 주호영 의원이 단상에 처음에 오른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0: 예.
1: 민주당은 애초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오늘 오후 4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다.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었고요.
0: 예.
1: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김태규 의원 등이 나서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발언을 신청을 했지만 12번째 뒷순서기 때문에 발언 때에 서지는 못했고요.
0: 예.
1: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이후에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이 가운데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이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유일하게 곽상원 의원이 반대를 했고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권 1명은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0: 아, 이소영은 기권을 했군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의 애초 당론하고 조금 다른 안을 냈었던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을 냈었던 뭐 김남희 의원이라든지 예. 이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서 일단은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0: 예. 곽상원 의원은 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긴 하겠네요.
1: 네, 지난번에도 예. 법 왜곡죄에 대해서 예.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었죠.
0: 예, 일단 법률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 또 하나의 그 특검법 선관위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또 의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1: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선관위 문제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는 그 특검법에서 여야는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막판에 진통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0: 예.
1: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합의를 도출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의원 228명이 투표해서 찬성 266표, 반대 2표로 통과가 됐고요. 수사 대상과 범위는 참정권 침해 의혹,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 12가지입니다.
0: 예.
1: 이에 따라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도 가능해졌습니다. 특검 활동 기간은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도 있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장 170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제 본회의에선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을 했습니다.
0: 예.
1: 이에 따라서 국회의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합니다.
0: 예, 자 일단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 결국은 이제 국회 본회의를 오늘 오후 통과가 되면서 일단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 그동안 뭐 굉장히 아이템으로 많이 다뤘고 하지만 또 들으시면 피로감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아무튼 오늘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에 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2: 뭐 일단 이제 결정은 됐습니다. 때문에 남는 거는 이제 책임의 시간이 저는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전 과정을 보면 저는 그 여당의 구성원들, 정부의 구성원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두가 무책임했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0: 예.
2: 그러니까 역대 이런 입법을 한 적이 있었나 집권 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지금 국민 여론이 반대하고 관련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0: 예.
2: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또한 깊이 우려하는데 이게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이라는 원론과 명분을 내세워서 여러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을 했는데요. 상당한 효과와 폭풍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여러 우려를 감안해서 최대한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보완책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게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여러 혼란들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고 형사소송법은 개정이 됐지만 중수청 공소청이 10월 2일 날 출범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체계 변경에 따른 수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그 세부 과제들이 과연 잘

0: 이행이 될지
1: 예.
0: 특히 이게 당사자인 검찰의 협력 그리고 검경의 어떻게 보면 협력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될 사안인데
1: 예.
0: 이런 상황에서 그게 과연 긴밀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그 공백들이 결국에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때문에 이거는 두고두고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치적 책임은 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이걸 강행을 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1: 예.
0: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16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당이 이걸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거는 무능이죠. 현재 여권에.
1: 예.
0: 때문에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일은 전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형사사법 체계라는 게 결국 그 국민의 안전과
1: 예.
0: 뭐 생명 이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장은 이게 내일이 아닌 것 같아도 누구라도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와 관련돼서 어쨌든 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거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그 책임을 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책임의 시간이 왔다라는 한 문장이 굉장히 강한데 이재용 의원님도?
2: 네,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72년 만에 직접 수사권이 이제 박탈된 거잖아요.
1: 예.
2: 그래서 뭐 역사적인 거죠. 근데 야 이렇게까지 왜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뭐 이미 통과됐지만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서 이것에 대한 책임은 이제 여당에서 져야 된다, 정부에서 져야 된다는 부분은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걸 보면서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 참 대단하다. 나쁘게 얘기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1: 예.
2: 들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1: 아.
2: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다 그러면서 글을 길게 썼더라고요.
1: SNS에
2: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보고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주 길게 썼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대통령님을 외치면서 이거를 이 상황에서 자기 선거 전당대회 선거에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1: 사위는 반대표 던졌는데.
2: 그러니까 게다가 예. 본인은 지금 대통령님한테 보고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라는 게 아니고
1: 아하.
2: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라고 했잖아요.
1: 아.
2: 이 전당대회에서 계속해서 적통 논란에 뭐 누가 노무현 사람이고 아니고 이거 가지고 계속 초반에 굉장히 많은 기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진짜 글쎄요 정치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반대했던 사건을 가지고 돌아가신 노무현을 다시 소환해서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1: 예.
2: 그런 어찌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치졸한 그런 행위라는 걸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1: 저도 살펴보니까 엄청 길게 썼네요. 이거 전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캡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했는데 김수민 평론가도 논평 주시죠.
3: 네, 일단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그리고 한간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예.
3: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았으면 보통 또 여당이 통과시킨 법안인데 대통령이 그 법안에 반대를 한다면 내가 법안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물밑으로도 전달하기 마련이거든요.
1: 예.
3: 근데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봤을 때 뭐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은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 없을 것 같고 남아있는 관문은 한편에서 이게 또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게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신청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1: 예.
3: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 검사 영장 청구권을 박탈한 것이다라는 위헌론이 있고 물론 반대편에서는 경찰이 신청한 것을 검토하는 것도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 논란이 그다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1: 예. 자, 일단 뭐 잠시 후에 또 여의도 내전에서 관련 법안을 또 많이 다듬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고요. 자, 올림픽공원이 또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출입을 막은 분이에요. 여성이 검찰로 송치가 됐다면서요?
3: 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서울 동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3: A씨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올다르크라고 불렸고 유튜브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에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채 나타나 핸드폰

0: 서울 경기장 2-1 출입구 문고리를 잡고 1시간 넘게 온몸으로 대한체육회 측에 진입을 가로막은 예. 혐의를 받아왔고요. 당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중재로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안으로 진입을 할 뻔했지만 A씨가 그때 혼자서 문을 막으면서 진입을 무산시켰었습니다.
1: 예.
0: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1: 예, 이 A씨가 올림픽 공원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겠다는데 어떤 내용을 했어요?
0: 네, 영장 기각되고 나서 8일 만에 지난 29일입니다. 오후에 A씨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에서 약 53분간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습니다.
1: 예.
0: 그때 A씨는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보를 두고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6.3 지방선거 시기쯤 현장으로 뛰쳐나오면서 나설 일에 더 나서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다는 말도 했고 또 스틸 주한미국 대사를 환영하는 집회에 참석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0: 또 그에 앞서서 석방 직후에 유튜버 박주현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는 유치장에서 불편했던 경험을 언급을 하면서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들 보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자 올다르크 올림픽 공원의 잔다르크 줄여서 올다르크인 거죠?
2: 뭐 잔다르크라는 말은 잘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1: 예, 무슨 다르크.
2: 뭐 이분이 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1: 예.
2: 본인이 범죄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할 의사도 없어 보이고 일종의 확신범이라 그러죠. 이런 경우를.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영장이 기각된 것 같고 영장이 기각돼도 재판은 받겠죠. 이제 특검이 출범해서 부실 선거 부실 문제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1: 예.
2: 저는 그 특검 수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1: 그렇죠.
2: 얼마 전에 전산 입력 조작 관련된 논란까지 터졌기 때문에 이대로라면은 이제 2년 뒤에 총선인데 그 총선의 그 투표 결과는 신뢰하겠습니까? 그 전에라도 어쨌든 이 문제를 좀 불식시키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뭔가 좀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는 그런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예, 올림픽 공원이 이런 문제의 상징이 될 줄 잘 몰랐는데 자 이재영 의원님도 전해주시죠.
3: 그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분이 지금 쓰는 단어나
1: 예?
3: 했던 행동들이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게 과연 그 구속 청구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예?
3: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게다가 지금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일이고 앞서 이제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검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현재 선관위가 했던 행동들 중에서 야 저렇 진짜 저랬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아까
1: 예.
3: 말씀하셨던 전산 입력 오류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불법 선거 주장하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저도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오류일 수도 있고 무능함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잘못하다는 진짜 폭발력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회 이슈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됩니다.
1: 예, 이게 성화의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또 진실과 그것에는 좀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참 뭐 밝혀질수록 뭔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김수인 평론가도 말씀 주실까요?
0: 네. 일단 진상규명이 중요한 것은 진상 그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1: 예,
0: 하지만
1: 예.
0: 계속 음모론이 번져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 그 음모론 내용이 정확하게 선관위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음모론하고 별개의 다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만 봐도
1: 예.
0: 음모론이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런 음모론들을 또 물론 팩트체크라든지 이런 것들로 당장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1: 예.
0: 이런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올다르크 현상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런 행동으로 이제 뭐 이게 사회 일각의 일이겠지만 영웅처럼 부각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극우 인사라든지 뭐 혐오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크게 부상할 수도 있다는 그 징후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 올다르크란 분도 크게 스타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1: 예.
0: 김건희 씨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마이너스 효과가 아닐까. 오히려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무관한 맥락에서 새로운 노선으로 등장한 극우라면 더 예. 위협적이었을 텐데 윤어게인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분 같은 경우는 외연 확장이 막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1: 예, 저는 이분은 특검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이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부정선거라고 하고 이 부정선거의 정확한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비슷한 용어 중에 하나로 너무 광의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라는 건데 이것도 조작된 정보라든지 정말 잘못된 뉴스라든지 이거에도 정말 혼용돼서 굉장히 넓게 쓰이거든요. 근데 이 부정선거라는 용어 자체도 너무 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이 수사를 통해 어떤 정확한 사회적인 재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혼재된 개념이 아니길 기대해 봅니다. 일단 브리핑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5: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6: 여의도 대표 주자들의 대격돌, 여의도 내전.
1: 예, CBS 박종현 판승부. 아, 여의도 내전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법사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 대표님 어서 오세요.
7: 네, 제주시일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1: 예, 오늘 바쁘셨죠?
7: 지금 본회의가 하고 있죠. 네, 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 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네, 저희는 뭐 꼭 요즘은 지키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국회 예.
1: 네. 방송을 통해서 알리실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엘레강스정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그 브로치가 예 눈에
8: 제가 이거 자주 하고 나왔는데
1: 예.
7: 검은 옷에 잘 어울려서 더
1: 예. 그런 거술을 잘 띕니다.
7: 예. 맞아요.
1: 네.
8: 근데 주로 검은 옷에 하고 나왔어요.
7: 죄송합니다. 개구리. 자주 나와야겠어요.
1: 예, 청개구리. 예. 그린 프로그. 예. 자, 일단은 형소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존중한다라는 거고, 곽선 의원은 또 반대표를 던지셨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개정안 발의는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국민적 우려도 있고 또 시원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 문제에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7: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이 했던 법안인데요. 좀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되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1: 예.
7: 이게 뭐 이념적인 목표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주변의 검사, 판사 이런 분들도 많이 보고 느낀 게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수사 체계를 어떻게 정하는지의 정책이고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1: 예.
7: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다 가능하다. 다만 저희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분리돼야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사였는지 견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했던 민주당의 정책이었는데
2: 예.
7: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이 형소법 요번 개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국민들께 뭐 말씀,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의총에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한테 그동안 선배님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그 검찰개혁의 대장정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물론 실행까지도 저희가 잘 챙겨야 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뭐 서로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분도 있지만 합의안을 잘 만들었으니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일에 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1: 예.
0: 세부적인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추상적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1: 예, 아무튼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지금까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정욱 의원님이 들으시면서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저는 그 제가 무슨 율사는 아니고요.
1: 예.
2: 근데 제가 아는 사실 중에 하나는 많은 그 변호사들이라든지 현직의 율사들이 이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출했고 오늘 그 반대표를 던진 곽상원 의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는 개정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저는 무슨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분이 바로 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잖아요.
1: 그렇습니다.
2: 근데 사실은 그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한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역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참 이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에 보완책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든지 또는 뭐 그 7대 범죄와 관련해가지고선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완책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아마 그러한 약자 외에도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앞으로 도드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보완 수사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사가 이런 식으로 왜곡됐다라는 것이 이제 그 나올 때마다 민주당이 부담해야 될 정치적인 그런 짐이랄까 이 부분은 제가 경고한다기보다도 법무장관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사실은 이전 제도 하에서도 수사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재판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제도가 있지만 뭐 어떠한 휴먼 에러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치환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엄청 경로 속에서 이게 이제 폐지된 다음에 어떤 희생자들이 생긴다거나 혹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휴먼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거 다 이게 보안수사 폐지해서 그렇다 혹은 사법개혁 때 이런 거 다 민주당이 홀로 감당해야 될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뭐 비판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언제든지 특이한 사례들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검찰 수사들 중에서도 자의적인 수사 아니면 뭐 정치적 수사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공소 자체도 검찰한테 맡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전체를 정합성을 잘 갖춰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예외적으로 어떤 경찰의 뭐 수사 부실이나 아니면 비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경찰의 수사 자체 경찰의 수사를 맡기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민했던 거는 수사를 검찰에 맡겨두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분리를 했는데 일부를 그대로 남겨두는 게 맞냐. 그러면 저는 수사 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군검찰관 하면서 수사를 해보면 일단 저한테 온 이상 저는 피의자의 변명보다는 내가 잡아넣어야 될 구속을 시켜서 유죄를 받아야 될 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발짝 떨어져서 경찰이 한 수사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계속 혹시 잘못된 수사는 없는지 유죄를 받기에 적정한지 굳이 이걸 기소를 할 필요가 기소하지 말고 내가 계속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서 그래도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건 무혐의를 하게 만들고 기소를 하지 않게 하는 이런 식의 저희가 시스템을 구현해내는 거거든요. 물론 효율성 측면으로 보면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를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에 맞게 유죄를 받기에 적합한 수사를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경찰 수사는 계속 그 법률적인

0: 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수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거는 당장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이 단순히 범죄자를 잡고 단순 자백을 받는 게 아니라 예. 지금 검사가 유죄를 받기 위해서 법적인 요건을 잘 갖춰서 질문을 하는 이런 식의 노하우가 서로 전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수사 기록이 경찰청에서 검찰청을 올 때까지 물리적으로 기록이 오는 시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 이번에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수사 기록을 전자화해 갖고
1: 열람할 수 있다.
0: 예,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과거하고 달리 보안 수사도 전산 시스템으로 바로 즉시 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다라는 거는 정말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다라고 보고요.
1: 예.
0: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조인들이 경찰보다 낫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법을 사법시험도 안 본 어떻게 경찰이 어려운 수사를 할까.
1: 법률가가 아니다.
0: 법률가들은 그게 어떤 변호사들도 법조인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불안함이 기본적으로
1: 예.
0: 있죠.
1: 예.
0: 하지만 그런 것들은 법조인들이 통제를 하면 되는 거고 수사를 꼭 법조인이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시행착오가 여러 번 생길 거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비난을 받을 겁니다.
1: 예, 예.
0: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는 이게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비난을 덜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1: 그 시간을 이제 통과하겠다는 말씀이에요.
2: 네. 아니 단순 무식하게 간단한.
1: 네. 하시고 박원석 의원님.
2: 예. 예. 그런 법 취지와 정신이라면 그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또는 검사 출신들은 딱 저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프레임을 걸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로라면 특검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특검 제도가 있는 한 특검은 지금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를 상당히 그 혼란스러워하는 그리고 이제 특검의 피의자 경우는 네. 당신이 왜 수사를 하냐고 그럴 것 같은데
3: 아니, 당연히 그 시비가 걸릴 거고
1: 위헌 소송이 될 수도 있다.
3: 네. 이게 질문할 게 너무나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 네.
3: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검찰이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을 오남용 해가지고 정치검찰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여러 역사적인 사례와
1: 예.
3: 또 잘못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사기소를 분리하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이 권력이나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1: 예.
3: 그걸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그 제도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 예.
3: 경찰이 아니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뭐 영장 청구권도 가지고 있고 일종의 이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걸 분산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1: 예.
3: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국민에게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안 수사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의 수사권마저 이거는 이제 직접 수사권, 즉 수사 개시권이나 수사 지휘권하고 다른 거예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가능성 그건 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어쨌든 보완하기 위한 이런 제도인데 그거마저 없애는 게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제가 범죄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입장이라면
1: 예?
3: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상관없어 나는. 어쨌든 내 수사가 제대로 돼서
2: 맞아.
3: 정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내 그 피해가 회복됐으면 좋겠어.
2: 그리고 신속하게.
3: 그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한 번 더 보는 게 안심이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없앤 거예요.
1: 예.
3: 자,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저는 네.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론으로 자꾸 돌아가서 수사 기소 분리가 원칙 아닙니까라고 묻지 말고 누구한테 좋은 건지를 답을 좀 해주세요.
0: 저는 피해자, 피의자한테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3: 피해자한테 어떤 면이 좋죠?
0: 피해자 입장에서도
1: 과도한 수사 안 받을 수 있다.
0: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도 사안에
1: 피의자,
4: 피의자.
0: 네. 네. 아,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수사가 장기화될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인정되는 거니까.
1: 예. 예,
0: 유죄 사건의 경우에 검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봐서 혹시라도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거를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 예.
0: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런데 경찰이 무죄로 판단하는 거는 보완 수사가 아니라 그건 재수사 요구를 하는 제도거든요. 보완 수사는 유죄로 인정했을 경우의 사건이고
1: 예, 예.
0: 보완 수사는 경찰이 무죄로 판단했을 때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예.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아.

0: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엄격하게 해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 사건 무혐의로 본 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도 검사가 사건을 가져와서 다 보게 돼 있는데 사회적 약자가 이의 신청조도 제대로 못 할 수 있으니 아예 이거는 그러면 경찰이 최종 판단 못 하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해 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지금 보완책을 만들어 뒀다라고 생각하고요.
1: 예.
0: 검사가 이중적으로 보는 게 저는 수사의 효율성 면에서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아니, 검사가 모든 사건을 이중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2: 보완수사권이 존치됐을 때도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해왔습니다. 형사사건이 1년에 한 140만 건 이렇게 된다는데 그 다를 보완수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송치된 거 그대로 그냥 기소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이거는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보기에 피해자들이 보기에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강간살인 이 의심이 되는데 왜 그냥 그 일반 살인으로만 송치 의견을 보내. 그래서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더 정확하게 이 범죄 실체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라면 그게 아쉬울 것 같아. 피의자라면 좋아요. 경찰한테 한번 조사받던 거 검찰한테 한 번도 안 받게 되니까 특히나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피의자들은 혹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 좋은 변호사 쓰면 경찰만 막으면 돼. 이제는 검찰이 두렵지 않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뭐가 좋냐고요. 난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이 없어지는 게.
0: 아니 피해자 입장에서 그거는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도 검사가 사건의 적정한 처리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여전히 있는 거죠. 수사를 분산하면 수사가 이중적으로 되는 건데 어차피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하고 달라지는 거는 중수청이라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서 중수청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하고 달리.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경찰을 믿고 다시 경찰한테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10월 2일 이후에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경찰 국수본 중수청이 생기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 아니라 상급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중수청에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기능을 분리해놔서 검사의 수사기능을 빼서 중수청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놨는데 여전히 중수청의 수사기능을 그대로 두면 아니 검찰의 수사기능을 그대로 두면 중수청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2: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제 지름길이 있고 신장로가 있어요. 근데 그 지름길 신장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들판 산길 이걸 갖다가 새로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1: 우회해서
2: 복잡하게 그러니까 절차만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완수사 요구라는 것도 글쎄요 뭐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권 송치를 한다는데 보이스 피싱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가 노인이나 주부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정권 송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0: 정권 송치 대상 아니죠.
2: 그렇지 아니잖아요.
0: 하지만 검사가 사건을 볼 수 있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모든 무혐의 사건은 검사한테 사건 기록을 송부해서 검사가 90일 내에 위법한 부당한 수사가 있는지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제대로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건을 경찰이 하고 검사가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2: 아니 그건 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치 그걸 검사가 이중적으로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0: 안 한 게 문제인 거죠. 검사가.
2: 얘기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대부분은 경찰에서 송치한 대로 검찰이 그 송치 의견에 따라서 기소를 해왔어요.
0: 그게 전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검사층 논리인데요.
2: 아니 각별한 사안에 한해서만 보완수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0: 아니 보완수사랑 자꾸 헷갈리시는데 무혐의 사건은 재수사 요구를 검사가 하는 건데요. 지금은 검사들이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경찰이 무혐의한 거를 안 봅니다. 90일 내에 자기네들이 위법 부당한 수사를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수사 그러니까 내가 꼭 봐야 되는 거 아니니까 잘 안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건 검사도 인정하는 거예요.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직접 수사를 하게 되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인력들이 남잖아요. 예전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고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건을 봐야죠. 이런 사건들을 봐야 되는 건데 검사가

0: 이제까지 안 받고 자기네들이 보기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1: 예?
0: 그러면 경찰 내부에서 앞으로는 무혐의로 오는 수사 기록을 그냥 넘기지 말고 90일 동안 의무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찰이 수사 잘못을 찾아낼 수 있는가
1: 예.
0: 그 제도가 있거든요.
1: 예, 여기서 이제 질문. 오늘 김한경이 잘 오셨네요. 법안 통과 후에 바로 한판 승부.

0: 해보니까 문제 없네요, 검사님.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 그럼
1: 네.
0: 검사는 또뭘더할수 있는 거죠?
1: 검사는 첫 번째로요. 그럼 기소 안 해. 왜냐면 경찰도 실적이거든요. 유죄로 송치됐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해주면 끝이에요. 검사는 내가 기소를 안할수 있어요. 물론 경찰이 의도적으로
0: 예.
1: 범죄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0: 예.
1: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형식적으로 유죄로 송치할 수 있죠.
0: 예.
1: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보안수사 요구라고 안 들면 직무배제, 교체, 징계를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0: 경찰을
1: 이번에 경찰에서도 자기네들은 이런 사건이 있으면 징계를 법에다가 의무할 순 없지만 앞으로는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 요구는 조금 더 엄격하게 봐서 의도적으로 수사 지연이라고 할수 있으면 무조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 예.
1: 지금하고 달라진 게 이제 중수청이 생기는 거죠.
0: 예.
1: 이제 검사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0: 예.
1: 여하튼 경찰하고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수사기관, 이 FBI 같은 중수청이 생기면 검사가 그럼 난 중수청에 넘길게 사건을 뺏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경찰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0: 예?
1: 중수청에 넘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0: 예?
1: 경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겠죠.
0: 이제
1: 이런 일들 반대로 중수청이 보안수사 요구를 듣지 않으면 반대로 이 사건을 국수본 같은 데다가 보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 그런 거를 새롭게 만든 제도죠.
2: 근데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중수청은
0: 예.
2: 6대 범죄라는 이를테면 좀 특별한 범죄, 과거에 검찰이 하던 특수수사 영역이죠. 그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기구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안수사권을 준다 그러면 중수청의 인력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라고 충분한 수사 역량일까 싶은데 그 보안수사권 처리하다가 여기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어쨌든 국가 전체의 범죄 수사 역량이라는 걸 봤을 때
0: 예?
2: 검찰이 지난 그 70년 이상 축적되어온 특히 이제 특수사 영역에서의 범죄 수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0: 예?
2: 근데 이게 이제 중수청으로 혹은 경찰로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검찰총장 대행도 그 사표를 냈는데
0: 예.
2: 별로 협조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중수청으로 안 간다. 특히 검사들이. 별로 지원자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사관들이야 뭐 의무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면 이 범죄 수사 역량이라는 게 그냥 소실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공소청은 수사를 못하니까 그 범죄 수사 역량 축적된 걸 쓸 일도 없고 그리고 당신들이 그래도 그 노하우를 좀 전달해줘.
0: 마무리.
2: 굳이 그걸 협조할
0: 예.
2: 이유도 없고.
0: 예.
2: 그러면 이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보안수사를 계속 검찰에 남겨두면 검사와 수사관들은 옮겨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도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0: 예.
1: 중수청이 만약에 수사 인력들이 다 모이게 되면
0: 예.
1: 그러면 수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옮겨갑니다. 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도 앞으로는 중수청에서 사건의 1차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중수청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많이 그러니까 변호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변호사들의 불만이 뭐냐면 옛날에는 검찰에 가서 설득하면 되는데 경찰에 가서 설득해야 되는데 경찰은 법조인을 특별히 대우를 하지 않는다.
0: 예?
1: 뭐 이런 얘기거든요.
0: 아.
1: 근데 그거를 우리가 법조인들끼리는 서로 검찰 변호사들 얘기가 잘 됐는데 경찰은 잘 안 된다라는 게
0: 예.
1: 많은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0: 예. 예.
1: 근데 그런 그 불만은 이제 앞으로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0: 예.
1: 같이 사법시험 붙지 않고 로스쿨 같이 안 나오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객관적으로 변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
0: 예.
1: 수사 인력들은 제가 봤을 때 미래 변호사 개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무장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부서로 옮기게끔 유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그리고 보안수사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 중수청은 보안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싸움이 나서 보안수사를 뺏어갖고 다른 기관에 보내는 일이 많이 생기면 안 되죠.
0: 예.
1: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0: 예.
1: 하지만 여하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중수청에서는 보안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두겠다라고
0: 잠깐만.
1: 하는 상황입니다.
0: 예, 한 1분 남았어요. 물론 2부 계속됩니다. 한 질문만 하고 1부 마무리합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민주당 강경파의 완승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1: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송치라든지.

0: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제도들은 아주 엄격하게 이념적으로만 보면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피해자 단체, 사회적 약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일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거는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기타 국민들의 우려가 저희한테는 더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정옥희 의원님 뭔가 이해 안 되세요?
2: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검사 출신들이 네. 중수청에 갔다가 경력만 네. 쌓고 나갈 것 같아요. 네. 오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소명감을 갖고 안 갈 가능성이 높고 가더라도 경력을 위한 다리
0: 특검 역할. 얘기는 정옥희 의원님의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건 뭐 나중에 더 얘기해요.
1: 예, 알겠습니다.
2: 딴 얘기하면 안 될까요?
1: 아, 그런가?
3: 아니, 나는 근데 그거는 궁금해.
1: 10초 남았어요. 자,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4: CBS 1분 기상 정보입니다. 오늘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40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경남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면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낮으로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밀양과 의령, 진주와 울산 지역은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열흘 이상 전국에 강한 폭염과 함께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경남과 일부 호남 지방은 40도 가까운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면서 노약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이 34도, 천안, 전주 35도, 강릉과 대구 37도, 광주와 부산은 38도까지 예상됩니다. 1분 기상 정보입니다.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6: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6: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종기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국민적 우려와 궁금증 많은데 다행히도 한판승부에는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나와주셔가지고 바로바로 여쭙고 의문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일부에서 많이 다뤘고요. 아직 우리 이재영 의원님과 정옥 의원님의 의문이 좀 덜 해소된 측면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재영 의원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고자 했는지.
1: 아까 저기 네. 얘기 잘 들었어요. 우리 김한규 의원님께서 네. 설명해 주시니까.
0: Q&A 시간.
1: 뭐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게 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0: 예.
1: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나치게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1: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제도 변화에 있어서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는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해가 된다. 내가 만약 이 피해자가 됐을 때 나는 구제받지 못한다.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할 거다. 국가로부터.
0: 예, 예.
1: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걱정에 대한 해소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0: 그러니까 요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분들도 이전에는 다 검사들이 알아서 어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어떤 기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검사들이 못하게 되면서 이제 변호사들을 통해서 해야 되거나 혹은 피해자 본인이 알아서 요구하거나 해야 될 일도 많아진 상황이다라고 지금 비판하시는 말씀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2: 그러니까 그 기능을 예전에는 경찰과 검찰이 나눠서 한 거잖아요. 검사만 선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경찰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챙겨서 범죄자를 잡는 기능을 하잖아요.
0: 예, 그렇죠.
2: 이 경찰이 부족한 거를 검찰이 같이 했던 거죠.
0: 이전에는.
2: 그런데 이제는 네. 중수청이라는 기관도 같이 만들어서 중대 범죄는 이제 중수청이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0: 예.
2: 같은 역할에 있어서 검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안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지금은 직접 보는 건데 앞으로는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수사하는 사람한테 요청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들을 계속 수사하도록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방식은 직접 수사하는 방식이 있고 네. 수사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저 부분이 네. 제도적으로는 말씀이 되는데 그 심리적으로는 되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경력 많으신 의사분이 있으세요. 그 경력이 좀 짧은 의사가 있어요.
0: 레지던트가
1: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갓 저 교수 다신 분들. 네. 그분들에 대해 실력을 저희가 비난하거나 그걸 묻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거는 꼭 경력 많은 분한테 가고 싶어하는 심리적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국가가 그러니까 검찰은 국가잖아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부분이 저를 굉장히 마음 놓게 해주는 건데 이제는 그거를 가만히 있어 내가 해야 돼? 오 잠깐만 이거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돼? 경찰한테만 맡겨나? 그래서 거기 그럼 이게 왜 이 논란이 시작이 됐어라고 막 지켜봤더니 이것도 자기네 그 정치적인 사건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청래 대표는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써서 길게 자기 페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정치적인 이유만 가지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고 이걸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까 장윤규 그 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몇 개 더 터지고 서비스가 지연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시행착오가 있을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예. 말씀을 했으니까. 그랬을 때 전 이 제도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국민의 비난은. 저는 가면 갈수록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그러니까 검사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렇게 해온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0: 예.
2: 앞으로는 이제 검사가 수사를 안 하지만 이번에 오히려 늘은 게 피해자

0: 검사가 검사의 면접 진술 검사를 만나서 자기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오히려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예.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억울한 얘기를 들어주게 했고 검사도 수사는 안 하지만 피해자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의견 진술도 들어보고 한번 불러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 뒀어요. 다만 예. 예.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부여하지 않고
1: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0: 아니 의미가 있죠. 상담. 원래 수사한 거에 대해서 수사 기록만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기록이 정말 진실되게 진술을 한 건지 예. 아니면 경찰이 약간 편집을 해갖고 검사를 속이려고 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게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부르는 거고요. 어차피 유죄는 최근에는 옛날과 달리 예. 공판 중심지가 돼갖고 다 법원에서 다시 불러야 돼요. 피의자든 피해자든.
2: 예.
0: 옛날에는 검사한테 진술하면 법정에 가서 부인하더라도 그게 증거로 인정됐거든요. 근데 예. 형소소송법이 이미 바뀌어갖고 검사 앞에서 진술해도 법정에 가서 그거를 부인하면 증거는 증거로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이제는 공판 중심주의가 다 됐기 때문에
2: 알겠습니다.
0: 예.
1: 아니 그래서 제가
2: 예, 정 의원님 말씀 안 하셨기 네. 때문에 예, 하세요.
1: 우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공수처 만들어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이 웅장해져 가지고 뭐 여러 언수를 했는데 지금 공수처의 현실을 보자 이거예요.
2: 예.
1: 과연 중수청은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만 없애면 제 기능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이 100% 선이 아니지 않느냐. 국민 입장에서 걱정하는 건 경찰도 100% 선이 그렇죠. 아니라는 건데.
2: 그렇죠.
1: 지금 이렇게 이제 갑자기 후다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솔직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설득이 될 것 같았었는데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검찰도 억울한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뭐 그게 잠재적 피해자 입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증거 능력도 없고 정말 하소연이라든지 하려면 아까 말씀하실 때 상담사 찾아가는 게 속편하지 굳이 검찰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단지 제가 한 가지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검찰의 수사 능력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수사 기법이라든지. 근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원론,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저도 동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면은 검찰의 수사 능력을 그 주어진 시간 내에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면은 안 되는 일이었는지
2: 예.
1: 이 보안 수사권까지 once and for all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 민주당의 근거, 입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피해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2: 예.
1: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이 있어주는 게 심리적으로 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찰들은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또 어떤 불만을 제기하냐면 업무로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2: 예.
3: 저는 뭐
2: 짧게 해주세요.
3: 네, 검찰 편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근데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 최소의 범위에서 경찰 수사의 오류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뒀던 장치인데 그걸 남겨두면 다시 정치 검찰이 부활할 거다. 그걸 통해서 별건 수사를 하고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제도적으로 다 차단돼 있는데 심지어 어떤 의원은 그걸 남겨두면 다음 총선에 당선자 숫자가 바뀔 거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 비약의 근거가 도대체 뭔지 도대체 뭘 우려하길래
2: 김한규 의원의 입장은 아닌데
3: 네, 검찰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2: 예.
3: 이게요 국민들이 잘 몰랐던 건데 이런 이제 토론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보안수사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 95% 검찰 수사권이 다 박탈됐고 5%도 안 되는 걸 남겨놓은 건데 그걸 통해서 옛날 정치 검찰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부활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거 형소법 개정하는 거 아닙니다.
3: 그럼 뭐 때문에 개정하는 거죠?
0: 수사 기소 분리가 원칙에 맞고 그게 오히려 수사의 효율성과
3: 아니 원칙은 국민들에게 네. 도움이 되고 국민들한테 좋은 게 원칙이잖아요.
0: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2: 예, 같은 얘기였어요. 네. 그만해 주시고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민주당 네. 전당대회 하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이제 한 시간 전에 SNS를 했는데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와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
0: 네.
2: 요걸 마지막 문장으로 또 길게 네. 쓰시고 쓰셨어요. 요 부분에 대한 것들.
0: 그건 맞는 말씀이죠.
2: 예, 예,
0: 우리는
2: 예.
0: 이게 맞는 방식이고 검사의 어떤 전문적인 수사 경험이

0: 보안 수사 요구, 시정 조치 요구, 재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한테 같이 공유되고 서로 보완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데
1: 예.
0: 이게 작동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뭔가 제도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겠죠. 만약에 예. 우리가 국민적인 비판이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1: 예.
0: 그런데도 아 우리가 한번 만들었으니까 영원히 이걸로 가겠다라고 하면 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1: 예.
0: 정성호 장관도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다고 보고
1: 예.
0: 저희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했는데
1: 예예.
0: 정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겠죠.
1: 논의를 하겠죠.
0: 네. 아니 저는 지금까지는 예, 예. 검사 입장에서 내가 직접 수사하면 되고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법률을 잘 알기 때문에 중요 사건을 보안 수사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찰은 계속 그 정도밖에 못 해요. 근데 앞으로는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은 앞으로도 경찰이 아 기소를 위해서는 수사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구나. 지금까지는 검사가 알아서 고쳤는데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라구나. 이런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경찰 수사의 질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제도가 출발이 됐고 이 제도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한번 보고 또 이후에 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보안수사권 오늘 형소법 개정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 일단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보안수사권 5월 처리 제안서를 두고도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 충청권, 모레에는 부울경 순회경선 결과가 발표가 돼요. 지금 온라인 투표율을 보면 권리당원 대상으로 보면 충청권에서 세종이 한 약간 41.42%로 높았고 부울경은 부산이 49.52%랍니다. 요거는 퍼센티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평상시보다 높은 겁니까? 박원석 의원님
2: 조금 높다 그러는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네,
2: 조금 네. 높던데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가 조금 격화되고 있잖아요. 경쟁이.
1: 예.
2: 그게 이제 투표율을 좀 끌어올리는 효과가 아닌가 싶고 뭐 다른 지역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인 투표율이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민주당 전당대회 하면 권리당원 투표율이 한 40% 정도라고 하는데
1: 예,
2: 그보다
1: 예.
2: 조금 더 높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높아지면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김민석 후보가 오늘 유튜브에 이렇게 쓴 걸 보니까 7% 이내에서만 따라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열세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충남하고 부산 두 군데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상대 후보의 뭐 텃밭, 상대 후보의 조직 이걸 인정하면서
1: 예.
2: 다만 7% 이내에서
1: 예.
2: 이 방어를 하면
1: 예.
2: 그 뒤에 역전할 수 있다. 뭐 김민석 후보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1: 예.
2: 이 충남과 부산의 선거 결과는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게
1: 예.
2: 나올 거라는 거를 모두가 인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 충청 출신이어서 좀 그게 뭐 유리한 겁니까?
2: 그것도 이제 작용을 하겠죠.
1: 이건 우리 김한규 의원님 민주당이시니까.
0: 7%를 얘기한 건 7% 이내로 차이나게 지면 본인의 승리다.
2: 그렇죠.
0: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1: 예.
0: 예를 들어서 한 4% 정도로 김민석 총리가 지면
1: 예.
0: 오히려 김민석 총리 지지층은 아 이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거거든요.
1: 예.
0: 저는 그래서 실제 예상보다 몇 퍼센트는 낮춰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1: 예.
0: 그런데 이제 충청 같은 경우에 정청래 후보가 고향인 건 맞는데
1: 예.
0: 지난번 박찬대 후보랑 했을 때
1: 예.
0: 전체 득표율보다 1%밖에 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고 부산은 이제 뭐 정청래 후보 쪽에 뭐 조직 총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부산에 있어서
1: 그래요.
0: 부산의 조직이 다 모여서 투표율도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뭐 호남 충청도 뭐 정청래 후보의 고향인 한 군데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과 부울경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청래 후보한테 지역적으로 유리할까. 물론 이제 선거 과정에서 엄청나게 싸웠던 거잖아요. 먼저 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1: 그러니까요.
0: 싸웠는데 네. 글쎄요. 크게 그렇게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하게 짜여진 것 같지는 않다.
1: 초반 기세가 뭐 중요하다는데 정 의원님 다른 당이시지만 초반에
3: 네.
1: 이렇게 되면 뭐 밴드웨건 효과라든지
3: 네.
1: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3: 지금 아마 정청래 후보 측에서

0: 조심스럽게 밴드웨건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 그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완전히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투표를 하면은 김민석 후보의 완승이다. 뭐 이런 낙승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누구도 누가 승리할 것이란 거를 속단하거나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런데다가요,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들어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예, 예. 이거의 의미를 또 그 권리당원이라든지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 그러면 정청래 말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원래 김민석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할까? 그 부분이 상당히 예민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굳이 뭐 당원이든 또는 유권자든 그렇게 디테일하게 고관여로 알 필요가 있을까요? 민주주의라는 건 대의 정치인데.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향 얘기가 나왔잖아요.
1: 나의 고향.
0: 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별 차이가 안 나오면은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이제는 내가 승기를 잡는다라고 일종의 프로파간다 관념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뭐 투표 그러니까 유권자는 많지 않지만 부울경이라든지 충청에서 꽤 이겨야 될 것 같으네요. 7%로 넓게 잡은 것 같아 진짜.
1: 아, 7을.
0: 그럴 거면 한 9% 잡지.
1: 자, 근데 정청래 후보랑 김민석 후보가 이제 또 그 설전하는 포인트가 원래 5월 처리 제안설 정부가 근데 이제 이거 이제 김민석 후보 입장은 아 나는 그 정책위 의장 한정의 정책위 의장한테 얘기했다 정부에서는 근데 정청래 후보는 당 대표로서 왜 내 전화번호 없냐 왜 나한테 전화 왜 안 하셨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청와대도 계셨고 지금 당직도 하고 계시니까 정책위 의장한테 그 정부가 제안했어요. 그 정책위 의장이 받았어? 그거를 당대표한테 안 갈 수가 있는 겁니까?
0: 보고했겠지.
1: 근데 정청래 대표는 보고 받았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이거 좀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2: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이 검찰개혁 관련했던 거는 네. 이제 국무조정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이 있고 네. 당에서는 정책위장이 서로 컨택포인트가 됐던 건 맞죠.
1: 예.
2: 아, 네. 네. 근데 뭐 한정의 정책위장이 당내 당대표님한테 보고했는지는 모르겠고요.
1: 예.
2: 근데 이제 당의 분위기가 당시에 예. 지방선거가 중요하니까
1: 예.
2: 지방선거를 끝나고 처리해도 되지 않냐
1: 예.
2: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 이걸 뭐예요? 그 분위기면
2: 그러니까 뭐 그거를 누가 그럼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 예.
2: 하여튼 당내에서는 굳이 5월 달에 이거를 처리하면
1: 예. 예.
2: 이게 처리하는데도 한참 시간 걸리고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으니
1: 예.
2: 뭐 5월달에 토론회를 할 때도 일부 의원들은 왜 저거를 지금 하냐 정부가 요청해서 하는 것 같은데
1: 예.
2: 뭐 나중에 하는 게 선거에 더 도움이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3: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이
1: 예.
3: 정청래 후보 측이나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1: 예.
3: 김민석 총리가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보안수사권 폐지.
1: 진짜 마음은 폐기가 아니었지
3: 네,
1: 않냐.
3: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예. 개정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1: 예.
3: 저간의 사정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역공을 취하고 있는데 그거는 민주당 지지자 당원들 사이에서는 쟁점일지 모르겠는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공범이에요 다. 대통령까지.
2: 아니 왜 범죄예요 이게
3: 법적이라고.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대통령까지 다 공범이에요. 결국에 이 형사사법 체계의 굉장히 중대한 쟁점을
1: 예.
3: 전당대회 앞두고 그 유불리를 의식해서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이거 숙고해달라고 당에다가 몇 차례 예. 거듭 얘기했는데
1: 예.
3: 안 되니까 그냥 어느 순간 놔버렸잖아요. 총리도 총리 산하에 TF를 구성해가지고 뭐 지난번 1차 토론회 때 공방하더만요. 그거 가지고 17억 썼다며 왜 법안이 없냐. 그랬더니 17억 아니고 5억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1: 예.
3: 어쨌든 TF 구성했는데 TF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1: 예.
3: 그거 다 그냥 없어졌어요. 거기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 시각에서 보면 공범이에요. 그걸 5월에 누가 제안했고 누가 안 했고 누가 지금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지금 쟁점화시키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1: 제가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 얘기 중에 하나는 키가 있어요. 정부 안 들였으면 당원들이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러면 좀 봤던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저는 그래서 어떤
1: 정청래 당대표 당시
0: 이거는
1: 그러면?
0: 제 추측인데 네. 그 공소 취소 발의돼 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많이 지지도가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혹시 네. 혹시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폐지가 아닌 네. 일련의 어떤 수정 비슷한 거를 혹시 네. 총리실에서 네.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었을까?
1: 그 안 안에.
0: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그 와중에 네. 할 수도 없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당대표는 상당히 대통령의 입장에 예민했었어요. 예를 든다면 그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문제도 그랬고 예, 예. 거기서 이렇게 맞짱을 뜰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연락이 왔어. 총리실에서. 예. 총리가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카운터파트한테 연락이 왔고 예. 그 한정의 정책위원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예. 그 정치인은 보고했었을 사람이야.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1: 부재중 전화가 이미 찍혀 있을
0: 지금
1: 것이다.
0: 이미 법안은 통과됐는데 뭐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2: 아니 저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 쏠쏠한 재미는 있어요. 근데 민주당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죄송해요.
3: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0: 저는 뭐 내가 다 민망해. 내가 다 민망해.
2: 우리 당은 힘들다는 거는 이미 벌써 오래됐고. 그걸
3: 아니 망했으면 거기가 먼저 망했지. 뭘 쓰고.
2: 그러니까 둘 다 망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은 한 해라도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예. 지금 대통령 된 지 1년 됐잖아요. 그 1년밖에 됐지 않은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예. 지금 당대표 될 수도 있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누가 승기를 잡았네 마네 이게 말이나 안 되는 소리냐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1: 예, 세 번째?
2: 응, 당대표 후보는 예.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 예. 검소완박한 이후에는 그걸 보고를 대통령한테 안 드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드리고 앉아있고
1: 오늘의 킥! 우리 이재명 대통령 오늘의 킥은 그게. 그거야. 지금 타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왜 노무현
2: 그러니까,
1: 전 대통령에게
2: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4위는 또 그 반대표 던지고 앉아있고
4: 궁금한 게 그럼 아니, 당이 안 망하려면 누가 돼야 돼요?
2: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0: 진짜 갈수록 재밌다.
2: 아니, 이게 재밌잖아. 갈수록 재밌어. 여기서 대통령을
0: 아니,
2: 누구나 다 알잖아.
0: 여기 와서 그걸 물어봐.
2: 대통령을 지금 딱 1년만 안 1년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이 안 된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당대표 후보가 있어. 그 김민석이야. 그럼 그렇군요. 김민석이 돼야 되는 거죠. 당을
3: 입장에서
2: 보면.
3: 그게 덜 망하는 길이죠.
2: 아니 그런데. 뭐 그래요? 그럼 난 정청래가 되는 게 덜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3: 아니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게 덜 망하는 길이에요.
2: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너무나도 명확한데 그 지금 당내에서 그걸 가지고 예. 누가 되네 마느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에서 쏠쏠한 재미와 저 당 망했다. 왜냐하면
1: 뭘 또 망해.
2: 회복 안 될 거예요.
1: 아 회복 안 된다?
2: 이거 끝나면 회복 되겠어요?
0: 아니, 회복은 아니, 안 돼.
2: 회복은 안 돼. 우리 회복 안 돼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3: 그래도 민주당에는 장동혁이 없어.
2: 아니 근데 장동혁은.
0: 정청래가 있잖아. 정청래가.
2: 그래. 우리는 망한 게 언제부터 얘기를 하냐면 12년까지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당내 분열을 우리가. 화합을 못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온 거 물론 탄핵도 두 번이나 당했지만 예.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벌써 민주당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4: 8월 17일 이후에는 두고 보시면 급속도로 회복이 될 거고 아시겠지만
1: 당이 예.
4: 아니 정권 물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예. 결국 정당이라는 건 대선 승리를 하고 총선 승리하는 게 목표니까 여하튼 당원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당내 뭐 생각이 달라도 일단은 모여서 이기기 위해서 단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할 거고 두 번째 예.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4년 남아있는데 여당 내에서 막상 당대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건 진 쪽에서 예. 대통령하고 척을 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2: 지금 질 만큼 졌잖아요. 지고 있잖아요.
4: 아니, 지금은 이제 선거의 전략으로 아시겠지만 어느 쪽이든 다 당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도와주자는 거고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가는 방향이 우리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1: 마무리?
4: 경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예. 저는 끝나고 나면 통합될 거라고 봅니다.
1: 여기까지 오늘 특별히 김한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5: 예, 7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8월에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6: CBS.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8: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9: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0: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마지막 페이지. 오늘은 서양 문학의 출발점이자 고전 중의 고전으로 불리는 오디세이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인셉션, 인터스텔라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오디세이아를 영화화해서 이제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화제인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서양 고전학자 강대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1: 오디세이아 관련해서 그동안 수많은 강연과 강의를 해오신 걸로 아는데 네. 이 오디세이아는 대체 어떤 작품이기에 3000년 전 고전이 지금도 영화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실제 원작 내용을 오늘 들어보시고 영화를 보시면 배경 지식도 쌓고 또 영화로 각색된 부분과 비교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디세이아를 얘기하려면 늘 이제 쌍둥이처럼 따라오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일리아스인데요. 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 일리아스. 두 작품의 관계와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네. 사실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국내에 좋은 번역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만 예. 일리아스는 트로이아 전쟁 중에 있었던 어떤 사건, 아킬레우스의 분노 사건을 다루고 오디세이아는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1: 네.
2: 그 오디세우스 이야기는 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여러 모험이 있잖아요. 눈 하나인 괴물과 싸우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일리아스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오디세이아를 읽으시라고. 그리고 오디세이아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읽으려면 조금 어렵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오디세이아의 한 가운데에 네. 전체가 24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서 24권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9권에서 12권 사이에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에서 본 모든 모험이 다 나오니까.
1: 아, 그 부분이 오디세우스의 귀향 모험담.
2: 네네.
1: 귀향 때 있었던
2: 모험 모험에서도 이야기. 제일 환상적이고 이야기 밀도가 높고 사건 진행이 빠르고 예. 그런 겁니다.
1: 우리 일리아스를 꼭 먼저 읽을 필요도 없고요.
2: 네네. 예.
1: 우리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만
2: 아,
1: 오디세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2: 네네. 예.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인데 일리아스도 일리온에 관한 노래 그런 뜻입니다. 일리온이 트로이아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10년에 걸쳐서 긴 시간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 곳곳을 돌아다니고 여러 모험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1: 네.
2: 그 이후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단계의 모험을 거치는 그런 이야기를 다 그냥 오디세이아라고 부릅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그럼 우리가 오디세이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일리아스에 담긴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배경식처럼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로이 전쟁과 이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어떤 관계인지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신다면.
2: 네. 트로이아 전쟁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파리스의 판정 세 명의 여신이 파리스 앞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 당신이 예쁘다고 보는 여신에게 황금 사과를 건네다오라고
1: 아, 예, 예, 예.
2: 했는데 각각 그 선물을 약속했잖아요.
1: 네.
2: 그 세 여신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목표로 놓고 살아갈 만한 세 가지 가치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어떤 세 가지 가치죠?
2: 그러니까 헤라 여신은 부와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하고요.
1: 네.
2: 아테네 여신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1: 네.
2: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약속한 걸로 되어 있죠. 그게
1: 네.
2: 제일 유명한데 일리아스에 읽어보면요. 사실은 이 세상 누구든지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해서 일회용이 아니에요. 여러 번 쓸 수 있는 겁니다.
1: 아프로디테가.
2: 네네.
1: 아, 예.
2: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나는 무엇을 목표로 놓고 살아갈까? 부와 권력이다? 아니다? 그 명예다? 아니다? 그냥 작은 일상의 행복이다? 우리들 대개 다 세 번째 걸 선택하고 있어요. 파리스도 그거 선택한 겁니다.
1: 아.
2: 그런데 불행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유부녀였어요. 스파르타
1: 아, 예.
2: 왕비
1: 예.
2: 헬레네.
1: 헬레네.
2: 그래서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찾아가서 접대를 받다가 그 집 남편 메넬라우스가 외갓집에 초상이 나서 거기 간 사이에 그 집 아내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1: 헬레네를 데리고.
2: 네네. 예. 그래서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히랍 전체에서 다 모여가지고. 근데 그때 모인 우두머리들은 다 옛날에 헬레네에게 구혼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너무 구혼자가 많아서 그 중에 하나로 결정하면은 나중에 소동이 날까 봐
1: 예.
2: 오디세우스가 특히 제안해가지고
1: 네.
2: 나중에 헬레네가 납치라도 당하면은 다 같이 복수해주자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예쁜 여자에게 구혼을 했던 죄로 이 사람들 전쟁터에 가서 10년 동안 집에 못 가게 됩니다.
1: 오디세우스가 뱉은 말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된 거예요?
2: 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가서 전쟁하다가 잘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목마를 이용해서 목마 작전을 쓰고 트로이아를 함락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이야기가 두 갈래가 있는데요.
1: 네.
2: 승자들이 집에 가는 이야기가 오디세이아고요.
1: 네.
2: 패자들이 새로운 고향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1: 네.
2: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입니다.
1: 아,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이 또 있군요.
2: 네네. 그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주해서 로마의 시조가 된다는 거예요.
1: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 작전을 고안해낸 인물입니까?
2: 네네, 그렇죠.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승자인 오디세우스가 이제 귀향길에 가는데,
2: 네네.
1: 근데 트로이 그쪽이 그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북서부 지역으로 알고 있고 고향이라고 하면은 히랍,
2: 네.
1: 그리스인 거잖아요.
2: 네네.
1: 그럼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하다가 그렇게 10년 넘는
2: 옛날에는 예. 저 대양을 항해야 하는 방법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요.
1: 네.
2: 대체로 해안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조금 행로가 긴데다가.
1: 네.
2: 히랍의 제일 남쪽에 남쪽을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손가락 세 개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고지 있어요. 그중에 제일 동쪽 게 말레아 고지라고 해서
1: 네.
2: 거기가 그 돌풍이 많이 불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1: 아.
2: 거기까지 왔을 때 오디세우스는 좀 더 서쪽에 있는 작은 섬 출신이에요.
1: 아.
2: 그래서 거기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9일 동안 어디로 떠밀려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9라는
1: 아.
2: 숫자가 한계수이기 때문에
1: 네.
2: 9일 동안 어디 갔다는 거는 다른 차원으로 환상계로
1: 상징성을 가진 숫자군요.
2: 네네.
1: 아.
2: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는 9 곱하기 2, 18일 네. 동안 돌아오게 됩니다. 칼립소에게 붙잡혀 있다 올 때요.
1: 예.
2: 그러니까 숫자를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1: 아, 네. 이런 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2: 네.
1: 알 수 있겠네요.
2: 네.
1: 자, 이렇게 배경 지식을 좀 쌓아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디세우스의 귀향길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모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아, 10년 걸렸다는 건 오는 도중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텐데 그중 대표적인 모험담 몇 가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이번 영화 예고편을 보니까
2: 네.
1: 굉장히 좀 인상적인 비주얼로 등장하는
2: 네.
1: 좀 거인 같은데
2: 네네.
1: 눈이 하나 달린 좀 네네. 괴물 같은 네네.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예, 누굽니까?
2: 눈이 하나 있는 존재는 그냥 전체적으로 부를 땐 퀴클롭스라고 하고요.
1: 네.
2: 그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퀴클롭스는 폴리페무스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1: 폴리페무스.
2: 네네. 네. 명성이 높다 그런 뜻입니다.
1: 아.
2: 페무스의 페가 그 영어의 페임하고 같은 겁니다. 명성.
1: 예, 예, 예. 네. 그럼 폴리페무스랑 오디세우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 자, 오디세우스가 그때까지만 해도 배가 사실은 12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섬에 도착해 가지고 자기 동료들 거기 있으라 그러고 배 한 척만 이끌고 가서 그 보니까 동굴이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그 다른 동료들은 바닷가에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12명만 데리고서 동굴을 탐험하는데
1: 네.
2: 가서 보니까 그 새끼 양과 염소가 그득하고 우유와 치즈가 그득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그걸 가지고 빨리 떠나자고 하는데 오디세우스가 자기는 여기 주인 만나서 친구가 돼서 선물을 교환하고 싶다고 그래요.
1: 예.
2: 그게 고대의 귀족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서로 만나서 선물을 교환하고 저쪽에서 온 선물이 또 딴 집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1: 네.
2: 선물 경제인데요.
1: 네.
2: 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역사책을 쓴 사람이 서양 최초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입니다.
1: 아. 역사를 쓴 헤로도토스.
2: 네, 네,
1: 오,
2: 네.
1: 그렇습니까?
2: 예. 선물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게 오디세우스 이야기도 나오고
1: 네.
2: 헤로도토스 이야기도 나옵니다.
1: 예, 예, 예.
2: 그래서 선물 교환하겠다 그랬는데 잠시 후에 저 주인이 돌아왔는데
1: 주인이.
2: 엄청난 나무짐을 쿵 하고 내려놓고 이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다 숨었어요.
1: 예.
2: 그러자 바위로 문을 막아요. 일단 그것 때문에 못 나가게 됩니다.
1: 갇혔구나.
2: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더니 니들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1: 예.
2: 근데 그게 사실은 고대의 에티켓에 어긋나는 발언입니다.
1: 왜요? 왜요?
2: 옛날에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은 신분을 묻기 전에 먼저 식사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신분을 물어보는데 그 이후에 원수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알고 보니까 너 원수구나 죽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1: 아, 그래요? 예,
2: 네.
1: 예.
2: 식사를 같이 하고 나면은 네. 특별한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제우스가 그것을 보호합니다. 트로이아 전쟁에서 파리스가 속한 트로이아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 네.
2: 파리스가 메넬라우스네 집에 가서 손님 접대를 잘 받아놓고
1: 네.
2: 그 새로 생긴 그 관계에서
1: 그렇죠.
2: 생겨난
1: 헬레나와.
2: 의무 그거를 예. 깨뜨린 거예요. 그 집 아내를 데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1: 에티켓을 깼기 때문에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군요.
2: 네. 그래서 저 10년이나 버틴 거는 그동안 신에게 잘한 게 있어서 신들이 조금

0: 패배를 연기해 줬다고나 할까요? 그랬던 겁니다.
1: 예.
0: 어쨌든 오디세우스는 거기 갇혀가지고 제가 듣자 하니 이번에 저 폴리페무스는 말을 안 한다고요? 뭐 그렇다는 것 같아요.
1: 원래 말을 잘하는군요.
0: 아 예. 거기 저 그 오디세이아 안에서는 그 원작에서는요. 네. 네 누구냐라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오디세우스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노바디라고 하는데 그거 제가 신화 설명할 때 좀 강조하는 겁니다.
1: 왜요?
0: 오디세우스 자신이 지옥에 갔다 오고 거의 먼지 같은 상태까지 갔다가 나중에 왕의 지위까지 상승하는 게 오디세이아 뒷부분의 틀인데
1: 네.
0: 그게 조금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 노바디 트릭을 좀 많이 씁니다. 어쨌든 히라보르 우티스 나무는 그 어떤 분이 번역 천병희 선생님도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나는 아무도 안이야. 이렇게 아무도 아니 고유명사처럼
1: 예.
0: 잠시 후에 오디세우스가 저 폴리페무스 눈을 찔렀을 때 동료 큐클롭스들이 밖에 와서 야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응 아무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 아무도 안 그랬으면 그냥 기도나 해라 그리고 가버리거든요.
1: 약간 조크인가요?
0: 네네. 네, 그 속임수인데
1: 예, 예, 예.
0: 사실은 그냥 속임수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영웅 영화 같은 데서 이따금 영웅이 도저히 빠져나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그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고 미소한 존재인지를 자백하는 순간이기도 하다고.
1: 오티스 노바디군요.
0: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영화 같은 거 보다가 노바디란 이름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좀 잘 네. 보라고. 니모를 찾아서의 니모가 라틴어로 네모인데 그게 노바디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다 연결이 된 건가요?
0: 네. 그리고 해저 이말리라고 하는 잠수함 영화에서도 선장 이름이 네모인데 그 잠수함 자체가 일종의 유령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아.
0: 노바디하고 다 연결된
1: 거죠. 아, 이런 게 이래서 오디세이아를 위대하다고들 하는 거죠. 네. 모든 이야기의 원형이라고 하던데.
0: 네, 네.
1: 예, 예. 어쨌든 그 폴리페모스랑은 그래서 그게
0: 네,
1: 그런 눈박이 괴물이었는데 네, 네. 찌릅니까?
0: 눈을 찔러요. 거기 예. 사실은 외눈이라고 나오지 않고
1: 네.
0: 그냥 한 번만 찔러서 장님이 되기 때문에 다들 외눈박이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0: 어쨌든 동료들이 가버리니까 폴리페무스가 바위 문을 열어놓고 문을 더듬더듬하면서 지키고 있을 때 네. 동료들을 양 세 마리씩 묶어서 배에 매달려서 나가게 하고
1: 네.
0: 자기도 대장 수컷에게 매달려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모험이 아까 오디세이아 가운데 네 권에 있다는데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은데요.
1: 네.
0: 지금 이 이야기가 거의 제일 길게 돼 있습니다.
1: 아.
0: 이것보다 더 긴 거는 저승여행뿐입니다.
1: 저승여행도 나중에
0: 네네.
1: 하는군요.
0: 네. 저승여행 예. 11권에. 네.
1: 아. 네. 그리고 이제 마녀의 섬에 도착해서 특이한 일을 겪는다는데요.
0: 네,
1: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 마녀를 둘을 만납니다.
1: 네.
0: 오디세우스가 여기 모험한 거 이거 10년이나 걸릴까 싶은데
1: 네.
0: 칼립소를 만나서 거기에 7년 머물고요. 그 전에 키르케를 만나서 1년 동안 거기 머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는데 10년 걸렸다고 하지만
1: 네.
0: 만 9년 지나서 10년째 될 때 집에 도착한 거 아니냐라고
1: 아,
0: 하는 네네,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1: 네.
0: 거기도 저 9라고 하는 숫자가 또 한 번
1: 아,
0: 나왔잖아요.
1: 그러네. 예. 그럼 키르케 얘기부터 해볼까요?
0: 네. 예. 키르케는 그 저 사람을 지금 오디세이아 이야기가요.
1: 네.
0: 그 한편으로는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여러 모험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고요. 그런 걸 성장소설론이라고 합니다.
1: 네.
0: 또 하나 저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학자들이 의미 부여해 놓은 거가 그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고 전후 문학인데요. 이제 모든 질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질서가 가장 그 좋은 것인지 여러 사회를 다니면서 견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평가, 같이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1: 아, 예.
0: 근데 그럴 때 여러 사회를 그 평가하는 기준이 두 가지인데
1: 네.
0: 손님을 어떻게 접대하는지 그리고 남들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그 두 가지예요.
1: 네.
0: 근데 제일 밑바닥에 사람을 잡아먹는 폴리페무스 같은 존재가 있고요.
1: 네, 접대도 안 하고.
0: 네네.
1: 예.
0: 그다음에 손님을 접대하지만 독을 타가지고 다 짐승으로 만드는 이가 키르케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예.
0: 네. 그리고 접대하긴 하지만 집에 안 보내주는 존재가 칼립소고요.
1: 칼립소. 예.
0: 접대도 잘하고 남들과 집에도 보내주긴 하지만서도 남들과 결혼을 하지 않는 존재 바람들의 왕이 또 있어요.
1: 아,
0: 아이올로스라고.
1: 아이올로스.
0: 그리고 예. 남들과 교류도 하고 접대도 잘하고 모든 게 좋지만 삶의 목표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1: 아.
0: 거기가 나우시카의 섬입니다.
1: 네. 나우시카?
0: 네네.
1: 바람계곡의
0: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1: 그 나우시카입니까?
0: 네네.
1: 아,
0: 이름을 가져다 예. 썼습니다.
1: 아, 예, 예.
0: 그 나우시카가 예. 오디세우스에게 그 얼핏 보면 순진해 보이지만 상당히 은근히 플러팅을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여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우시카가 좀 더 나왔으면 하고

0: 하고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를 알아채고서 아.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께서 그 이름과 성격을 가져다가 핵전쟁 이후에 세계의 여주인공으로 이렇게 삼았죠.
1: 어쨌든 네. 말씀은 트로이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혼란해진 상황에서 네네. 다양한 사회들을 경험해보면서 네네. 좀 비교해보고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네네. 예.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군요.
0: 네네. 예. 그래서 결론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질서만 회복되면은 여기가 이상적인 사회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1: 근데 아직 결론까지 가긴 좀 이른 것 같고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책을 안 읽어본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네. 키르케랑 또 네네. 칼립소랑 또 어떤 네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 모험담을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예, 예, 예. 그 키르케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르케에게 가기 전에 배가 한 척만 남게 돼요.
1: 그런 다음에 12척 있었는데 그렇죠?
0: 예.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한 척만 간신히 구해가지고 어떤 네. 섬에 도착해서 부하들이 바닷가에서 쉴 때 자기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니까 네. 숲속에 아주 멋진 집이 있어서 네. 저기 염탐하자 그랬더니 동료들이 아, 못 가겠다 그래갖고 반으로 나눠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한 패는 기다리고 한 패가 정탐을 갔는데 네. 갔더니 오디세우스는 바닷가에 남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 예, 예. 다른 동료들이 다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네. 안에서는 저 음식을 상대방이 대접했는데 그걸 네. 먹고서 전부 돼지로 변한 걸로.
1: 돼지로 변해요? 네네. 병사들이?
0: 네네. 오, 예. 일단 그 도착하니까 바깥에 사자와 늑대가 우글거리는데 사람을 보고 꼬리를 쳤다고 그래요. 그것도 다 키르케가 바꿔놓은 존재라고 하는데 아마도 사람이 바뀐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키르케한테 1년 갇혀져 있다가 탈출을 네. 하는 거죠?
0: 아 갇혀있지는 예. 않고요. 예. 그 하나 남은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오디세우스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오디세우스가 와가지고 오다가 저 헤르메스를 만나요.
1: 아 헤르메스를 만나요. 네네.
0: 특별한 약초를 줍니다. 몰리라고 하는 네. 그걸 가지고 갔더니 키르케가 또 들어오라 그런 다음에 독을 탄 음식을 주었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칼을 빼들고 위협하니까 네. 당신이 오디세우스냐고 네. 당신 올 줄 알았다고 나의 그래요? 애인이 되어달라고 빨리 잠자리에 들어가자 그럽니다.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라 그런 다음에 네. 그 애인이 되어주고 돼지가 됐던 자기 동료들도 다시 다 사람으로 만들고 바닷가에 있는 친구들도 다 불러와서 1년 동안 거기서 파티를 하면서 지냅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다가 네. 동료들이 집에 가자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오디세우스도 살짝 뭔가
1: 취했던 것 같아요.
0: 네네. 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지나고 떠나게 되죠.
1: 그래도 네. 그 마음을 고쳐먹고 네. 예, 1년 지나서. 네. 그다음에 누굴 만나는 건가요?
0: 그 사이에 유명한 이번 영화에 그게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세이렌이요.
1: 세이렌 네네. 이야기도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거군요. 네네. 그 예, 노래 불러서.
0: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네. 키르케가 그 전에 당신 저승에 갔다 와야 한다고 해요. 저승에 가서 네.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야 한다고 왜 꼭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어떻게 가냐고 했더니 배를 타고 북풍을 받아서 가면 된다고. 어쨌든 거기 갔다 오니까 네. 이제 당신 앞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가르쳐주겠노라고 하면서 네. 세이렌들의 유혹을 피해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카립디스와 스킬라 사이로 지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1: 길을 보여주네.
0: 네네. 그래서 거기 지나가게 됩니다. 세이렌 지나갈 때는 예.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면 다 죽으니까 네. 그 다른 혹시 다른 사람들의 귀는 전부 밀랍으로 막고요. 네. 네가 혹시 듣고 싶으면은 돛대의 몸을 꽁꽁 묶고서 혹시 풀어달라고 하면은 더욱더 세게 묶는 걸로 약속을 하고서 들어라.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세이렌들이 이리 오라고 예, 예, 예. 네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주겠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지식의 유혹이고 죽음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1: 지식과 죽음.
0: 어쨌든 고기를 지나와요. 그다음에 카립디스와 스킬라 한쪽에는 머리가 여러 개 있는 괴물이 있고 한쪽에는 네. 소용돌이가 있어서 이번에 그 영화에 그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 예, 맞아요. 예고편에 봤어요.
0: 네. 그래서 소용돌이 쪽으로 가면 다 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6명이 물려가는 거를 감수하면서 스킬라 쪽으로 지나갑니다.
1: 병사 중에 6명을 잃어요. 괴물한테.
0: 네. 6명 동시에 물려갑니다. 거기 지나고 네, 나서 태양신의 섬에 도착하는데 테이레시아스가 거기 소 잡아먹으면 집에 못 간다 그랬는데 식량이 네. 떨어져서 동료들이 그걸 잡아먹습니다. 그러자 태양신이 제우스를 찾아가서 항의해요. 네. 나 일 안 하겠다고. 사상 최초의 파업 선언입니다. 아, 그전에 아킬레우스가 한번 파업했군요.
1: 아킬레우스 파업했나요?
0: 네.
1: 아, 예, 예.
0: 그러다가 칼립소의 섬에 도착합니다.
1: 아, 칼립소 드디어. 네. 예, 예.
0: 칼립소는 아틀라스의 딸이라고 해서 세계의 서쪽에 사는 것 같고요. 그 칼립소라는 말에는 숨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아포라는 말은 뒤집는다고 칼립토가 이렇게 숨긴다는 뜻이거든요. 숨긴 것을 뒤집어서 보인다.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름 갖고 있어서 오디세우스를 7년 동안

0: 한 거기 숨겨놓습니다.
1: 숨겨놓는다고요?
0: 네, 숨겨놓는 모든 사람들의 시야에서
1: 가둔 겁니까?
0: 가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애인이 돼주면은 남편이 돼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데 아, 오디세우스가 싫다 그래요.
1: 아 그래요? 네. 오디세우스가 잘 생겼나 봐요.
0: 아무래도 그런 모양이에요.
1: 어, 예, 예, 예. 네. 어쨌든 싫다 그래. 왜 싫다 그랬을까요?
0: 글쎄 아마도 네. 거기.

0: 그러니까 항의 쪽으로 얘기합니다.
1: 아, 신들의 회의에서 이제 오디세우스 집으로 보내자.
0: 네,
1: 지금은 칼립스한테 갇혀 있는 상태고요.
0: 네, 네,
1: 예, 예, 예. 어떻게 됩니까?
0: 그래서 왜 7년이냐? 아마도 그 집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어느 집 아들이요?
0: 오디세우스.
1: 아, 오디세우스 아들.
0: 텔레마커스.
1: 예, 이번에 톰 블랜드가
0: 나온다고 했어요.
1: 예, 예, 예, 예,
0: 네, 네.
1: 예.
0: 저 트로이아 전쟁에서 10년, 바다에서 10년 보내고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집에 가거든요.
1: 예, 예.
0: 아마도 집에서 떠나기 직전에 아들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막 이제 수염이 날려 그러는 순간인데 오디세우스가 집에 오게 돼요. 그래서 트로이아로 거의 떠날 때의 아버지 모습과 비슷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페넬로페와 그 아들에게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0: 아, 네, 네. 네. 자,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오디세우스가 20년째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실은 한 오디세우스가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은 칼립소에게 붙잡힌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1: 네.
0: 오디세우스의 모험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1: 네.
0: 그때쯤부터 구혼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당신 남편 죽은 게 틀림없다고 우리와 결혼하자고 졸라대고 있어요.
1: 아, 페넬로페한테.
0: 그래서 이 집 재산을 막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페넬로페가 사실은 자기 시아버지 수의를 짜드릴 테니까 그것이 완성되면은 결혼하자고 했는데
1: 예.
0: 낮에는 짜고 밤에는 풀면서 시간을 끌다가 아니 너무나 단순한 속임수인데 이런 걸로 3년을 끌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 시간 제대로 끌었네요.
0: 네, 예, 예. 3년 만에.
1: 아, 하인이 그거를 고자질해서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에.
0: 네, 드러나고 이제 페넬로페가 강제 결혼을 며칠 안에 해야 할
1: 해야 하는 상황에
0: 남편이 돌아오는데요.
1: 자,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네. 거짓골이 된 오디세우스가 그 페넬로페한테 들러붙던 구원자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0: 네.
1: 아주 재밌다고.
0: 네, 네, 예. 네.
1: 어떻게 되는 거죠? 예.
0: 이 페넬로페가 활쏘기 시합을 엽니다. 남편이 활을 두고 갔는데
1: 예.
0: 이거 줄을 걸어서 12개의 도끼를 꿰뚫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1: 줄을 걸어서?
0: 네. 근데 원래 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 네.
0: 활 대하고 줄하고 분리를 해놓는데 일단 사람들이 줄을 걸지를 못해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늙은 거지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1: 예.
0: 다 지나갔어요. 거기 108명이 모여 있었던 걸로 돼 있는데
1: 많이 도왔네 진짜.
0: 네, 네. 예, 예.
1: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0: 네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1: 예, 예.
0: 쉽게 걸어가지고 12개 도끼를 꿰뚫습니다. 국내에는 대개 도끼 자루 구멍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1: 네.
0: 그냥 해석이고요.
1: 네.
0: 본문에 그 무쇠를 꿰뚫었다, 자루를 꿰뚫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저 오디세우스가 썼던 게 마법의 활이 아닐까 그런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런 해석도
1: 야,
0: 있습니다.
1: 이게 그냥 무수한 그 곁가지 상상력들을 불러일으키는 게 또 이런 문학의 힘인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디세우스의 그 이야기가 마무리됐는데요. 이 방대한 스토리를 영화에서 어떻게 풀어냈을지도 궁금한데 영화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찾는 아들 텔레마코스의 현재 시점과 오디세우스의 과거 표류기가 교차되는 그 놀란 감독 특유의 복잡한 타임라인 연출이 지금 미국에서 이미 선개봉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칠 때가 되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디세이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이 작품이 인류의 문화사에서 그토록 중요하다고 예, 평가를 받는 건지 궁금한데요. 한 말씀 듣겠습니다.
0: 이 작품이 저 히라비 그리스가 서양에서 제일 먼저 문명이 발전한 데고요.
1: 네.
0: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작품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그 전에 암흑기라고 문명이 다 사라지고 글자가 없어진 시기가 있었고 그 전에 청동기 문명이 있었는데
1: 네.
0: 청동기 시대부터 조금씩 조금씩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발전했던 것이 그 새로운 문자가 들어오면서 문자로 기록된 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읽고 나면은 다른 거를 읽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오디세이아 안에 그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의 그 중요 요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1: 네네.
0: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 만들기도 쉽고 이야기를 분석하기도 좋다.
1: 아, 새로 창작하기도.
0: 네, 네, 아. 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오디세이아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1: 아.
0: 여기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중 저 결말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일리아스는 그것보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비관적이에요.
1: 예.
0: 그래서 좀 운명도 무작위적이고 인생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1: 덥고.
0: 의혹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럽니다. 예. 사실은 일리아스가 더 삶의 진실에 가까운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일리아스는 패배 서사고
1: 예.
0: 오디세이아는 승리 서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난이 닥치더라도 네.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그 삶을 이어가야 한다. 뭐 이런 거 읽는 중에 은연 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예. 사람이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 은연 중에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0: 그리고 지금 릴스와 쇼츠 시대에 예, 예. 긴 호흡으로 쭉 좀 참아가면서 좀 읽는 그런 때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예.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되지 않나 싶어서
1: 네.
0: 그냥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그냥 다만 몇 분이라도 좀 읽어보셨으면 그런 생각을
1: 아무데나 펼칠 거면 영이면 국원부터 펼치는 게 낫죠.
0: 네. 그렇죠.
1: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본격적으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예.
1: 자, 오늘은 서양 문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의 원형 오디세이아 원작에 대해서 강대진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 오디세우스 역의 맷 데이먼, 아들 텔레마코스의 톰 홀랜드, 페넬로페의 앤 해서웨이, 구혼자들의 우두머리인 안티노우스에는 로버트 패틴슨, 아테나의 젠데이아, 칼립소 역엔 샬리스 테론까지 관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지기 쉽지 않은 출연진 라인업인데요. 영화 오디세이 관람을 생각 중이시라면 잡지사 유튜브에서 강대진 교수님과의 오늘 방송 풀 영상을 미리 예습 겸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잡지사에서 전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세계를 다룬 편도 있거든요. 함께 찾아보시고 영화를 즐겨보시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CBS
10: 예술이 일상이 되고
11: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0: 우리의 일상이
11: 문화가 된다.
10: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11: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0: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11: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0: 공정하게
11: 함께
10: 새롭게
11: 마음껏 꿈꾸자
10: 경기도에서.
12: 꿈꾸자 경기도에서.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3: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14: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1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7: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0: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의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악법 철폐를 위해 헌법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우여곡절 끝에 방향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 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으나 마지막 결실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며 마침내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수하게 돼 다행이고 감회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탈북민 대신 사용을 권장하는 북향민 호칭에 대해 북한 이탈주민단체가 인권유린이라고 반발하며 유엔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북한 이탈주민중앙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향민 호칭은 단순히 북에서 태어난 주민들이라는 용어로 한국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탈북민들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죽기보다 싫은 북에서 삶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북향민으로 명칭 변경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인권유린 주장과 진정 제기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길이 다툼이 격화돼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쯤 개포동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가 언쟁하다가 흉기를 꺼냈다는 초등학생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자 맞은 학생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 발생 나흘째인 오늘 지진 관련 사망자 수가 소폭 늘어난 상황에서 단수와 폭염이 계속되는 등 현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마모토현은 지진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조사 중인 한 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5명으로 어제 한 명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있습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귀농, 농업, 농업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제2의 인생 행복 팡팡 터뜨리며 사는 법 손병용 예그린 대표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팝콘 만드는 농부 손병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팝콘이 얼만큼 많이 판매되는지 아시나요? 1년간? 네, 1년에 한 5천억 정도 판매된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좀 많죠. 팝콘 하면 대부분 뭐 기본적인 오리지널 팝콘, 뭐 캐러멜 팝콘, 치즈 팝콘 같은 그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이 떠오르실 텐데요. 제가 살고 있는 충주에는 유명한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어우, 다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새콤달콤한 사과를 직접 농사짓고 있고요. 그 충주 사과와 팝콘 옥수수를 농사지어서 세상에 없던 사과 발효 팝콘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네, 세상에 없던 그 사과 발효 팝콘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제가 국무총리상, 뭐 농림부 장관상 등 많은 상장과 상금으로만 2억이 넘게 지금 받은 대단한 팝콘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농촌에서 많은 상과 상금을 받은 선도 농업인인 제가 뭐 평생 농부로만 살아왔을까요? 네, 아닐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2008년까지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8살에 부모님과 서울에 올라와 30년을 서울 잠실에서만 살았던 강남 청년이었죠. 네, 뭐 한마디로 차도남이라고 그러나요? 뭐 차가운 도시 남자? 네, 웃으신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뭐 그렇게는 안 보이시죠? 뭐 좀 세월이 좀 흐르기도 했지만 저는 그 30살 중반 그 귀농 전까지는 그 수입 오픈카를 타고 다니는 도시남으로다가 사실 나오고 있죠. 좀 비싼 겁니다. 농부라는 직업은 뭐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삶을 살았죠. 하지만 뭐 지금은 차도남이 아닌 뭐 농부로서 보람되고 즐겁게 사는 농부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시네요. 뭐 지금 뭐 귀농이 아니더라도 혹시 뭐 다른 삶을 꿈꾸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 오늘 제 얘기가 작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군대 제대 후 대학을 마치고 대기업 반도체 회사에 3년을 다니다가 창업의 꿈을 품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전부터 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퇴사 후 바로 창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퇴사 후 한 달 만에 IMF가 터졌습니다. 좀 운도 없는 것 같죠? 네. 근데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창업자들이 망해서 뭐 자살을 하거나 귀농을 한다는 기사가 매일 뉴스에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전혀 귀농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창업한 매장은 그 잠실, 그 누리동산 바로 앞에 그 정문 앞에 있어가지고 장사가 IMF 시기에도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 IMF도 무사히 잘 넘어갔고 오히려 돈을 좀 더 벌어서 그 가락시장 앞에 맥주바를 한 개 더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뭐 목표한 대로 뭐 직장 날 때보다 수입은 훨씬 더 좋았죠. 그런데 그렇게 밤낮을 이루다 보니까 나만의 시간, 쉼이란 것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어려서 뛰어놀던 시골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빨리 돈을 벌어서 시골에 가서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해야겠다. 네, 그때부터 뭐 시골에 관한 책도 사서 보고 농촌에 대해서 뭐 조금씩 뭐 간접 경험을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그 도시민 상대로다가 귀농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홍보글을 보게 됐어요. 무려 4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농촌에 대해 현장 교육도 하고 뭐 농산물 재배 같은 다양한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 커리큘럼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때가 아니면 이런 교육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매장 두 개는 매니저한테 이름하고 귀농 교육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뭐 처음에는 언젠가는 농촌 가서 할 건데 무료로 교육해 준다니까 이게 웬 행제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교육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4개월 동안 전국에 뭐 선도농가도 다녀보고 농촌 체험마을과 유명한 그 뭐 관광농원 그런 데를 다니면서 성공한 농업인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만 농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 나도 내 고향에 가서 농촌 체험도 하고 농산물 유통도 하면서 농촌 생활을 하며 뭐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귀농 그 교육이 끝나자마자 바로 수료식을 하고 귀농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4개월이나 배웠는데 네, 매일같이. 네, 그런데 막상 그 농촌에 내려가니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의 농촌에 대한 그 환상은 점점 후회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그런 농촌의 다양한 일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 책상의 이론과 농촌의 현실은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죠. 농부도 아니니 뭐 일당은 주는 대로 받거나 아니면 그냥 농촌 경험만 쌓는다 치고 무급으로 일을 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서울 강남에 돈 잘 버는 청년이 수염이 덥수룩한 완전 농촌 일꾼으로 변했으니 후회가 올만도 하지 않겠어요? 네. 어떻게 다시 뭐 서울로 돌아가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농촌으로 왜 내려오냐며 완강하게 반대하시던 그 아버지를 간신히 설득하고 또 마을에서는 제가 서울에서 사업이 망해서 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극복한 지 불과 1년 만에 농촌 생활

포기하고 서울로 들어간다는 것은 면은 제가 다시는 이제 고향 농촌으로 못올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마음을 다잡고 1년의 시간을 좀더 노력해서 농업 후계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사과가 선 4,000평을 조성을 했어요. 사과나무는 심고 3년 동안은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나무는 잘 키워야 되거든요. 예, 과수원을 조성하고 농기계도 구입해야 되고 또 저장고도 설치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서울서 가지고 온 돈은 이제 하나하나 뭐 사라지면서 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제가 이제 예민해졌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만만한 게 바로 옆에 있는 아내죠. 아내에게 짜증내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아내가 말해줘서 좀 알았지만 아내가 그때 좀 우울증도 오고 혼자서 뭐 서울로 올라갈 생각도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내는 특히 또 고등학교까지 농촌 생활을 해서 농촌이 싫었다고 합니다. 서울 사람과 결혼해서 서울서 살겠다는 생각을 많이 네, 웃기죠. 네. 뭐 지금도 생각하면 아내에게 뭐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갑자기 지금 아내가 앞에 있어가지고 지금 미안해서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뭐 저를 쳐다보는 눈이 뭐 되게 애처롭게. 그렇게 긴 기다림 끝에 귀농한 지 5년째, 사과나무 심은 지 3년 되던 해에 드디어 사과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추석 명절에 주로 선물하는 홍로사과는 더잘 자라서 이제 한달 뒤면 수확을 해서 드디어 귀농 후첫 수입이 생기기 직전이었죠. 이쁘지 않나요? 네. 서울서 알던 그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미리 선물용 주문도 많이 받아서 아, 그동안의 투자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수확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과수원으로 달려가서 까치들을 쫓아내고 잎을 따주면서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 수확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확을 앞둔 며칠 전 여느 날과 같이 아침 일찍 과수원에 간 저는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날 밤 돌풍이 불어가지고 주먹만한 사과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수많은 사과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뭐 슬퍼할 겨를이 없었죠. 낙과사과를 빨리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과가 썩으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때만 해도 경험이 없다 보니 무조건 사과를 모아서 묻어버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아내가 어려서 시골 살때뭐 장모님이 다양한 농산물로 만들었던 발효액을 기억하고 그걸 버리지 말고 일단 발효액을 담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어우 그래 좋은 생각이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반대했죠. 설탕도 사야 하고 통도 사야 하고 시간과 돈이 추가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과 발효액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뭐 가을이 지나 힘든 한해가 지나고 겨울이 되니 사과 발효액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발효액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었습니다. 뭐 가공 허가도 없었고요. 사람들이 쉽게 구입할 제품도 아니었죠. 뭐 견과류에도 말라보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또 한숨만 쉬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다가 농촌에 와서 처음으로 저희 부부는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관에는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네, 맞아요. 팝콘입니다.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었는데 이게 좀 남은 거예요. 우리 남는 팝콘 어떻게 하죠? 보통 이제 버리죠, 대부분. 근데 저희는 이제 아까워서 집에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녁에 그 팝콘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 지난 팝콘이 맛있나요? 네, 눅눅하고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준 팝콘은 맛이 좋더라고요. 왜 그렇지? 네, 그거는 영화관에서 먹은 팝콘 맛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과 발효액을 팝콘에 발라서 만든 사과 팝콘이었습니다.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마트에 가서 팝콘 옥수수를 사다가 직접 팝콘을 튀겨서 사과 발효액을 발라봤는데 역시 맛이 아주 좋았어요. 그 후에 아내와 함께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사과 발효 팝콘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때마침 20년의 긴 연구 끝에 우리나라 강원도 옥수수 종자 연구소에서 국산 팝콘 옥수수를 개발이 되었어요. 그동안은 다 수입산이었죠. 제가 사는 충주에서도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제가 팝콘 옥수수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온 것이었죠. 우리나라 종자로 우리나라 농부가 직접 재배한 옥수수로 세상에 없던 사과 팝콘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하니까 체험객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맥주바를 할 때는 멀쩡한 사람을 손님으로 받아가지고 취하게 해야만 돈을 벌었는데 이 농촌 체험은 농촌의 소중함도 알리고 사과 팝콘을 만들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같은 돈을 벌어도 사람들에게

0: 진짜 기쁨을 주는구나는 보람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농촌에 내려온 지 3년이 지나 마을 이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과 함께 더 이렇게 좀 잘 가꿔가지고 농촌 체험마을로 지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체험객이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체험객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 팝콘을 가지고 제가 특허를 두 개를 등록하게 되었어요. 또 특허를 받고 나니까 새로운 또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체험객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걸 과자로 만들어서 편의점이나 마트를 통해서 판매하면 대박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식품 가공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었던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운명 같은 기회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바로 농협에서 주최하는 농식품 아이디어 경연대회였습니다. 그때 전국에 20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저는 그 주민들과 함께 국산 팝콘 옥수수를 직접 재배하고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발표를 통해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농림축산부식품 장관상과 함께 상금 2천만 원도 받게 되었죠. 네. 그것도 현금으로. 네. 그 후에 여러 힘든 일이 좀 있었지만 결국 1년 만에 팝콘 제조시설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사과 팝콘을 시작으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고추로 고추 팝콘도 만들고 또 마을 목장에서 나오는 우유로 우유 팝콘도 만들게 되었어요. 네. 현재는 이제 두 가지에서 다섯 가지를 유통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제품들로 2019년에는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대회에 나가가지고 국무총리상 수상과 상금 1억이라는 엄청난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벼농사만 짓던 저희 마을은 농산물을 재배하고 직접 제품도 만들고 나아가 체험, 관광도 할 수 있는 농촌 융복합 산업의 우수 사례가 되었고 많은 체험객들이 방문하는 그 농촌 체험마을이 되어서 전국에 1,000개가 넘는 농촌 체험마을 중에 최고 등급인 으뜸촌으로 선정되는 결과도 갖게 되었습니다. 엄지척입니다. 네. 네, 저는 처음에 농촌 생활을 목표로 하고 시골에 오면서 큰 돈을 벌자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즐겁게 일하고 좀 여유로운 삶을 살자는 단순한 꿈을 가지고 내려왔죠. 뭐 하지만 처음엔 정말 상상했던 것과 달리 농촌에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수입이 없다가 겨우 첫 수확을 앞둔 사과가 탁 떨어진 걸 봤을 때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그 떨어진 사과로 사과 팝콘을 만들었고 제조시설도 설치하여 그 사업이 잘 진행되어 지금 저희 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재배하는 농산물로 팝콘을 만드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팝콘 마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의 팝콘은 이제 전국에 다양한 농산물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식으로 자리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제품으로 충남 금산의 젊은 농부와 협업한 인삼 팝콘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전국의 몇 개 마을과 그 농가에서는 저희의 기술을 배워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발효해서 팝콘을 만드는 체험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다 보면 그 5천억 원 팝콘 시장에서 우리나라 농부들이 직접 생산한 팝콘이 수입산 팝콘보다 더 많이 팔리는 날도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전 세계 영화관에서 한국 팝콘이 불티나게 팔리는 날도 오리라 생각합니다. 귀농을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서두른다고 농산물이 빨리 나오는 게 아니듯이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할 것. 그 꾸준한 끝에 내가 예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실현에 지지 않을 것. 그렇게 하나씩 목표를 이루어가다 보니 어느새 귀농한 지 15년이 되었고요. 저는 처음엔 상상도 못한 성과를 지금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도시에서와는 다르게 농촌에서는 이 성과가 개인의 것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 모두의 것이라는 보람도 있습니다. 혹시나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생각처럼 준비가 되지 않아 힘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떨어진 사과가 사과 팝콘으로 팡팡 피어나듯이 여러분의 실현도 더 좋은 일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팝콘 만드는 농부 손병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귀농, 농업, 농업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손병용 대표의 제2의 인생 행복 팡팡 터뜨리며 사는 법이었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양희은이 부른 아름다운 것들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이 함께 부른 내일이 찾아오면 감상했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작두콩 커피에 담긴 인생 위기 극복 테크닉입니다. 김지용 농업회사법인 그린로드 대표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김지용 대표는 붕어빵 장사로 인생 첫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니까 붕어빵 장사를 못하다 보니 손님의 권유로 농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년 정도 일을 해보고 좀 더 농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30살의 나이에 한국농수산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농업 기반이 없었지만 김대용 대표는 작물 가공에 집중했고 작두콩을 이용해 무카페인 커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기까지 김 대표에게도 다양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김 대표의 경험을 들려주고 싶다는데요. 젊은 농업 창업인의 위기 극복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익산에서 식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린로드 대표 김지용입니다. 저희 그린로드는요 작두콩이라는 콩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작두콩. 이 콩을 가지고 저희는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페인 때문에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 대표적인 게 저희가 임산부분들 커피를 좀 카페인을 피해야 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제로 카페인을 저희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창업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원래 전공이요 그 영어과입니다. 전혀 그렇게 안 생겼죠. 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거의 뭐 레슬러 뭐는 그런 말도 많이 듣고요. 저는 원래 전공 영어과인데 제가 그거 그만두고 학교를 중퇴를 하고요.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싶었어요. 산 속에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사찰이에요. 그 스님들 막 목탁 치고 있고 처음에는 조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낮 되면 그 다른 형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뭐 사시생, 행시생 다양합니다. 낮 되면 족구 차고 저녁 되면 제가 막내예요. 술시부름도 하고 이렇게 제가 생활을 계속 있었어요. 제가 몇 년을 산지 아세요? 거기서 제가 너무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6년을 살았습니다. 합격은 하나도 못했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참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뭐 유복한 집은 아니었는데 제가 아들 공부하는 줄 알고 항상 용돈 주지 책값 보내주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나가야겠다 이제 여기서 그렇게 스스로에게 한 첫 번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은 약간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다행인데 합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학교 졸업장도 없죠. 자격증도 없죠. 막상 취업할 데가 없어서 저는요 지역신문을 제가 한번 보다가 붕어빵 창업을 지원을 해준대요. 무상이랍니다. 무상. 기계도 빌려주고.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붕어빵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같이 공부하는 친구 제가 꼬셨어요. 혼자 하기 창피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붕어빵 하기가. 그래서 제 인생의 첫 창업이었습니다. 붕어빵.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붕어빵하고 온묵을 같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편의점 사장님이 그 편의점 가면 온묵 같이 팔지 않습니까? 온묵을 저희한테 팔지 말으래요. 안 그러면 쫓아내겠대요. 어떡합니까? 온묵을 팔 수가 없게 전 바로 수긍하거든요.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온묵을 안 되겠다. 그래서 온묵을 안 파는데 야 이게 온묵을 안 파니까 매출이 안 맞는 거예요. 온묵 매출이 크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다가 저희 주 고객이 초딩들이에요. 엄청난 고객들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 끝나면 진짜 저희 앞에 모여 있어요 항상.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팁을 듣는 거죠. 정확한 소비자거든요. 붕어빵이 언제 제일 맛있어 하면요 그 친구들은요 일단 꼬리까지 팥이 들어가야 되고요. 첫 번째가 다들 잘 공감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삭해야 돼요. 붕어빵이 바삭하게 먹는 게 전제 조건이요. 15분 정도가 지나면 눅눅해집니다. 붕어빵이 그 전봇대에다가 전단지를 붙였죠. 붕어빵 배달 국내 최초지 않나 제 스스로. 그래서 배달 주문 전화가 뭐 미용실 부동산 이런 데서 전화가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봐 정신없이 구웠습니다. 저는 너무 이게 장사 잘 되니까 지역신문 일면지에서 저희를 소개도 해줬어요. 붕어빵 키우는 뭐 청년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참 재밌더라고요. 그때도 보면요 그 편의점 사장님이 어묵 못 팔게 하는 그때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봄이 되면 붕어빵 장사 못 하잖아요. 더워지니까 따뜻해지니까요. 그래서 뭘 더 해볼까 고민을 할 때 저희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참 많이 고객들하고 이어집니다. 붕어빵이 저한테 농사를 한번 지어보래요. 농사를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지어서 인터넷으로 많이 팔더라. 그래서 저한테 농사를 제안하셔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농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던 동생이 있었는데요 21살 동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 똑똑한 친구예요 농업에 대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농수산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 실습생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 보고 좀 늦은 나이지만 30살에 수능을 다시 보고 그 학교에 다시 입학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를 솔직히 잘 못해요. 그런데 막상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요 전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수업 시간에 듣는 것마다 다 들려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생겨요. 제가 농사 지으려고 대학을 갔잖아요. 갔는데 이게 농사라는 게 농업 기반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땅이 한 평 있나 아니면 뭐 트럭이라도 한 대 있나 심지어 창고라도 필요하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 다니면서 견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농업이라는 게 정말 다양성 있는 공간이었어요. 저희가 비록 생산뿐만이 아니라 체험, 가공, 유통, 심지어는요 농업이라는 건요 디자인을 좋아하는 친구,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 어떤 거든지 농업은 적용이 가능했었어요. 제가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뭐 연구하고. 그래서 저는 가공을 해보자. 농사 1차 생산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가공을 해보자. 가공이라는 거는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팔 자신만 있으면 붙어볼 만하잖아요. 땅이 없더라도.

그래서 저는 가공을 선택했고, 어떻게 보면 농촌 융복합 산업의 무기를 두는 거죠. 본초 비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작두콩을 태워서 먹으면 좋대요. 이 태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전 신기했었어요. 커피처럼 가루를 내서 내려봤습니다. 근데 마셔보니까 아메리카노 풍미가 있더라고요, 작두콩이. 그래서 이때 이 아이템을 한번 마음에 두었던 거죠. 언젠가는 이거 한번 해볼 만하겠다, 이 아이템이. 졸업을 앞두고 있고 작두콩에 대한 아이템도 뭔가 조금 조금씩 더 연구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너무 큰 힘든 상황이 한번 왔었어요. 제 여자친구가 제가 집에 갔는데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가자고 병원에. 그래서 병원에 급하게 데리고 갔죠. 거기서 하는 말이 못 살린다고. 저는요 막 그때 그 얘기 딱 듣는데요, 그 다리에 힘이 풀리고 노랗게 되는 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그거를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진짜 그런 일이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아이가 너무 급박했죠, 그때 당시. 그래서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좀 안담한 말만 계속해요, 저한테. 뭐 살아나더라도 뭐 간이식을 해야 한다, 뭐 그런 말들.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운이 좋은 친구입니다. 다른 한 의사 선생님이, 제가 그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는데요, 저한테 제안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좀 다른 병명이 예상이 되는데 이걸로 한번 치료를 해보자고. 너무 고맙게도 살아나 줬고, 이 친구가 이제 일반실로 옮기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병원비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이제 여자친구 부모님도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이 천만 원이란 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 학생이다,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근데 그때 마침요 그 농협과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전이 있었어요. 1등을 하면 2천, 2등을 하면 천만 원. 제가 예비 창업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학생. 그래서 일반실 그 스탠드 키고 뭐 PPT 짜고 질의응답 연구하고, 그 어떤 공모전, 그 어떤 발표 평가보다 가장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가. 1등은 못했습니다. 2등. 천만 원 상금을 탔어요. 네. 그래서 꽃다발도 받고 표를 줘요, 천만 원 상금. 그거를 제가 지하철을 타고 꽃다발이랑 그 제가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때. 지금 나중에 한 건데, 그 이후에 한 건데요, 보험이 다돼 있었어요. 네, 저는 진짜 몰랐었어요, 그때요. 나 혼자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한테 그렇게, 아니 저한테 슬픈 얘기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렇게 준다고 제가 주니까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중에 이 작두콩 커피로 창업을 해서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판매 금액이, 첫 판매 금액이 10만 원이 됐건 뭐 100만 원이 됐건 대학병원에 전에 기부를 하세요. 저도 그 마음을 약속을 하고 시작됐죠, 저희의 창업이.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혹시 아세요? 펀딩을 오픈을 했는데 저희가 일주일 만에 1,800만 원치가 팔려버린 거예요. 정말 많이 팔린 거거든요. 잘 팔린 것도 참 좋았지만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제 여자친구하고 했던 약속 있잖아요. 제가 판매 금액 전액을, 첫 판매 금액을 뭐 10만 원도 아니고 기부를 하자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있어요, 저희가 판매 금액 전액이라는 거는요, 뭐 월세, 재료비, 뭐 경영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순이익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면 뭐500 팔려 있고, 하룻밤 자고 나면 뭐 700, 800 올라가는데 중단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거를. 그런데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깐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한테요, 본인이 200 보탤 테니까 그냥 기부하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솔직히 저는 마음에 안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래도 하고 싶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마음을 저한테 계속 푸시를 주니까. 그래서 기부를 하게 됐죠. 천만 원은 그 대학병원에 기부를 하고, 또 나머지 천만 원은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보면 그 부모님들이 바쁘셔서 영화를 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영화를 보여주는 좋은 기부 행사를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기부 얘기를 왜 하냐면요, 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지더라고요, 이거 이후로. 제가 기부를 딱 하고 나니까 기사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그때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몰라요. 뭐 이런 거 하면 기사가 나가고 이런 거잘 모를 때예요.

기사가 막 나가는데 뭐 이런 거였죠. 한 전북 익산에 한 청년 농업인이 뭐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렇게 팔렸고 팔린 금액 전액을 기부를 했다더라. 이런 기사가 막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사무실로 어디 어디 방송국인데 어디 어디 신문사인데 취재를 하고 싶대요. 작두권 커피가 뭔지 궁금하대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저도 신기한데 저도 제 제품 신기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너무 많은 그 전화가 들어왔었어요. 정말 많은 곳 홍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심지어는 저희 영화관 시작하면 첫 해 광고해 주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그때 17개관 그곳에서 저희 거를 무료로 광고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제품을 뭐 또 동경농업대에서 또 초청도 와요. 와서 한국의 농촌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 강의가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강의도 하는 기회도 갖게 되고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2천만 원을 기부를 했지만 제가 체감상 한 20억은 번 것 같아요. 아, 실제 20억을 벌었다는 건 아닌데요. 아니, 체감입니다. 백화점도 입점하고요. 면세점도 입점하고요. 그때 창업 2년차에 수출도 시작하고요. 그리고 커피숍도 열어봤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게요. 19년도 12월 달에 코로나라는 상황이 정말 느닷없이 찾아왔거든요. 카페 매출이 뭐 13만 원, 12만 원. 카페 손님이 저희 카페가 너무 좋대요. 손님이 없으니까 나만의 공간이라고 폐업했고요. 그리고 면세점은 철수입니다. 왜냐하면 공항이 폐쇄가 되니까 이용객이 없잖아요. 식품은 유통기한이 있죠. 그래서 철수를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마트 매출은 거의 4분의 3 토막이 나고요. 지금도 쉽게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품 판매에 대한 위기는 처음 겪은 거예요. 처음에는 운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는요 진짜 제 힘으로 팔아야겠더라고요, 물건을.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있었는데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있대요. 이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한번 해봐. 그래서 지원해 준답니다. 하게 됐죠. 하게 됐는데요. 하루의 방송을요, 저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하루의 방송을 10번, 12번씩 했습니다. 전 직원이 싹 다 방송을 했어요. 작두콩 생산하다가 시간 딱 되면 방송을 하고 가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하다가 시간 땡 되면 방송을 하고 가고요. 전 직원이 다 방송을 했습니다. 다 셀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해보니까 매출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때 코로나 상황 때 오히려 더 코로나 전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놓친 게 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서 저희 그 치료 잘 받은 그 여자친구는요, 그 결혼했어요, 저하고. 그래서 지금은 네, 저희 사무실을 네,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 번 나오면 거의 엄청납니다, 포스가. 네,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이렇게 그 창업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죠. 이게 계속 굴곡이 반복돼요. 다들 그런 거 경험 안 하십니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요, 이걸 눈치를 못 챘어요, 저는요. 위기가 반복돼도 거기 매몰됐었어요, 제가. 어떤 힘든 상황이 오면요,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 두려움에 잡히고 저 항상 그래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창업하면서 제가 눈치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삶이든 창업이든요, 어떤 위기가 오면요 항상 기회가 크게 따라왔었어요. 제가 그거를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요, 제가 이 창업하면서 이제 팁이죠, 제 스스로의. 저는 위기가 오면 약간 설레는 편입니다. 그리고 계속 도전하려고 뭔가 움직여요, 제 스스로. 당장 그 방법이 맞든 틀리든. 그러다 보면 이게 기회가 잡히더라고요. 그 기회가 좋은 길로 연결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그만 먹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지금 다들 힘든 과정을 겪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도전의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 항상 위기가 큰 위기일수록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를 다 같이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귀농, 농업, 농업인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제2의 인생, 행복 팡팡 터뜨리며 사는 법, 손병용 대표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김지용 대표의 작두콩 커피에 담긴 인생 위기 극복 테크닉이었습니다. 이어서 조이 스카베리가 부른 Believe It or Not, 이즈라엘 카마카위 올레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영화 바그다드 카페에 삽입된 바흐의 평균율 1번 시장조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통일부가 탈북민 대신 사용을 권장하는 북향민 호칭에 대해 북한 이탈주민단체가 인권유린이라고 반발하며 유엔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북한 이탈주민중앙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향민 호칭은 단순히 북에서 태어난 주민들이라는 용어로 한국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탈북민들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죽기보다 싫은 북에서 삶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북향민으로의 명칭 변경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인권유린 주장과 진정 제기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우여곡절 끝에

0: 네, 방향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 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전력했으나 마지막 결실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며 마침내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수하게 돼 다행이고 감회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끼리 다툼이 격화해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쯤 개포동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와 언쟁하다가 흉기를 꺼냈다는 초등학생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자 맞은 학생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정책금리를 현행 1% 정도로 유지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어제부터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앞서 지난달 회의에서는 중동정세 불안과 물가 상승 압박에 기준금리를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올린 바 있습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와의 합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 사업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서 대규모 공장 두 곳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이 보도에 대해 한 번도 논의된 적조차 없다며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SNS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 발생 나흘째인 오늘 지진 관련 사망자 수가 소폭 늘어난 상황에서 단수와 폭염이 계속되는 등 현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마모토현은 지진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조사 중인 한 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5명으로 어제 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을 만나 미국과 대만 간의 드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오늘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킴 하원 의원 등 동아태 소위 소속 의원들을 접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9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0.1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시원한 물놀이가 그리워지는 계절이죠. 하지만 잠깐! 물놀이 할 때 꼭 지켜주세요. 먼저 입수 전 준비운동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시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주세요. 어린이들은 꼭 보호자의 손이 닿는 곳에서 놀아야 합니다. 음주 후 물놀이는 절대 금지! 깊은 물에는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체력이 떨어졌다면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로 즐거운 여름 추억 만들어 보세요.
0: 9시 5분입니다.
2: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핍박하던 자에서 무릎 꿇은 자로 라는 제목으로 박영산 대표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0: 밑에 날리셨던 아주 장본인이라고.
1: 지금 욕하신 거 아니세요?
0: 아니, 향욕.
2: 아, 제 생애 첫 아파트를 네. 그냥 받아서 들어갔어요.
0: 네, 네.
2: 그리고 그 아파트에 동대표를 했어요.
0: 예, 예.
2: 그러니까 동대표를 했고, 동대표들 사이에서 예. 저희 교회가 지금 예. 다니는 교회가 그 아파트 단지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딱 알맞게 한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0: 원래 거예요. 있던 교회요.
2: 네, 동대표들 사이에서는 눈에 가신 거예요.
0: 아, 욕을 밀어냈으면
2: 이 교회 공간도 넓었으면 이런 거 아파트 가치가 얼마나 예. 오르고 우리의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예. 오르는 이런 것들에 저거 몰아내야 된다면서.
0: 아.
2: 그리고 저희는 사실 그 교회 목사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0: 예.
2: 김 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동대표들은 다 이미 호구 조사가 다 끝나요.
0: 네네네.
2: 그래서 그 앞에 교회 김 사장님이 네. 벽산 건설의 네. 출신이다. 직장 생활 하다가 뒤늦게 야매로 신학해가지고 지금 알비 이 땅에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지금 보상을 노리면서 지금 저희 알밖에 하고 있다. 그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교회는 아닌가 보다.
0: 아.
2: 이제 퇴근길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0: 네.
2: 어, 박 대표님, 저기 아내 이름이 어떻게 돼요? 권영숙이요 이랬더니
0: 네.
2: 어 그렇구나 아내 단속 좀 해야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그 앞에 그 김 사장님네 교회 거기 수요일에도 가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끊어요.
0: 아
2: 머릿속에 빵 야구 배트로 딱 쳤을 때 깡 소리라는 거 있잖아요. 예. 딱 얻어맞은 것처럼 뭔가 일이 터졌구나.
0: 아.
2: 그래서
0: 아줌마
2: 차 끌고 나와요.
0: 종료장으로.
2: 그래서 나왔어요. 어, 교회로 가요 그냥. 교회를 딱 이제 집 근처에 거기 앞에 교회에 딱 섰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교회 입구에 누군가 이렇게 문 잠그면서 옆에 뭔가를 하나 차고 있더라고요.
3: 저도 몰라요?
2: 당신이 이 교회 목사야!
0: 오.
2: 여기서
0: 18
2: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남의 순진한 아내 꼬드겨서 교회 삐치게 만들어서 남의 가정 파탄 내는 게 당신들이 원하는 거야.
0: 네.
2: 다 죽여버릴 거예요. 카님을 운전석에 앉아서 정말 빼이 이러면서 직진을 해서 그 길로 집을 나갔어요. 제가 인천에 살고 있던 무속진앙을 하고 있던 누나를 찾아갔어요. 누나를 찾아가서
0: 누나를 계속 그 무속인으로 살고 있었고
2: 예. 누나가 어머 웬일이야 그러면 나 밥 좀 줘.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다 있었던 아내와의 그런 종교 갈등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고 근데 누나가 딱 그래요. 야 이 바보야. 내가 널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등 달고 이러는 거는 누나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고 너는 네 아내가 교회 나가니까 너도 교회 따라 나가.
0: 아 그래요?
2: 어떻게 보면 자식을 키우니까
0: 네.
2: 사실 그때는 교회에서는 사실 해외 선교를 단기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0: 네, 네.
2: 그래서 이제 뭐 휴가 때나 이러면 가족들 해서 이제 미얀마 뭐 이렇게 좀 다니면서 아이들은 커가고 이제 대학도 보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 부모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0: 네, 네.
2: 그리고 또 약간 교회에서도 약간 인싸 나름대로
0: 네,
2: 교회도
0: 네.
2: 그하고 또 신앙도 좀 생기고
0: 신앙도
2: 네. 생기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해외 선교사로 그리고 거기 나가서 이 아이들의 고등학교 고등교육을 마치고 뭐 약간 유학 비슷하게 해외에서 해서 아이들 생활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좀 겹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기니까 과감하게 이제 40대 제 인생을 가겠다라고 잘 나가던 이제 은행을 이게 베트남으로 한번 발령이 내주면 베트남에 가서 잠깐 더 해볼 생각이 있었는데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내를 설득한 끝에 나와서 장칼국수를 동네 근처에서 시작하게 되죠.
0: 그러니까 자영업으로 이제 처음 오픈을 했고 어렵죠. 따박따박 받으시다가
1: 그렇죠.
0: 그때는 한 달이 참 길었는데 나오니까 한 달이 참짝 빨리 가죠.
2: 정말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0: 네네.
1: 시작하기 전에 다 그런
2: 꿈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대박이 되면 맡겨놓고 나는 베트남에서 사업 벌이겠다. 그리고 또 선교도 하고 막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오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장칼국수를 모르니까 빨갛고 맵고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모르기도 하고 하니까 또 아이와 또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들은 안 오니까
0: 맞아 매우면 또 아이들이 안 먹고
2: 너무 힘든 상황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정말 멘탈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대화역에 제가 카니발이었는데 카니발 옆

0: 예, 현수막을 붙이고 네. 고향의 맛, 뭐 어머니의 손맛 이러면서 장칼국수 오. 이미지를 놓고 그 카메라가 돌아가잖아요. 슈차 입안. 네네. 그 대화역에서 서울로 가는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카니발의 현수막 내려놓고 거기서 5시부터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차에서 오글오글 이제 8시까지 카메라 피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그걸 다시 걷어서 식자재마트에 가서 식자재를 사고 해요. 아.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쪽파를 사야 되는데. 네. 깐 쪽파, 이제 손질된 쪽파, 네네네. 그다음에 안 까고 흙이 묻어있는 쪽파는 예예. 이만해요. 안 깐 쪽파는 4,500원, 가격이 아니, 3,500원. 깐 쪽파는 4,500원. 뭘 사야 돼요? 안 깐 쪽파를 저도 모르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날도 몇 팀 안 되는 손님들 다 하고 나서 이제 뒤에 앉아서 남자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게 목욕탕 의자예요. 목욕탕 의자 이렇게 낮게 앉아가지고 네네네. 이러고 나서 맞아, 뭐, 그다음에 뭐 아내들 도와주는 가정일 중에 가장 싫은 게 부추 다듬기, 콩나물 다듬기, 뭐 쪽파인데 그날 마치고 쪽파를 다듬는데 갑자기 멈추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천사와 악마가 이제 네. 우리 보통 뭐 드라마나 이런 네, 네. 정말 악마가 딱 띵 튀어나와요.
1: 악마는 뭐라고 그래요?
0: 악마는 야 이 병신아. 네. 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연봉 1억 2천 받던 미래창창하던 너는 박영산 차장이었어. 너 지금 1,000원 아끼자고 지금 여기서 지금 쪽박 까고 있냐? 당장 때려치워. 이쪽 천사가 아니야. 이제 시작했으니 이건 네가 처음 생각했던 마음 먹었던 대로 한번 참고 한번 해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라고 이제 천사 말하니까 저는 결정을 해야 되니까 천사 말을 그러자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방법을 생각할 때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 힘이 창대하리라처럼 사랑하자. 응? 사랑하자. 내가 하는 모든 이것들을 지금 사랑하자.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갑자기 얘가 지금 바뀐 거예요. 한 테이블이 오고 두 테이블이 와도 그리고 이제 그 대구머리 큰 거 이런 것도 손질하는 데 되게 힘들거든요. 예. 얘네들 빡 보시는데 콧노래 부르면서 닦으면서 다 행복을 하면은 뽀뽀까지 하면서 너무 참 맛있게 먹고 뽀송뽀송한 피부 이러면서 생선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예, 예. 그러면서 즐겁게 일을 하기 시작하고 또 가족들이 오면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 예. 음식 해주고 아이를 받아서 식사하시라고 이러면서 아이를 봐주면서 예. 교회에서 제가 유치부도 이제 같이 소개했었던 거니까 아이들과 함께 이러고 가서 편하게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녁에 오셔. 저희 친정 아버님이시라고 어머님이시라고 또 그 다음 다음날에 또 시댁 어르신들 모시고 오고 예. 그러니까 정말 가족의 그런 어떤 패밀리 레스토랑이 돼가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좀 즐겁게 일을 하는데 매출은 안 올라요. 그래봤자 30만 원 정도.
1: 또 뭐 대출 같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대출이 그때 은행원 이제 은행원이면 신용 대출을 그냥 한 1억 정도 그냥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식당을 차렸었는데.
1: 근데 은행권 출신이라서. 네. 예, 예.
0: 이미 이제 은행은 나왔고 예. 시간은 1년 만기일이니까 다가오고 예. 이제는 압박이 오잖아요.
1: 압박 오죠.
0: 멘탈이 관리가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매출도 안 오르고 저렇게 열심히 저거 하니까 매일매일 오셨어요. 매일매일 오셔서 조용히 장칼국수 한 그릇씩 드시고. 면 드시면 안 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박 집사 아침에 큐티 예배를 좀 드려보고 잠언 한 장씩 읽어보면 어때요?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네네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말 멘탈이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마침 주방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조리학과 나와서 정말 꿈을 안고 했는데 저희가 소개로 이렇게 같이 됐는데 이 친구 없으면 더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넌 목사님 아들이니까 얘도 좀 볼모로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냥 모여봐 모여봐 이러면서 사실 이제 약간 형식적으로 큐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주, 3주 지났는데 정말 그 자리가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아침 10시에 앉아서 11시부터 영업 손님 받아야 되는데 11시가 넘어갈 정도로 막 그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은혜가 넘치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선포를 하자는 거예요. 그 당시 목사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부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리라 부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선포를 성도들이랑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맨 끝에 여보 우리 선포해 보면 어때요? 무슨 선포 어딘가 일매출 100만 원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부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하자는 거예요.
1: 아멘 아멘.
0: 야 지금 우리 매출 3, 40만 원이야. 근데 지금 100만 원을

0: 그게 그거 한다고 100만 원이 돼?
1: 뭐 그렇게 보는 거죠.
0: 답답하다. 근데 너무 붙잡을 지푸라기가 잠긴 심정으로 해보자 이러면서
2: 배트 선포.
0: 1매출 야 1매출 100만 1매출 100만 원 됐다. 1매출 아멘 아멘. 아 이제 머릿속은 바보야.
2: 들리가. 네,
0: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뒤에 이미 100만 원 매출이 이미. 저희 목사님 완전히 선포 기도가 전 성도들이 지금 신뢰가 엄청 높아요. 선포해라. 선포해라.
2: 근데 그 목사님 진짜 벽산 출신은 맞아요?
0: 네.
2: 아, 맞군요. 네.
0: 요즘에는 이제 가끔 예배 때 네. 벽산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 파견됐을 때
2: 아, 에피소드 얘기. 예,
0: 그 사진 막 이렇게 해 놓고 이랬던 뭐
2: 말도 안 돼요. 네.
0: 그래서 그 시기를 겪고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좀 올라간 거예요.
2: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시는 이제 사업체 이름이 153 패밀리예요. 네. 제가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제 그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그 마리수 그 맞죠?
0: 네. 회복되어 가는데 네. 큐티 말씀이 이제 오늘 딱 보는데 그때 2월인가 네. 말씀을 딱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네, 그 말씀에 베드로가 이제 복귀해서 왼쪽으로 금을 빈 금을 던지는 네, 네, 그 네. 장면이 나오는데 왠지 제가 지금 은행 나와서 지금 계속 뭔가를 하고 네, 있는 모습이 네, 네. 빈 금을 던지는 모습이라 딱 엮이는 거예요. 겹쳐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던져라라는 그 메시지가 제가 그동안 신한은행에서 본점에 근처 남대문이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뭔가 다시 한번 이 장칼국수를 한번 좀 던져보겠다는 메시지로 왠지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바로 눈물바다에 큐티 나눔하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달려가서 네. 오늘 말씀 안 그래도 오늘 큐티 말씀에 박집사가 생각났다. 제가 그래서 서울에 전 직장 근처에 지인분이 거기 상가를 갖고 있다고 하니 목사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랬더니 가자 이러면서 모든 스케줄 다 하고 차를 끌고 거기 가서 그 지하 거기 상가 빈 상가에서 딱 보시고 목사님 자 우리 선포기도 합시다. 자 153 장칼 오늘 말씀에 백신 세 마리 큰 물고기가 있으니까 자 153 장칼 잘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 지하 거기 상가에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손잡고 그걸 또 거기서 선포를 했어요. 예. 153 장칼 잘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시기 좋았다 세 번을 크게 선포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남대문 장칼국수가 시작되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이제 육수공장까지 하면서 장칼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좀 이미지상으로 그래도 은행에서 또 기획업무를 했었는데 네네. 그럼 뭘로 해야 될까요? 뭐 푸드 앤 비즈니스 153 뭐 푸드 뭐 이런 거 아니 왠지 패밀리 앞으로 이걸 함께할 모든 누군지는 모르고 어떤 브랜드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이 153의 큰 가족들이 뭔가 이걸 좀 꿈을 꾸면서 153 패밀리로 법인명을 이제 정하면서 이제 시작했고
2: 아직은 직원 수가 153명은 아니죠.
0: 네네.
2: 제가 볼 때 되겠네요.
3: 그렇네요.
2: 직원 수 153명에서 나중에 1530명까지 쭉쭉
0: 보통 인터뷰를 하게 되면 마지막 질문이 향후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향후 이제 비전은 어떻게 되세요? 그랬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어느 순간인가 제안을 안 두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주님만이 아십니다.
2: 아 그래요? 맞아요.
0: 제 경험상 제가 요만큼 짓는다고 해서 요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그렇죠, 그렇죠. 이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153이 153개국이 될 수도 있고요.
3: 그렇네요.
0: 153개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왜 사람으로 제한둡니까? 왜 매장수로 제한둡니까?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2: 이거 먹고 153kg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3: 그래서 제가 기도문제 한 분이 있어야지 이게 밸런스가 그럼요.
0: 그 농담이 아니라 코로나 때 시작했던 그 밀키트가 지금 미국의 H마트면은 70개 제일 큰 마트예요.
2: 아시아 마트 중에 제일 많죠.
0: 거기에서 발주가 들어왔어요.
2: 자, 내가 H마트에서 본 그게 그건가? 장칼국수?
0: 예, 예.
2: 그거밖에 없죠?
0: 예. 그 H마트에 장칼국수가 들어갔고, 요번에 H마트 캐나다 쪽에서, 토론토하고 밴쿠버 쪽에서 들어와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2: 그 정확한 이름이 강릉장칼.
0: 강릉장칼.
2: 강릉장칼.
0: 네네네.
2: 저희 방송도 미주 지역이나 캐나다에서 엄청 보시거든요.
0: 네네네.
3: 그럼요.
2: 그 H마트 없는 데가 없죠.
0: 요번에 시애틀하고, 뉴스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정말 제품으로 들어갔지만, 그쪽 현지인들이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사실 저희는 선포하고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엊그저께 뉴욕에서 이제 한 그 식자재를 유통하시는 분이랑 거기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공할 샘플들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계획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3: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0: 시간이잖아요.
1: 네네.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제가 아는 분들은 예. 열심과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무모한 일들을 일으킬 정도로 누가 도와주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책을 낸 이유도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사실, 이런 기적적인 부분을 전하고 싶은데 앉아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 시간보다 세네 배 시간을 안 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책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정말 열어주시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사실 다른 지역, 지방 그래요. 아래 지역들은 사실 매장 점포를 좀 안 열고 여기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이제 저희도 이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움직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 원래 이정수 형제에서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요즘에 그 방송국에서 좀 매일 네. 아침마다 이렇게 네. 음식점 소개하고 이런 거 하고 계시는데 네. 한번 저희가 한번 얘기는 해볼게요.
1: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네. 너무나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데 하나님을 네. 만나서 무엇이 가장 행복할까요?
1: 저는 세상에 아버지가 없었어요. 네. 근데 요즘엔 하나님이란 말보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야, 아버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아, 함께 하셨구나, 함께 할 거구나. 이 부분이 제가 지금 가진 건 빚밖에 없고 경험도 없고 전공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나 주님만 있으면 세계 그 어디에 가도 저 혼자 떨어라도 주님만 있으면 여기서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릉장칼이라는 걸 내 브랜드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움켜쥐고 있었더라고요. 이 움켜쥐고 있었던 걸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강릉장칼이 아니다. 너야. 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야. 영선아. 이걸 딱 느끼는 순간 이걸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붕 떠오르면서 정말 더 큰 세상과 어렵게 또 지내시는 분들 여러 가지들 보면서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 그 시간들, 그 경험들이 정말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 계시면 저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쉽게 하시는데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정말 힘들지만 뭔가를 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요즘엔 정말 감사합니다.
2: 네. 지금 또 우리 작가가 방금 제보를 해주셨는데 네. 매일 새벽 기도 가셔서 매일 통곡하면서 우신다고. 예. 곽티슈 꼭 갖고 다니세요. 네. 오늘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3: 선물로 드릴게요. 아, 네.
2: 받은 은혜가 커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맞아요. 없겠네요. 네. 오늘 연예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4: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정말 핍박했던 자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내가 정말 원망하고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또 멋질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대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 그래요, 그래요.
4: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네.
3: 은행원으로 살았던 계산 어떻게 보면 계산에 딱 정확했던 아빠가 네. 이 감수성이 얼마나 풍부해요.
2: 그렇죠. 네. 완전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F예요.
3: 진짜로.
2: 정말 최근에 가장 센 F를 만났어요.
3: 가장 네. T일 것 같은 사람이 네, 이제 F가 되어서
2: 된 거예요. 네. 맞아요.
3: 이제 그런 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할 수 네. 있는지를 표현하고 사시는 것이니 이제는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또 다른 다시 태어난 아빠 또 다른 또 다시 태어난 남편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2: 네, 아멘입니다. 네. 저 지금 막내딸이 아직 5살이라서 매일 딸과 색칠 공부하거든요. 네네. 색칠 공부 책을 보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테두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다가 뭐 겨울왕국이든 캐치티디핑이든 그 안에 색을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아버지가 우리가 자식들에게 테두리 그림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럼 자녀들은 거기에 색을 칠하는데 네. 그 테두리가 없는 그림 백지를 받게 되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0: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림에 아마 아버지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사랑을 베푼다는 건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리다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엉뚱한 그림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상상을 통해서만 제공하려다 보니까 엉뚱한 그림을 그렸지만 네. 이제서야 하나님 아버지라는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정말 성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의 테두리를 주셔서 이제 그 안에 색만 칠하면 되니까 지금 계속 기쁨의 눈물이 앉으면 나오고 하나님 이야기만 해도 나오고 하나님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이런 감정 풍부한 진정한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우리 미국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도 네. 이렇게 기업 상품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서 제공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이 153 패밀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에 사랑의 테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테두리를 많이 넣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색을 칠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식음료를 만드는 기업으로 울뚝 서서 영원히 기억되는 153 패밀리를 저희도 간직하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아멘. 그런 또 많은 곳에서 하나님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회 만든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3: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마칩니다.

0: CBS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를 밟아가는 것, 그것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의 신 같은 존재였다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불순종과 타락의 근원이 속사람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식이나 생각을 중시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은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감정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질적 문제가 위선 아닙니까? 위선도 바로 생각이 아닌 감정이 변하지 않아서입니다. 보세요.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고 또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속이 미움, 시기, 질투, 탐욕이 있다면 겉과 속이 다른 회출한 무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감정, 즉 속사람을 의인에 합당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생각을 중시했지 감정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생각이나 지식, 정보 등이 감정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입학시험이나 입사시험 등 경쟁사회에서의 모든 제도는 많이 알아야 성공하게 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은 의식세계에 주력해서 삽니다. 반면 감정 같은 무의식세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무의식적 감정은 남이 알지 못하는 거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후 생각만 변하고 감정이 변하지 않으면 누구나 위선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감정, 즉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감정, 즉 무의식 정신세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최근 내 중심 이론을 비판하면서 감정을 강조하는 인지과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지과학자들은 인간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느낌이나 직관 같은 무의식적 판단이 훨씬 많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 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의식적 사고는 거대한 빙산 일각에 불과하다. 인지과학자들은 무의식적 사고가 모든 사고의 95%라 주장하지만 그것도 과소평가한 거다. 의식 아래에 있는 무의식이 모든 의식적 사고를 형성하고 구조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신활동 대부분이 무의식 세계에서 비롯된다고 본 겁니다. 한의학도 뇌보다 몸의 정신을 더 중요하게 다뤄왔습니다. 한의학은 서양에서 몰랐던 뇌만이 아닌 오장육부에도 정신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뇌 중심 이론을 뒤집고 있습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이 이론은 육신의 정력편에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의의 법이 있는데 우리가 사망의 법으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법을 가느냐 그 키가 바로 감정이라는 겁니다. 먼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잉태되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두려워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 분내고 미워하고 실패하면 우울하고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예외 없이 우리 생명을 젖먹어 심장과 간장과 위장 등 많은 질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의 신 같은 존재였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에 대한 답은 바로 죄악된 감정 때문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생명 반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선악과가 원망스러워요. 꼭 설치하셔야 했나요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였습니다.
2: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석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지난주에 탕자의 첫째 아들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 본문도요 너무 비슷하게 탕자의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종이 믿음이 있어봐야 얼마나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엘리사도 처음에는요 종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이 선지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도제 교육이었을 것 같고, 스승님과 함께 우리는 그런 거 알잖아요. 쿵푸를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소림사로 가야 되죠. 가서 뭐 합니까?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굉장히 가벼운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절을 가라는 건 아니니까 마음 편히 들어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긴장을 하고 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요, 그 제자들은 뭐 하냐면 스승을 섬겨요. 그게 사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하시의 자리는요 결코 막대하는 자리나 결코 소망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게하시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냐면, 그가 스승님의 돈을 탐내어서, 그러니까 엘리사의 돈을 탐내어서 나아만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나아만이 버리고 갔던 나병을 그가 다시 얻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랑 비슷하죠? 탕자의 첫째 아들과 비슷해요. 여러분, 가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아버지와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 게하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듣기 불편하셔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거듭날 수 있다면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게하시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처음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생각에 그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그의 신앙이 정체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호세아서 7장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이 어떤 전병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한쪽 면은요 노릇노릇하게 익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불과 멀어진 면은 어떻게 될까요? 익지 않았어요. 그것을 설 익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 온전치 않은 신앙을 향해서 설 익은 신앙이라라는 호세아서의 증언이요 오늘 게하시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게하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설 익은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치 않고 뭔가 부족함이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웠지만 그는 왜 설 익은 신앙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의 신앙을 담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게하시와 비교될 만한 인물이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입니다. 그 사람은 아람 사람이고요, 외국 사람이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로부터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죠. 요단강 문에 7번 씻어라. 여러분, 만약에 그가 요단강 물에 7번 씻지 않았다면 그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저는 안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아주 특별한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종으로부터 떨어진 그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몸을 요단강 물에 담그더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진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담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게하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으로 결단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결단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 치유가 임하는 자리고요, 예배는 마음이 회복되는 자리고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바꾸어 놓아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예배 앞에 우리의 삶이 굴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왜 개아시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그가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담궈 놓았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몇 번을 씻으래요? 일곱 번을 씻으래요.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 번 씻었을 때 피부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치료를 받아도요, 한 두 번째 갔을 때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도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안 가요. 근데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까지요,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일곱 번째 씻고 나니까 그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죠. 저는 게하시가 여기에서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하시는요,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1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담갔어요. 씻었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변화가 안 돼요. 아니,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예배를 드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어느 순간부터 멈췄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게하시는 다섯 번, 여섯 번의 자리에서 멈춰섰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멈춰선 신앙 아니세요? 우리는 지금 몇 번째 몸을 담그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어느 틈엔가부터 이쯤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 뜨겁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옛날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우리도 그 냉랭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이 있어요. 생겼어요. 저 꿈이 없었거든요. 제 꿈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의 나환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분들은 팔도 없고 가족들에게 격리당했으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숟가락도 달아드리고 또 의족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해드리는 게 꿈이 됐어요. 명노봉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 이거 우리 교회랑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 혼자 들었어요. 할렐루야.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부담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돈 많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요,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는 끼워주지 말자고 하더래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조선족 분들 계시거든요. 좀 설득 좀 해주세요. 그 귀한 일 우리도 좀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쯤에 우리 선교사님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주 솔직하게 무슨 걱정이 되냐면, 이 일을 하려면요, 어디에 가야 될까요? 인도에 나환자들에게 가야 돼요. 한센병 환자들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인도의 체계를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통은요, 병이 전염이 안 되는 나병의 상태로 만들어요. 한센병의 상태로. 약을 먹이거나 치료를 해서. 근데 그 동네는요, 전염이 되는지 전염이 안 되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양성인지 음성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마음은 되게 뜨거운데요, 가서 나병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서 거기에다 숟가락을 달아줄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솔직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셋째 다섯 살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냉정한데요. 제가 만약에 병이라도 걸려봐요, 키워주실 거예요? 제가 그런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그랬거든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나는 그래도 주님께 생명을 드린 목사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 일이, 이 나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질병이 제 앞에 딱 가로막혀 있을 때,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제 마음의 두려움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돈은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명예는

저 바닥에 떨어뜨려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유혹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웬걸요? 더 쫄보가 된 것 같아요. 더 두려움이 많고 더 재는 것이 많고 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절로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요 그 마음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게하시는 어땠어요? 그 마음을 내버려 두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니까요. 엘리사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돈에 넘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왜 그럴까요? 그는 싸우다가 순종하다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일을 포기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다시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로요 여러분, 설 익은 신앙은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설 익은 거는요 티가 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완전히 잘 익혀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눈에 안 보이는 안 보이는 면들이 어떻게 익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설 익은 신앙은요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인지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설 익은 신앙이 그래서 위험한데요. 내가 차갑고 내가 주님을 떠났고 내가 마음이 식었는데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는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야 됐어요. 주님, 유혹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자꾸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죠? 제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게하시의 마음에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요 게하시에겐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그런데 설 익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 안에 날 것인데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만은 회개했는데, 나만은 씻음 받았는데, 나만은 고침 받았는데, 왜요? 그는 자기가 병든 자인 것을 알았으니까. 오히려 병든 자인 줄 모르는 게하시는 저주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셔야 돼요. 게하시는 그의 마음을 씻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그 몸을 물에 담그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회개의 물로 뛰어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예배당 바깥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멀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만이 나았어요.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요, 기쁨의 축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그곳에서 올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기다리며 게하시의 마음을 무너뜨려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가 쫓아가요. 누구를요? 나아만 장군을요. 25절에 보니까 받은 것을 몰래 감춥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치 아담이 범죄했던 것처럼, 마치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게하시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전형적인 대답을 하더라. 주님, 저는 아니에요. 주님, 저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사단은요 결국 우리의 약한 고리를 끊어 주님과 멀어지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 귀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만나라는 귀한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0: 또 어리숙해 보이는 청년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에게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를 못 살게 굴고 그는 추움과 배고픔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침에 만나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우쿨렐레 연주하면서 결국 우리 교회도 왔잖아요. 우리 송동건 목사가 그 친구 때문에 병원도 많이 가고 또 우리 경찰서도 많이 갔다 왔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취업도 시켜줬습니다. 자기가 와서 목사님 밥을 사주겠대요. 참 격세지감이더라고요. 제 병원에서 일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돈도 제법 모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돈이라는 것이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몇 달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왔어요. 이제는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멀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예 집을 짐을 다 정리해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요 두 번째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이제는 쓴맛을 맛보았으니까 안 나가겠지, 이제는 넘어지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안심할 수 있는 때는 없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 친구는요 그냥 아주 직선적인 친구예요. 싫으면 안 하고 감정도 다 표현하고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싶으면 그냥 짐 싸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사실 우리는 마음 같아서는 벌써 몇 번 떠났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주님 벌써 몇 번 짐 싸고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 뭔지, 우리의 체면이 뭔지. 아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놓치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나아마는 몸을 씻었지만 정작 개하시는 그 마음을 씻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우리의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아만이 일곱 번 요단강에 물을 씻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훈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게하시에게 없었던 것이 있어요. 그는 금을 향해서라면 달려갔어요. 그러나 영혼을 향해서라면 그는 결단하거나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요 다시 결단해야 돼요. 오늘 우리 다시 달려나가야 합니다. 들은 데서 끝내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멈추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믿음의 힘을 다하여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멈춰진 걸음을 일으키실 때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뛰시며 즐거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주님께 멋지게 신앙생활에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보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어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여러분, 이 물음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찌 잠자고 있느냐, 어찌 세상에 매어 있느냐, 어찌 주저앉아 있느냐, 어찌 그 눈을 가리고 있느냐, 어찌 낙망하고 있느냐. 지금은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죄와 싸우고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들, 우리 함께 가십시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이 긴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그림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상, 착할선, 같을약, 물수.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라는 뜻인데요. 물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늘 낮은 곳으로 흐르며 생명을 살리죠. 7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오늘 밤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은혜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물길 같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형미의 찬양 많은 물소리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도 조용히 받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7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보며 오늘도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합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프레이즈 유니온,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한스 밴드, 낮은 자의 하나님 이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정말 땀 뻘뻘 흘리며 그렇게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회사에 있다가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오면은 이렇게 훅 하고 그 약간 바깥인데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습기가 높고

굉장히 무더워서 오늘은 야외에 활동하신 분들은 정말 힘드셨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그 와중에 또 아름다운 섬김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참그리님께서 이쁜 아동부 아이들 새끼 식사 잘 만들어 먹이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땀 뻘뻘 흘리며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기를. 아니, 지금 이제 싹 씻고 좀 누워서 편안하게 캠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고 좋은 선곡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벌써 꿀잠 들어가신 건 아니겠죠? 아이고, 근데 찬양 들으면서 참 얼른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땀 많이 흘리셨으니까. 푸하님도 너무 더워서 평소보다 물 많이 마시면서 생활하고 있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런 날은 수분 보충 정말 필요하죠. 자, 7월 한달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셨는데 7월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다른 8월, 이제 2026년 완전하게 그 뭔가 8월이 시작이 되면 여름 휴가 탁 집중이 되고 끝나고 나면 가을 요런 느낌이 또 있으니까요. 새로운 달 8월도 멋지게 맞이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명가님께서 7월의 마지막 밤을 작은 아이 집에서 보내신다고 국악 버전의 찬양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조금 경쾌하게 좀 더위도 날리실 겸 샘의 야곱의 축복을 국악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또 김관호의 신나는 찬양 이렇게 무더운 날 열심히 뛰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좋겠죠. 골든 슈즈 런런 런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두곡 듣고 오늘 우리에게 유쾌한 웃음으로 또이 더위를 날려주시는 분이죠. CCM 캠프의 영어 공부 시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CCM 잉글리시 함께 할게요.

0: 오늘은 뭔가 좀 떠나보내는 날 같기도 하고 이별하는 날 같기도 하고 7월의 마지막 날인데 또 심지어 금요일이라 약간 조금 마음이 우울해질 뻔했는데 정성원 목사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 이런 우울이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7월의 마지막
0: 아니 CCM 잉글리시인데 아 정말
1: 지금도 너무, 기억하고 있어요까지만 했으니까
0: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7월의 마지막 날에 만나는 너무 네, 유쾌한 우리 네. 목사님 아유 7월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아 뭐 그냥 뭐 더위와 사투에 예, 하면서 견뎌나고 있습니다.
0: 그래도 굉장히 의미 네, 있고 또 네. 보람 있는 시간도 잘 보내시고
1: 맞습니다.
0: 무엇보다 네. CCM 캠프 시작과 함께 네, CCM 잉글리시 네. 코너를 또 맡으셔서 한 주 한 주 네. 친숙한 곡들도 많이 소개를 해 주셨고
1: 그 영어 찬양을 제가 이제 약간 그렇죠. 공부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준비하신 네. 곡은 실은 네, 목사님께서 네.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1: 네 신청곡을 받았죠.
0: 그렇죠. 신청곡을 받으셨어요. 우리 김태은 작가님께서 이 곡 너무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곡이니 꼭 소개를 해달라.
1: 아멘. 아멘.
0: 네 그렇죠. 우리 김태은 네. 작가님께서 취상이 권력층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자, 이 곡은 바로 네. 네 여러 버전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네. 들으실 수가 있는데 네. 국내에 또 네. 권한 곡도 있고
1: 네, 몇 군데서
0: 해외 CCM도 있고 네. 해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네. 찬양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제목부터
1: 제목이 War Enough for Grace 은혜 아니면 뭐 이렇게 한국말로는 네. 네 번역이 되곤 하죠.
0: 네,
1: 뭐 샌디 패티
0: 네.
1: 예, 버전도
0: 뭐, 있고
1: 뭐 라넬이라는 가수의
0: 맞습니다.
1: 버전도 있고 하여튼 네. 뭐 여러 분들이 있군요.
0: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가 먼저 불러서 예. 너무 좋은데
1: 맞습니다.
0: 저는 또 주찬양 싱어즈 버전도
1: 네.
0: 굉장히 좋아하고
1: 좋죠.
0: 네 네네. 그렇습니다. 워낙 뭐 유명한 곡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Were it not for grace
1: 네.
0: 이거를 은혜 아니면이라고 네. 해석하는 게 네. 어떤 시적인 표현인가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1: 그냥 오늘은 이제 그 표현 하나만 이제 뭐 짚고 가면은 충분하지 네. 않을까 싶은데
0: 네.
1: 이게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국말하고도 이렇게 어순에도 차이가 다르고 그다음에 한국은 약간 직유법을 많이 쓴다고 하면 영어는 은유법,
0: 네.
1: 뭐는 뭐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은데
0: 뭔가 좀 더 세련되고 네. 고상한 네. 혹은 귀족적인 네. 이런 느낌으로 은유법을
1: 예.
0: 많이 사용을
1: 예.
0: 한다고 영어에서
1: 예.
0: 그래서 이 은유를 잘
1: 예.
0: 이해해야
1: 쓰죠.
0: 된다고
1: 예.
0: 하더라고요.
1: 하는데 네. 이상하게 또 가정법은 좀 되게 특이한 그런 표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were enough for 그다음에 그다음에 뭘 붙으면 그냥 뭐뭐라면이라는
0: 네.
1: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0: 네네.
1: 약간 수거 같은 거.
0: 네, 네.
1: 예, 뭐 if 어쩌고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were enough for.
0: 네.
1: were가 사실은 비동사 뭐 이다의 이제 그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 is라는 주어가 있고 not 부정이 있고 no for 그거를 합쳐서 그냥 were enough for 그러면 were enough for 다음에 이제 grace가 있으니까 은혜가 아니라면 뭐 은혜라면 은혜가
0: 네.
1: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없다면 뭐 이렇게 이제 가정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
0: 네네.
1: 표현 오늘 일단 그거 먼저 짚어드리고
0: 네.
1: 시작합니다.
0: 네. 오늘은 뭐 그 Upon This Rock이라는 반석 위에라는
1: 네.
0: 곡의 유명한 샌디 패티 버전으로
1: 네.
0: 은혜 아니면을 들어보

0: 보실 텐데
1: 네.
0: 가사를 조금 살짝만 그러면 좀
1: 한번 그 짚어볼까요? 네. 그래도 예. Time measured out my days, life carried me along. In my soul, I earned to follow God, but knew I'd never be so strong. 시간은 내 삶의 날들을 헤아려 왔고 인생은 나를 그 흐름 속에 이끌어 왔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갈망하고 원했으나 내게는 그럴 힘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I looked hard at this world. To learn how heaven could be gained just to and where I began, where human effort is all in vain. 어떻게 천국에 이를 수 있을지 이 세상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봤지만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뿐이었고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된 그곳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자, were it not for가 이제 나오네. Were it not for grace, I can tell you where I'd be wandering down some pointless road to nowhere. 예,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을 거고요. When my salvation up to me, I know how that would go. The battles I would face, forever running, but losing the race were enough for grace. 구원이 오직 내게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무의미한 길을 헤매면서 그 결과가 어떠할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주해야 할 그런 싸움들 끝없이 달리고도 또 결국은 패배하고 지쳐서 말았을 그런 경주 은혜가 없었다면 못했을 겁니다. 2절도 마저 드릴까요? 네. So here is all my praise expressed with all my heart offered to a friend who took my place and ran a course I could not start. And when he saw in full just how much his love would cost, he still went the final mile between me and heaven, so I'll not be lost. 그러니 여기 내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이 찬양을 나를 대신해 그 길을 걸어주신 분께 내가 시작조차 할 수 없던 그 길을 달려주신 분께 그분께선 당신의 사랑에 따를 대가를 온전히 다 아셨음에도 마지막 그 길까지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나와 천국 사이에 가로막던 그 길을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were it not for grace입니다.
0: 네. 최근에 굉장히 네. 많은 사랑을 받는 우리나라 CCM 중에 여정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도 보면은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네네네. 이런 고백이 있는데 네. 약간 목소리도 그렇고 샌디패티의 네. 목소리도 그 약간 어느 정도의 세월을 살아낸 그쵸. 그런
1: 돌아보는
0: 네,
1: 돌아보는
0: 아 그럴 때 네. 내가 지나온 삶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는
1: 네.
0: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이 굉장히 네. 크게
1: 맞습니다.
0: 감동을 줄 때가 있는데
1: 네.
0: 약간 이 한 곡의 찬양이 그런 모든 것에 하나의 딱 그 설명인 것 같아요.
1: 오롯이 담겨 있네요.
0: 네. 네. 자 오늘 샌디 패티의 음성으로
1: 네.
0: 은혜 아니면 were it
1: not for grace
0: 가정형이었다.
1: 네.
0: 자, 전해드리면서 자 이제 8월은 목사님 네. 잠깐 여름 휴가
1: 네, 좀
0: 보내시고
1: 쉬고.
0: 네. 저도 8월에 또 여름 휴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쉼의 시간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네. 웃음으로
1: 돌아오겠습니다. 또... I'll be back.
0: 네 지금까지 CCM 잉글리시 정성호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샌디 패티의 War is Not for Grace, 은혜 아니면 크리스 탐린 Sing Sing Sing 이어봤는데요. CCM 잉글리시 그냥 목사님 웃음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영어를 코너로 만들기까지 이 영어가 이 밤에 잘 들릴까?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참 그래도 이왕이면 한번 이렇게 샌디 패티의 이 은혜 아니면 War is Not for Grace 우리 CCM 잉글리시 때 한번 다뤘었지 이러면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준비해본 코너고 8월에는 잠시 쉬어갔다가 또 휴가 끝나고 돌아오시면 호탕한 웃음소리 즐겁게 기다려보겠습니다. 7월 마지막 날이라는 게 안 믿긴다요. 아비가일님께서 시간이 순삭이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무척 덥다. 아 더운 하루라고 생각한 7월이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서 금방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현희 아부님 예전 은영님 알러 CCM 진행하실 때 새벽이슬 같은 닉네임 썼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다시 라디오에서 듣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주 올게요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그럼요 기억하죠. 제가 알러 CCM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이강민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게 벌써 10여 년 전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이봉규 아나운서 이강민 아나운서 벌써 10년 차가 돼서요. 그렇게 시간이 뭐 7월 순삭이라면은 10년 세월이 어디로 갔지? 그냥 프로그램 몇 개 조금 하다가 보니 이렇게 다시 CCN 캠프로 여러분은 만나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이사이 축복송도 진행을 했었고 오후에 가스펠아워도 진행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네 찬양의 숲도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도 변함없이 CCM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신혜수

이정숙님은 오늘이 남편 칠순이셨대요. 아들 며느리 손녀 지아랑 또 동생네 내외랑 저녁도 함께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아, 내 삶의 이유라 써주셨는데 남궁송옥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0: 주세요.
1: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인데요. 예, 육아휴직. 그리고 새로 어떤가요를 맡은 우리 송인찬 아나운서, 우리 CCN 캠프 안내 그 멘트해주는 목소리가 우리 송인찬 아나운서입니다. 어떤가요를 이번에 새로 맡게 돼서 보니까 우리 송디, 송편들, 이거 함께하는 아니 그래서 아 이런 애칭 너무 좋은데 부러운데 캠프에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살짝 요즘에 송편이라는 애칭을 만들었더라고요. 자, 어쨌든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백문일답 이야기를 하면서 남궁송옥 찬양을 듣다 보니 1부 끝곡은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명식, 주리, 전선아가 함께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자,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교계 뉴스입니다. 이단 구원파 계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지난 2024년 김천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50억 원대 자금을 불법 모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9일 고발인 전모 씨를 불러 고발장을 토대로 3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수일 안에 고발인 전 씨와 기쁜 소식 선교회 목사로 활동했던 김모 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최근 열린 제103차 한국교회 군선교정책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군장병 세례자 수가 35,099명으로 지난해 기준 25,040명보다 만여 명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대 통폐합과 병력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한 군종 목사 파송 10개 교단은 여기에 만족하기보다 변화하는 군선교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진중 세례식 방식의 군선교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병영 생활과 제대 후 지역교회 유입까지 고려한 통합적 신앙관리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지난 한 달간 이어온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지원 헌금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장 제110회 총회 국제협력선교위원회는 베네수엘라의 강진 소식이 알려지자 긴급 동의안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지원 헌금에 동참해 줄 것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6월 30일부터 어제까지 모금을 진행한 결과 교단 소속 교회와 기관 및 단체, 개인이 총 1억 178만 2,500원을 후원했습니다. 기장은 피해자들의 조속한 회복과 더불어 희생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기도하며 모인 헌금을 강진 피해자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19대 감독회장을 역임한 곽전태 감독이 오늘 오후 1시경 향년 94세를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고 곽전태 감독은 1964년 현 배단위교회의 전신인 구로중앙교회를 개척해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1990년 서울연회에서 분리된 서울라면회 초대 감독을 역임한 뒤 1992년에는 감독회장으로 취임해 교단을 섬겼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0: 고대 구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입관 예배는 8월 2일 주일 오후 2시, 천국 환송 예배는 8월 3일 월요일 오전 7시 배단이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지난 29일 엘선교회 후원으로 아이티의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엘선교회는 청주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선교사와 선교사역을 지원하는 연합선교단체로 아이티어 성경 830부와 프랑스어 성경 1100부 등 모두 1930부를 기증했습니다. 엘선교회 정책자문위원 정동범 목사는 박해 등으로 점점 좁혀져가는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대안은 성경이라며 성경을 받은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소리의 새벽이슬 같은 1부에 오랜만에 또 찾아주신 새벽이슬 같은 님께서 오셔서 같은 제목의 찬양을 2부 시작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2부에서도 사연 신청곡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11시 10분 4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1: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남서락 금강초록 님께서 7월의 마지막 밤을 은혜 받고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살기로 했네. 프로비던스 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고요.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어봤어요. 2379님 7월 고생 많으셨어요. 8월에도 행복과 기쁨이 항상 넘치는 은혜로운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님께서 주량모 한 잔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푸른동사님께서 기도 제목 외손녀 다온이가 미열이 좀 났습니다. 오늘 150일째 되는 날이라 예방접종했는데 균들과 싸우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렇나 봐요. 아이고, 150일 된 작은 몸이 이제 열심히 싸워서 이겨내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건강하게 더 잘 자라나기 위한 그런 작은 싸움을 열심히 하는 중이니까 바라보는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또 밤새 혹시라도 열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지켜보는 마음이실 텐데 또 그런 과정을 잘 걷고 저 내야 되는 거니까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밤새 무탈하기를 주님께서 꼭 안아주시기를 또 푸른 동사님도 그렇게 또 편안한 밤을 또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블루레이님 지난주에 이어서 금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늦은 시간 운전을 하게 되어서 먼 길 달리는 동안 함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안전 운행하셔야죠. 자, 운전할 때는 가끔 그 잠을 깨워주는 그래서 그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트로트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 놀랍게도 똥째님께서 예전에 그 보이시스의 아버지라는 곡이 그 대표적으로 이런 트로트 찬양이었거든요. 그리고 구자홍 목사님 이후에 아주 신나는 트로트 찬양을 많이 전파하셨는데 오늘 보이시스의 아버지를 오랜만에 듣고 싶다 하셔서 밤길 운전하시는 분들께 이 곡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함께 여성 버전의 약간 국악과 트로트를 복합한 그런 찬양을 불러주시는 분이시죠. 나경화 찬양 앨범에서 찬송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주를 악모하는 자 역시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곡은 역시 힘차게 박수치면서 부르실 수 있게 어노인팅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곡에 맞춰서 열심히 뛰면 땀이 엄청 많이 나고 건강해지겠죠? 어노인팅 주를 악모하는 자 전해드렸고요. 약간 트로트풍의 찬양들 보이시스의 아버지에 이어서 나경화 가야금도 연주하시고 국악을 전공하신 나경화 목사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전해드렸는데 박재용님께서 와 지금 찬양 너무 좋네요. 뭔가 기분 좋은 4분의 4박자? 라고 하셨어요. 자 커피한기님께서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교회를 위해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시 주님께 구할 것은 기도뿐 이라고 하셨어요. 아, 신청하신 곡 잠시 뒤에 전해드릴게요. 소진영의 오직 예수뿐이네로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송아리님 함께 해주고 계신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송명희와 친구들의 나 먼저 들으시고요. 아, 그리고 손경민 작곡집에서 청년의 기도 블루레인님께서 조심스럽게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청년의 기도 그리고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하얀 고래님께서 어릴 때 받았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멋지네요. 하셨습니다. 아, 소진영의 오직 예수뿐이네. 또 손경민 작곡집에서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청년의 기도 마찬가지로 송명희와 친구들에도 여러 사역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 곡을 불렀죠. 나 신청곡으로 쭉 이어봤습니다. 아, 오늘 도착한 사연들 정말 많은데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어요. 주말 주일 이용해서 이삭줍기 시간에도 꼭 소개해드릴게요. 예소랑지기님께서 경남 사천에 교회를 새로 지어서 도배 봉사하며 다녀오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시네요. 다음 주 금요일에 한 번 더 가서 토요일까지 마치고 올 예정인데 아내랑 같이 집에 가면서 찬양 따라 부르고 가니 너무 좋다고 완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안전하게 잘 도착하시기를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신청하신 곡 오늘 끝곡으로 김대환 목소리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말고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

고운 모래가 넓게 펼쳐진 곳, 바닷가 백사장을 걷는 낭만이란. 네, 바다를 옆에 끼고 백사장을 밟는 것만으로도, 아니 그 상상만으로도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우리가 많다라는 걸 표현할 때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마저도 맞지 않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옹진군, 강원도 삼척, 또 부산 해운대 해변에 해안이 깎여 나가면서 다른 지역에 모래를 투입하고 있다고요. 이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수심이 높아지면 백사장이 가장 먼저 잠기기 때문인데요. 이제 모래알처럼 많다가 아니라 모래 한 톨도 귀하게 여기자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예전에 많았던 건 많아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것 중에 귀해진 게 많죠. 환경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모래알도 그렇고요. 갯벌도 예전처럼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참새도 좀 그런 것 같고 봄도 그렇죠. 점점 짧아지고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꿀벌도 그렇고 아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말이 앞섰는데 오늘도 뭐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살펴봐야겠습니다. 새, 구름, 강, 별, 나무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옥상달빛 앨범에서 전해드리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시작했고요. 두 시간 옆에 있을게요. 이어서 남미호십 찬양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죽게 가까이.

7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 또 기업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멘. 김현희님께서 신청하신 에벤에셀 하나님 이현주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남미워십 찬양 앨범에서 죽게 가까이 그 전에 함께했습니다. 살랑살랑님은 정리하면서 방송 듣고 계시대요. 정리를 해도 가족들이 눈치 못 채는 건 암 비밀입니다. 원래 정리를 하면 모르고요. 정리를 안 하면 알더라고요. 러빔 여름이 와도 신청하신 곡입니다.

바다 하면은 하늘 날아가신 외삼촌이 생각이 납니다. 몇 살 차이 안 나는 삼촌은 해남에 있는 외갓집에 가면 고개 잡는 방법도 조개 잡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새총으로 새 잡는 것도 보여주곤 했거든요. 어딜 가든 절 꼭 데리고 가셨는데 그립습니다. 공사고 1번님과 함께 바다로 가자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들었고요. 러빔 여름이 와도 그 전에 함께 했고요. 주아랑님께서 교회 여전도회에서 선교 기금 마련으로 여름에 고추장에 담가놨던 마늘종 어제 포장해서 오늘 주문한 사람들에게 배달하고요. 이제 출근하려고 합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서 좋고 또 행복합니다. 아, 이 마음 어째요. 너무 귀합니다. 주아랑님과 같이 듣고 싶은 곡 걸어놨는데요. 한이가 부르는 행복입니다.

AI 포토샵으로 시뮬레이션 만드는 일 하게 되신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 응원하며 바보 생각 밴드의 당당한 그대 들려드렸습니다. 9월부터 출근하신다고요. 파이팅! 준비하시는 과정도 잘 되길 바라고요. 마미님, 더우니까 마트도 가기 싫어요. 애들은 냉장고만 열고 있는데 귀찮습니다. 이 귀찮음이 사라지길. 아유, 엄마도 사람인데요. 당연히 덥고 귀찮죠. 그럴 수 있죠. 제 방법은 귀찮을 때는 그냥 일단 한 15분이라도 마음 편히 누워서 쉬고 나면 또 일어나지던데요. 자꾸 머릿속에만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마음은 불편하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 15분, 20분 그렇게 딱 쉬고 나면 또 어떻게 일어나지더라고요. 호호님도 오셨어요. 음악이 바닷가 근처도 못 가본 서운한 마음을 달래줍니다. 도서관으로 피서 가려고 했는데 가기 싫어지는데요. 당양로 진행되는 동안은 뭐 집에서 쉬시죠. 박종수님과 함께 듣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김대환이 부릅니다.

괜찮아요님과 함께 찬송가 419장 주날개민 내가 평안이시네 소박 앨범에서 들었고요. 김대환 주의 길을 가리 그 전에 함께 했고요. 좋은 찬양 들으면서 요한복음 필사 중입니다 하신 공주마마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럭키님께서 어머 진짜 이 곡 듣고 싶었는데 어떤 곡이었을까요? 시간이 31분에 남기셨으니까 아마 당당한 그대였던 것 같아요. 기쁨가득님 오늘은 지난주일 43년의 목회사역 마친 남편을 위해서 친정언니와 오빠 동생 축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세종시에서 용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43년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남편에게도 진짜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남편이 참 좋아하는 곡 여정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기쁨 가득님 남편분 목회자이셨네요. 그 수고 정말 함께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주님의 칭찬이 더 크리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이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길 바라고 또 평소에 목회하시느라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거 있으면 생각하셨다가 그 일을 하면서 또 기쁨을 얻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귀한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나형의 여정이 있고 김관호의 여정이 있잖아요. 이럴 때 제가 고민이 좀 되는데 한나형의 여정 맞을까요?

그 수고에 감사드리며 한나형의 여정 함께 들었습니다. 커피향기님, 빨래하면서 당향로로 노동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탁기가 힘들겠지만요. 햇빛이 더워도 여름엔 빨래가 뽀송뽀송 말라서 좋고요. 어제 남편의 한마디 말에 오해해서 10마디를 던져줬는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마음도 남편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뽀송해지길 아멘. 그러기 쉽죠. 요즘 같은 때는 조금 말 한마디에 민감해지기 쉽거든요. 네. 뭐 솔직한 마음을 남편분에게 얘기하면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커피향기님의 신청곡은 2부에 준비해 놓겠고요. 1부 끝곡 AJ 워십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다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0: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커피향기님과 함께 김윤진 기쁨으로 그리고 멋쟁이님의 신청곡 실루암 피아와시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이 곡 들려드렸고요. 짱맘님 아들 여친 비즈 공예로 팔찌를 만들고 있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마음의 표시를 살짝 매일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달래님이 신청하신 희주일 사랑 그 좁은 길 이어지는 곡입니다.

자녀로 힘들어하고 지친 저에게 자녀에 대해서 주님이 살펴주시고 동행하실 거라 힘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겠다고 톡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도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며 우리 당양로 애청자들도 주님의 은혜로 평강 누리세요 하신 하나빈님의 신청곡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라모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밖은 너무 위험해. 7493번님. 집콕하면서 홀로 냉방 돌리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 있죠? 탄소 배출 감소 운동하는 요즘에 나홀로 냉방이라니요. 도서관도 집 앞에 카페도

약속 없이 혼자 가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뭘 해도 당양노와 함께하는 이 순간은 모든 거 잊고 바람을 따라서 신청하셨네요. 7493번님 계신 곳에 시원한 바람이 불길 바라면서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냉방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로 꺼리죠. 꺼려집니다.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였고요. 아기 곰 엄마께서 워킹맘이라 아이 둘을 어릴 때 키워주신 이모 할머니 뵈러 갑니다. 춘천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 시즌이라 차가 막히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뒤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하영이와 초등학교 2학년 재빈이는 자고 있어요. 아기였던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이고요. 신청곡 남편이 좋아하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부탁드려요. 아이들 양육해 주신 분, 그보다 또 고마운 분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예요. 지금 그 이모 할머니

부모님도 얼마나 아이들 기다리실까.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고, 이만큼 큰 아이들 보면 또 보람도 느끼지만 감사로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들려드립니다. 라스트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라스트 앨범에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들었고요. 곧 휴가입니다 하신 수연님. 전라도 촌사람이 서울 빌딩숲으로 쉬러 갑니다. 아들과 딸이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같이 가는데요. 저는 따라 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13년 전에 걸었던 청계천도 같이 걷고 광화문 광장도 가려고요. 딸과 날마다 행복회로 돌렸습니다. 그날이 곧 오네요. 마냥 좋습니다. 아유. 얼마나 좋으실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상상보다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길 되시길 바라고, 많이 보고, 많이 즐기고, 사진도 많이 남기시고요. 아유. 좋으시겠다. 좋은 친구 2095님께서 생일 축하 사연 올리셨어요. 우리 큰딸 이성은 생일 축하한다. 지금 마음고생이 많은데 아빠가 우리 해군 이중령 생일을 축하하며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어떤 일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일이 잘 풀리길, 날마다 주께 의지하는 삶이길, 무엇보다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제일 인정받는 삶이길 바랍니다. 이성은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태어나셨어요. 하이디 8529님도 오늘 일본에 살고 있는 저희 두 번째 사랑 마요짱 생일입니다. 7월 초에 얼굴 보고 와서 더 보고 싶은 조카인데요. 더운 날 태어나 고생한 아기가 어느새 다 커서 아가씨가 됐습니다. 이모가 많이 사랑하고 항상 기도해. 오늘은 더 좋은 하루로 보내라. 언제나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요짱의 생일 또한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곡 띄워드립니다. 조호영 생일 축하송.

우리의 자랑이기도 해요. 이성은님 예, 생일 축하드리면서 또 하이디 8529님의 사랑 마요짱님의 생일 축하하면서 송정미 함춘호가 함께한 축복송 그리고 조호영이 부른 생일 축하송까지 들었습니다. 이은실님 반갑습니다. LAP님 무더운 여름날 이 7월 한 달도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니까 지나갑니다. 새로운 8월도 기대하고요. 한 달 은혜 찬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LAP님을 비롯해서 또 청취자분들이 있어서 이 7월이 덥지만 그래도 잘 지난 것 같습니다. 감사드려요. 저도. 아기곰엄마님 아이들이 깼군요. 예.

0: 하영이. 하영아, 이모 삼촌들에게 하영이는 전국회장이야. 전국회장. 알지? 그렇게 마음 넓고 멋진 사람으로 우리 잘하자. 일모 할머님 잘 뵙고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꼭 전하고. 사랑하우님, 지난주에 문트리오 분들 앉혀놓고 자,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만의 시간 가질게. 기억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통보하고 그 첫 번째로 성경필사 전시회 보러 CBS 갑니다. 혼자 가니까 더 설레고 신나는 거 있죠. 처음 가는 거라 완전 기대 중. 예, 잘하셨어요. 이런 시간 있어야죠. 당연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아, 신나기도 하고 은혜로 감동받는 시간도 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노인팅 앨범에서 같이 들을까요?
1: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0: 아멘. 할렐루야.
1: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저 지금 갑자기 바빠졌어요. 여러분께서 한꺼번에 확 오셔가지고 사연 보느라 예 입은 말을 하고 눈은 여러분의 사연을 보고 있습니다. 베네통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힘든 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도 어쩌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하나하나 감사로 이 7월 마무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유해피 보험님도 오셨어요. 예. 게시판에서 글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가브리엘님, 제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요즘 남편 일을 돕고 있는데요. 바깥을 돌며 홍보하기도 하는데 날이 더워서 힘들지만 수고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현숙한 여인님, 그동안 근무 시간이 겹쳐서 못 들었거든요. 휴가라서 와보니까 잉? 오잉? 익숙한 것에서 변화를 주는 건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변화를 주신 것 같다.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건데 물론 익숙함이 주는 노련함이나 또 원활함도 있겠지만 또 새롭게 긴장하면서 오는 설렘도 있고 변화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변화를 가져봐라 이렇게 또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라일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편두통이 두 달 넘게 계속돼서 검사를 받았는데 큰 연관성은 못 찾았고요.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졌나 물으시더니 뇌 영양제를 처방해 주셨어요. 근데 기분이 좀 묘합니다. 약을 바꿔야 하나? 치과 진료도 봐야 하나 여러 가지로 마음이 가라앉아요. 정말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라일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편두통의 치과 진료 얘기를 저도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주변에 친구 뭐 저보다 조금 나이 많은 언니가 맞겠네요. 언니가 편두통이 심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받아도 예, 검사 결과로는 괜찮아서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서 라일리님을 또 얘기 듣고 뵈니까 마음이 저도 좀 편치가 않아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원인을 찾아서 머리가 맑아지게. 예. 삼남매 아빠님이 어제부터 휴가시라고요. 원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였는데 회사에 일감이 없어서 미리 쉬어두자라는 동료의 말에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서 체열 검사해서 결과가 좋으면 집 근처에서 처방받아 약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랬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약도 먹고요.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해서 몸이 좋아졌는데 최근에 통풍이 재발해서 왼쪽 발목이 부어올라 절뚝거리면서 걷거든요. 이것만 빼고는 좋은데 제 마음 같지가 않아서요. 요즘 괜시리 짜증만 늘어납니다. 몸이 아프면 좀 짜증이 늘더라고요. 빨리 모든 게 치료가 되고 또 건강도

다시 되찾으시고 마음도 건강해지시길 위해서 기도할게요. 오늘 끝곡은 이윤화, 이 땅은 걸어놨습니다. 송미영 집사님과 함께 미운우리 문지기님을 기억하면서 이 곡 띄워드릴게요. 7월도 수고 많으셨고요. 애쓰셨고요. 괜찮습니다. 잘해오셨습니다. 저는 8월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놓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0: 부족할 수 없으니까요.
1: 여러분의 CBS입니다.
2: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미국의 제레미아 랭킨 목사가 작사했습니다. 평소 찬송시를 많이 써 찬송가 작가로 인정받고 있던 랭킨 목사는 자신의 고별 예배를 위한 찬송을 찾다 실패하자 자신이 직접 찬송시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고별 설교를 준비하기로 하고 설교에 합당한 제목을 사전을 뒤적이며 찾았습니다. 그때 랭킨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 말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찬송가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랜킨 목사는 이 찬송시를 당시 뉴저지주 카펜턴스빌 음악교사였던 윌리엄 굴드 토머에게 보냈습니다. 토머는 즉시 아름다운 선율을 붙였고 이 찬송은 랜킨 목사 고별 예배 때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불렸습니다. 이후 이 찬송은 미국 전역에 알려졌고 전 세계 교회에서 고별 찬송으로 애창되고 있습니다. 고별 찬송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사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1일 토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0: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며 살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명분 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움과 복수가 더 큰 상처를 남기지 않게 하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무력보다는 생명을, 대립보다는 화해와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삶의 터전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을 보호해 주소서. 굶주린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소망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양천구 세원약교회 정성철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8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윤상은이 부르는 찬송가 324장 듣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곽신형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성경 낭독 시편 46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한홍재가 부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동준이 부르는 찬송가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홍해숙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입니다.
1: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 제자들에게 그렇게 때로는 책망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믿음과 달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대단한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백부장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내 믿음이 크다. 또 혈류증 여인과 바디메오와 그리고 또 중풍병자에게는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는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데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병나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평소에 믿음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자기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온 이방인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 크다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이런 컴플렉스가 클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7장 5절에 사도들이 제자들이죠, 주께 여쭤보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플러스 할 수 있는가, 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십시오, 좀 우리 믿음을 좀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주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주님의 답변이요, 6절에 보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은즉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좀 믿음 좀 플러스 시키십시오,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물었는데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답변을 주신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가 막 떨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 귀신이 막 쫓아가는 것, 물러가는 것, 여러분들이 뭔가 말하면 막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제자들은 큰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큰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말한 믿음은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자신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서 능력 있는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나타내려고 했다니까요. 나 믿음 있어, 나 능력 있어,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믿음 있다는 것은 나 능력 있다, 영빨 있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나 주님과 가까워, 이 말이에요, 보면. 주님께서 말하는 믿음은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맡은 믿음, 즉 뭡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요,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나보다도 주님을 앞세우는 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보다도 주님을 앞세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면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드러나야 돼, 보면 주님이 먼저에 보면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자신의 속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고 늦게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종들이 돌아왔는데 본 척도 안 해요, 보면. 그렇게 해도 당연하게 여기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를 따르는 자들이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면 이것이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보면. 내가 수고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노력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어요. 충성했어요. 보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보면은 그래도 그것을 당연히 여긴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보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겨자씨 맡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주인의 일,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처럼요. 그것이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종이 저녁 때 돌아와서 밥 먹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권리입니다. 종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먹을 것을 먼저 챙기고 나중에 먹는다 해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보면. 하루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아무도 돌아오는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보면. 눈길도 안 줘요, 보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주인이 야, 밥 차려와. 라고 하면 당연히 밥을 차려와서, 그러니까 주인부터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먹는 것이 종이에요, 보면.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자를, 무엇은, 어떤 자라? 믿음 있는 자라는 겁니다. 구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뭐죠? 감사하게 이제 어느 주인이 뭡니까? 종이 열심히 일했는데 야 수고했다 감사해요 이런 주인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종처럼 일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행하는 그런 자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권리나 체면 그리고 인격을 무시당한다 해도 여러분 인격을 무시당한다 해도 종이 인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종이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격을 무시당한다 해도 업신여김을 당한다 해도 업신여김을 당한다 해도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믿음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 계시죠? 내 자존심만 건드려봐. 이런 분 계시죠? 보면. 교회 사는데 다른 건 다 찾는데 나 그것만 건드리면 나 진짜 때려치울 거야. 이런 분 계시.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것 어떤 것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자를 바로 주님께서는 무슨 자라는 겁니까?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으면요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 하루에 24시간 해도 여러분 성질 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날 드러내면 그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뭐. 헌금 생활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업신여김을 당했다. 이런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에요. 보면.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이라니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헌금 생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야, 참 믿음 좋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신실하게 합니까? 이렇게 듣는 것을 제자들이 원했다니까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해라 이 말이죠. 그죠? 멸시를 당하라 이 말이에요. 때론 인격을 무시당해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드렸다라고 생각해요. 난 믿음으로 그거 했습니다. 아, 믿음으로 헌금했습니다. 난 믿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내가 믿음으로서 더 큰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런 작정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요, 기여자 씨 맡은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까요, 보면?

0: 지금 우리 현실에서 믿음이 적은 사람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음 있습니다. 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앞으로 나 큰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데 자기들은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자꾸 주님이 너 믿음 부족해. 믿음 부족해 라고 하니까 주님 나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잖아요.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겨자씨 맡은 믿음은요 주님을 앞장세우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신앙인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 결과를 주님만을 앞장세우고 행동하는 자들, 주님만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면 안 됩니다. 모든 시작과 진행 결과,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도 시작, 진행 결과,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는 것도 시작도 주님이 앞장서셔야 돼요. 진행도 주님이 앞장서셔야 돼요. 결과도 여러분 주님을 뭡니까? 앞장서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 바로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것을 저것을 했다고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면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리고 이런 종들이 가진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 종이에요. 보면. 우리 살아갈 때는 하나님 자녀예요. 보면은.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보면은. 근데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종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히 뭡니까? 주님만을 드러내는 것. 주님만을 앞세우는 것. 내 감정, 내 기분, 내 삶 속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뭐합니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였습니다. 글로리아 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54장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어서 다윗과 유나단입니다.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8월의 첫날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나무엔이 부르는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크룩스의 찬양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이단 구원파 계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지난 2024년 김천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50억 원대 자금을 불법 모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고발인 전모 씨를 불러 고발장을 토대로 3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수일 안에 고발인 전 씨와 기쁜 소식 선교회 목사로 활동했던 김모 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지난 한 달간 이어온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 헌금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장 제110회 총회

0: 세례자 수가 35,099명으로 지난해 기준 25,040명보다 만여 명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한 군종목사 파송 10개 교단은 여기에 만족하기보다 변화하는 군선교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진중세례식 방식의 군선교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병영생활과 제대 후 지역교회 유입까지 고려한 통합적 신앙관리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19대 감독회장을 역임한 곽전태 감독이 어제 오후 1시경 향년 94세를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고 곽전태 감독은 1964년 현 배단위교회의 전신인 구로중앙교회를 개척해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1990년 서울연회에서 분리된 서울라면회 초대 감독을 역임한 뒤 1992년엔 감독회장으로 취임해 교단을 섬겼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고대 구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천국 환송 예배는 모레 오전 7시 배단위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2: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3: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2: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인생을 두 번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문제 많은 세상이 주님 주신 은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 오실 날이 신이 가까워지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후서에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대한 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꼭 오늘날의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같이 어둠에 둘러싸인 일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린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죄와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경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계셔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와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우리 일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에 믿고 의지할 것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법을 정하셔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대신 주께서 일석인 죄를 사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4천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구약에서 예표해 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무 흠도 없고 어떠한 죄의 모습도 없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마음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마다 담담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을 권면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을 때 그 순간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온 우주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가 된다는 것을 저들이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은 설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만 하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은혜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 종교인데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은 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 일생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 모든 고난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주님 닦아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한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은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은 설명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시작은 침례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마지막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구원사역이 완성되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멸망을 받았다,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주님 위대한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와 저주, 가난,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심으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때 병정이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 물과 피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그 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 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셨을 때 성령이 이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땅에 오셔서 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죄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웬일인지 주님 우리를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앞에 일생 동안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정말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위대한 피겨 스케이팅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스캇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캇 해밀턴은 1958년 8월 28일 미국 오하이오주 볼링 그린에서 태어납니다. 생후 6주 만에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도로시 어네스트 부부의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너무 어릴 때 입양이 돼갖고 부모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입양해 준 부모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서 그의 일생을 돌봐주었는데 두 살 때 원인할 수 없는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도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해서 코에 튜브를 연결해갖고 영양을 공급받았는데 4살 때쯤 돼서는 그가 그 병으로 인해서 성장이 멈춰서 또래 아이보다 키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몸은 아프죠.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그런데 9살 때 우연히 피겨 스케이팅 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거기에 관심 갖고 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열심히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스케이트에 소질이

이런 걸 하고 부모님이 도와줬는데, 이게 피겨스케이팅 할래 하고 선수를 만들려면 많은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한데, 그 어려워서 1976년에 너는 우리가 널 도와주어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하는 걸 좀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스케이트 타다가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는데 1년 뒤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자기가 스케이트 타는 걸 보고 너무나 좋아하면서 늘 응원해 줬기 때문에 다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빙판으로 돌아가서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하는데, 그의 뛰어난 재능을 본 익명의 부부가 내가 저 아이를 후원하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코치인 카를로 파시와 론 루스에게 소개를 해서 훈련을 쌓아갑니다. 1980년에 그가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 나가 3위를 차지하고 나서 81년도부터 84년도까지 미국 선수권과 세계 선수권 대회를 4연속 제패하면서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캇 해밀턴이 그 후로 탄탄대로만 열리고 꽃길만 열리는 줄 알았는데, 39살이 된 1997년에 고환암 3기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과 싸우느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암과 싸워 암을 물리치고 난 다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게 됐어요. 할렐루야. 또다시 그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2004년 46세가 되었을 때 뇌종양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뇌종양과 싸우는데 기도하면서 그때 자선을 출간했는데 The Great Eight, 스콧 해밀턴의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는 피겨스케이팅의 기본기인 팔자 그리기를 인생의 행복 비결로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행복의 기본기를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행복도 스케이팅처럼 꾸준히 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이 도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결국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고 어머니, 아내, 코치, 동료들이 날 도와줘서 내가 오늘에 이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뇌종양이 또 재발합니다. 뇌종양이 세 번째까지 또 재발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술을 받지 않고 기도로 뇌종양과 싸워서 뇌종양이 45% 이상 줄어들고 하나님의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월달과 11월달에 피플즈 매거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기는 지금 최고의 컨디션으로 살고 있다, I'm great, 하나님의 가운데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현재 그는 스캇 해밀턴 케어스 파운데이션, 스캇 해밀턴 돌봄재단을 설립해서 암환자를 돕고 저들 치료를 연구하는 일에 후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스케이터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결코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코치 대신 하나님께서 주실 우승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른판위에서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의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저 혼자라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최고의 경지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거려도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돈전에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만 천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쟁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전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4: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본문으로 함께 읽고 있기에 아마도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일반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피곤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든 두 단락으로 나누든 변함없는 한 단락이 있는데요, 그것은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이 단락의 핵심 메시지는 우상 숭배와 불의에 빠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주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0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의 메시지는 100여 년 이상 세월이 흐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선포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 이후의 그 시간적 관계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 주로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40장 이후의 내용은 주전 6세기 전후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39장은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마지막

부분, 1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내용은 35장부터 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5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내용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가 그러하고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사야서와 더불어서 세 곳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사야서 안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앞에 나오는 다른 그런 구약의 말씀들과 상당 부분 겹치거나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그 의미를 빛내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흥미로운 구조적 배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이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본문 상황 사이, 그러니까 100여 년 이상이 흘러간 그 이야기 상황 사이에 그 중간을 잇는 이야기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에 그 이야기가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 바로 6절의 말씀이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펼쳐지는 40장 이후의 이야기는 이미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을 훌쩍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사야서는 유다가 왜 그 참혹한 바벨론 포로라는 대재앙을 맞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는가라는 거대한 역사적인 질문에 대하여 그 결정적인 단초, 그 원인이 바로 히스기야 왕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점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하스 같은 희대의 악한 왕도 있었고, 훗날 온 성읍을 우상과 무고한 피로 물들인 그의 아들 므낫세와 같은 악명 높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하필 하나님을 그토록 감동하게 했던 선한 왕 히스기야의 짧은 장면을 유다의 멸망과 관련하여서 말하고 있을까? 또 바벨론 포로의 그 비극적인 원인으로 왜 히스기야를 지목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궁금증을 마음에 새겨두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왕들의 어떤 죄악을 고발하곤 하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 눈에 띄게 악하고 우상 숭배에 매몰되었던 악한 왕들의 명백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한 왕들을 짚어볼 수 있죠.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왜 하필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의 원인을 말하는 이사야 39장에서 저 악한 므낫세 또는 아하스, 여로보암 1세의 이름이 아니라 유다 역사상 가장 신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선한 왕 히스기야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누구입니까? 아수르의 산헤립이 대군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

살렘을 에워쌌을 때 옷을 찢으며 성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단 하룻밤 만에 적들을 물리쳤던 위대한 기적의 왕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 눈물로 부르짖어서 15년이라고 하는 수명의 연장을 선물로 받았던 은혜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위대한 승리와 병고침의 은혜가 지나간 바로 직후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범한 작은 실수를 조망해 줍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실수라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아니, 이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 주셨기에 그는 바벨론의 사전단들 앞에서, 사신들 앞에서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했어야 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을 증언하기보다 자신의 궁궐에 있는 보물과 무기들을 도리어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문병을 핑계 삼아 군사적 동맹을 맺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사절단들 앞에서 히스기야는 당연히 자신의 힘과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고자 했겠죠. 히스기야는 나에게도 앗수르에 맞설 만한 어느 정도의 은과 금과 재력과 무력이 있다는 것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사적인 동맹을 더욱더 굳건하게 맺고자 했겠죠. 이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교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제사도 잘 드렸죠. 이방신을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거대한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보험을 하나 더 들고자 했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실용주의적인 그런 결정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지점에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의 멸망이 단지 므낫세 같은 눈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악인들 때문에만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사야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히스기야의 실수를 배치해 놓은 신학적인 이유는 매우 명료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책임은 어느 누구 예외도 없는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므낫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악한 왕 여로보암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악한 왕 아하스의 책임이요 아합 왕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한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한 왕들의 뚜렷한 범죄를 보면서 저런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라고 손가락질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신실해 보였던 히스기야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제국의 힘을 탐닉하며 자만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실수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선함,
내 신앙의 경력과 공로가 역사적인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 도리어 그도 역시 우리도 역시 그 재앙과 심판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우리는 흔히 므낫세나 아합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악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이 문제야, 저런 불신의 죄악 때문에 이 사회와 가정이 무너지는 거야 라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름대로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당에 나와 새벽마다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내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안주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리석은 손가락질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를 보라. 아수르의 대군을 기도로 물리치고 죽을 병에서 눈물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던 그 위대한 기적의 왕조차 평안이 찾아온 아침에 자신의 보물고를 열어 자랑하며 세속적인 동맹에 그만 무너지고 말지 않았는가? 가장 선했던 인간조차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아느냐? 그런데도 내가 조그만 그 선행과 그 선함을 가지고 타인의 악함을 지적할 수 있겠느냐?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 도리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악한 이들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재앙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똑같은 신앙적 착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던 제물에 섞은 비극적인 사건을 아뢰었습니다. 사람들은 내심 그 불쌍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당한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또 다른 대형 참사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남들보다 더 악해서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타인의 비극과 재앙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았나 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자기 의에 빠진 인간의 지독한 영적 오만일 뿐입니다. 주님은 망대가 무너진 재앙 앞에서도 자신은 의롭다고 착각하며 손가락질하는 무리를 향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므낫세 같은 악한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신실했던 히스기야의 자만과 불신앙 역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대재앙을 불러오는 무서운 원인이 되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선하다, 나는 예외다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왜 바로 이 바벨론 포로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선지자의 엄중한 심판 선언을 들은 직후 그가 내뱉은 대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

자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사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당신의 죄와 안일함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 평생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벌하시고 내 자식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며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광야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부패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범죄한 백성들을 아주 모두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본다면 모세에게는 어찌 보면 더 영예스러운 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책 그 거룩한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이 긁혀나가 소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세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 목숨과 영혼을 걸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떠하였습니까? 본문 8절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대답입니까? 어쨌든 내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내 생전에는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니 다행일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식들 다음 세대가 겪어야 할 비극과 바벨론의 멍에는 외면한 채로 당장 나 하나 나의 시대만 무사하면 평안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지독한 이기심 그리고 세대적인 무책임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아수르의 폭풍은 기도로 이겨냈죠. 죽을 병에서는 눈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이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오자 그는 도리어 자기 시대의 안일에 안주하며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벨론에 팔아넘기는 영적인 그러한 방랑자, 방관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선함으로도 구원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서 참으로 신비로운 구속사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유다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했던 므낫세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예루살렘의 무고한 피를 가득 채워 남유다 멸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던 바로 그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하의 기록만 보면 므낫세는 그저 멸망받아 마땅한 절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33장은 감격스러운 은혜의 역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자신을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쇠사슬과 갈고리에 꿰어 끌려갔을 때 그 비참한 수모와 절망의 밑바닥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유다를 파멸로 몰아넣은 시대의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비참함 속에서 자신의 완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0: 엎드려 통회할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자의 부르짖음조차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한 왕 히스기야의 자만과 실용주의는 심판의 단초가 되었지만 그가 깼던 므낫세의 겸손한 통회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쌓아올린 의로움이나 신앙적인 공로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한 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넓으신 품입니다. 내 의로움의 착각을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심 아래 겸손히 살아가는 복된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의 폭풍 속에서 눈물로 주님을 찾다가도 응답받고 삶이 평안해지면 어느새 나의 보물고를 자랑하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없는 십자가의 자비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512-9191번입니다.
2: CBS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휴가 기간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를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휴가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조용히 기도원을 찾든지 하나님과 덕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자 중에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자신이 없죠. 칼빈은 올바른 기도를 강조하면서 올바른 기도란 기도 응답을 받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 기도의 효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도는 하나님과 의미란 대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신자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여섯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리듯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명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우리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하나를 곱씹어보면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은혜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시온 자죠. 구약에서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그 지성소에 있는 것이

쉬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언제든지 나가야 돼요. 때를 따라는 두 가지예요.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0: CBS
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4: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3: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를 논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덴마크입니다. 이곳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꼽은 게 있는데요. 바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였다고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만남들이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왔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도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을 서로 기도하며 함께 걸어간다는 거. 오늘도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자리에 기꺼이 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Good Music Station. CBS FM.

한강 자전거 타면서 항상 청취하던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일찍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듣자니 새롭습니다. 톰 존님.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 앞에 흐른 곡은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익숙한 찬송이 흐르는 CBS 라디오 정민아의 Amazing Grace. 0775 뒷자리 쓰시는 분은 종교는 다르지만 매일 출근하면서 차에서 듣습니다. 동백꽃님, 충주의 정숙이가 이 방송을 듣고 있기를. 정숙아, 듣고 있지? 언제나 샬롬이다. 이 언제나 샬롬이다 라는 한 줄이 참 좋아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란 뜻이잖아요.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겠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진 전부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I found a friend.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휴대전화 뒷자리 8449 잿빛 하늘의 광주입니다. 모내기가 끝난 도심 속의 풍경인데요. 사람이 심은 벼 한 포기가 더운 여름을 견디고 가을의 결실을 맺음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심이 아닐런지요. 아침 운동 중 일이 멈춰

멋진 풍광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진도 첨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I found a friend,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God be with you,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들꽃사랑님은 남편분 생일이라서 아침에 급하게 축하 편지 쓰느라 바쁘시대요. 간단히 쓰려던 게 두 장이나 하나님께서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을 묶어주시고 제게 강력한 지원자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손편지 보기 참 어려운 시대라서 손편지의 가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시간 내서 손으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쓰는 게 어렵다는 거를 잘 알기에 받으면 감동이 더 크죠. 우리 남편분 진짜 감동하셨을 거예요. 매일 함께하는 사이인데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으셔서 두 장이나 쓰셨습니까? 아마 평소에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 또 얼굴과 얼굴 마주보고 하기 어려운 그런 쑥스러운 말들을 편지 속에 담아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오 퍼펙트 러브, 완전한 사랑.

나는 300가지의 꿈을 꾸고 299개는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는 건 바로 기어코 이룬 한 개의 꿈이 아니라 그 299개의 덧없이 버려진 꿈이었지요. 장석주가 쓴 마흔의 서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루고 행한 것뿐만 아니라 버린 것도 열매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려놓은 자존심, 욕심, 나의 오름, 시기, 복수심, 집착, 허영, 이기심 등은 또 다른 열매입니다.

버려야 열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봄에 지는 꽃은 여름을 위한 내려놓음이죠.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이파리를 버려야 겨울을 납니다. 석공이 작품을 위해 돌을 쪼아내듯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게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면서 살았습니다. 버릴수록 열리는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룬 것뿐만 아니라 버린 것도 열매입니다.

서울 강남 비정규회 한재웅 목사님의 버린 것도 열매입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이었습니다.

I know who holds tomorrow.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뒷자리 8324 쓰시는 분은 반갑습니다.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30년 이상 농촌 작은 교회에서 마을 목회 중인 감리교 목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레인보우를 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요. 이장도 11년째, 농사도 30년 이상, 제설, 걸음 배달, 농작업 대행, 최근에는 펜션도 열고 늘 감사해서 참여합니다. 아유, 목사님보다 더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너무 바쁘신데요.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일을 병행하는 목사님들 많으신데 우리 8324 뒷자리 쓰시는 목사님 정말 수고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늘이님은 새벽에 깨서 잠 못 들다 시작부터 끝까지 듣고 있어요. 오늘 하루가 살짝 걱정되지만 그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채우고 시작하니까 기운이 날 거라 믿습니다. 왜 이렇게 간밤에 잠을 못 이루셨을까요? 이 곡이 에너지원이 되어 드리기를 네이비 펠프스의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비지스의 멤버 로빈 깁이 솔로 가수로서 남긴 대표곡 중 하나인데요. Saved by the Bell. 준희님의 이 신청곡으로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마칠게요. 이 구원의 종이란 원래 권투 경기에서 권투 선수가 거의 KO 되기 직전 이제 그만 경기를 종료시키라고 울려서 그 선수의 목숨을 구해주는 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세환 씨가 구원의 종소리라는 번안곡으로 불렀죠. 저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 영혼 깊이 스며와 닿는 구원의 저 종소리.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종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 있길 바라면서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마칠게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

0: 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간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주말 뉴스쇼 손손. 어제 2026년 7월 31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날씨 얘긴데요.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1.4도까지 올랐습니다. 정부가 공식 관리하는 관측소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 상승 기록인데요. 하루에 18%나 올랐고요. 이게 포인트로는 1000포인트 넘게 오른 거거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사상 첫 상한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27% 올랐습니다. 물론 그 직전에 있었던 수요일과 목요일의 폭락 역시 기록적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수사하는 검사는 없어진 건데요. 이게 54년도 형소법 제정 이후에 72년 만의 일입니다. 또한 중대한 위법수사의 경우에는 공소기각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죠. 이게 검찰에 대한 복수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을 위한 준비작업이다. 이제 누구도 경찰 견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고요. 또 반면 그동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봐주기 수사 보지 않았냐. 정치검찰의 행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냐. 보안수사를 요구해서 얼마든지 보완 가능하다.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흥미로운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검찰 수사권 박탈이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폐악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원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면서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오늘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6년 7월 31일 좋은 쪽으로든 또는 나쁜 쪽으로든 영원히 역사에 남을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오늘도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좀 시작할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겨울왕국 노래 들었잖아요. 오늘도 애니메이션 주제곡입니다. 오늘은 인어공주인데요. 네, 언더더씨 들으면서 오늘 순서 좀 시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생생한 국제뉴스를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굿모닝 월드.
6: 굿모닝 월드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6: 네, 자 오늘도 와 이게 소식이 많습니다. 우선 네.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7.1의 강진 네. 발생했는데 아 여진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고 구마모토는 10년 전에도 강진 피해가 있었잖아요.
7: 네, 네. 맞습니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6: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이 이야기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또 이란도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지난주도 사우디아라비아 얘기 전해드렸는데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밤군이 이제 충돌하면서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 상황도 불안해지고 유가가 다시 오른다.
7: 네, 네. 맞습니다.
6: 확전기로에 놓인 이란 전쟁 소식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일본 지진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7: 네, 네 그 지진은 28일 날 발생했고요.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 강진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지금 35명으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6: 계속 집계가 늘어나네요.
7: 네. 근데 좀 이상한 점은 지금 실종자가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도가 안 나와서 예. 사망자만 35명 나오고 있고요.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 구마모토 현에 있는 대형 쇼핑센터입니다. 예. 이온몰이라는 곳인데요. 네. 여기에서 사망자가 추가로 계속 나오면서 35명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그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 야스시로 시의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공장 굴뚝이 무너지면서 그 사무동을 덮쳤다고 해요. 그래서 사망자가 8명이 나왔는데 예. 이 공장 굴뚝도 내진 설계가 돼 있다라고 업체 측에서 밝혔는데 네. 속수무책으로 바로 그냥 넘어지면서 네.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우키시, 고사마치 이런 다른 지역도 네.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요. 처음에는

0: 그 당일날, 그 다음날에서 13명,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35명까지 확인됐고, 보통 인명구조 골드타임이 72시간이거든요.
1: 네.
0: 네, 이 지진이 28일 오후 4시쯤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29일, 30일, 31일, 오늘 1일이니까 7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조작업이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생존자보다는 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아졌고요.
1: 네.
0: 그리고 이 지역 요즘 일본 전체가 덥긴 한데 네. 여기도 굉장히 덥다고 해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면서 피란민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일본 정부 측에서는요. 기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망자 중에 또는 사상자 중에 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 뭐 만성질환 이런 것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아니 요즘에 제 지인 중에도 네. 일본 뭐 여행 관광 가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0: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많이 가죠. 네. 요즘에.
1: 굉장히 많고 지금도 이제 일본에 거주하는 또 교민들도 있고
0: 네.
1: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일본 현지에서도 이런 지적이 또 나오더라고요.
0: 네.
1: 아니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인데 왜 대비가 이러냐. 또 이번에도 체육관에서
0: 네.
1: 그냥 바닥에서 주민들이 잠을 자고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성폭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0: 네.
1: 아니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국과 좀 비교를 하더라고요.
0: 네.
1: 예.
0: 근데 사실 맞습니다. 일본이 재난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비가 참 잘 돼 있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그 현관문 옆에 그 뭐 비상식량과 여러 가지 뭐 전등 이런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1: 네.
0: 가방을 늘 챙겨놓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인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지진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구마모토가 그 직선 거리로
1: 네.
0: 부산과 23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1: 그렇게?
0: 네. 그렇게 가깝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느껴가지고 대피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0: 지금 현재는 정전 가구만 19,000 곳이 넘고요. 그리고
1: 네.
0: 84,000 가구가 단수가 됐습니다.
1: 야, 이 더위에
0: 네.
1: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면은 야 이건 진짜 쉽지 않죠.
0: 그래서 이제 그 대피소가 수백 곳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요. 거기 있는다고 하더라도
1: 네.
0: 냉방이 잘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 네.
0: 이제 부채로 붙이거나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자신들 차량으로 직접 가서 거기서 에어컨을 좀 켜놓고 너무 더우니까 좀 쉬다가 차박하는
1: 네.
0: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1: 실내용 텐트나 아니면
0: 네.
1: 뭐 칸막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0: 그렇죠. 그냥
1: 뭐,
0: 바닥에 네. 계시더라고요.
1: 그냥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되어 버리는
0: 네.
1: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르게 재난에 대해서 좀 물론 대비를 잘 한다고는 하지만
1: 네.
0: 피란민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그 일본의 역사적인 건물인 구마모토성의 일부 석조 담장도 무너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구마모토성은요 10년 전에 그때
1: 네.
0: 지진 때도 훼손이 됐는데 이번 지진에 또 훼손이 됐습니다.
1: 그게 뭐 완전히 다 복구되기도 전에 뭐 그런 일이
0: 네.
1: 생겼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0: 네.
1: 좀 빠르게 복구가 되고 추가 피해가 없기를
0: 네,
1: 네. 간절히 바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실 구마모토가
0: 네.
1: 온천으로 유명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도 한 십몇 년 전에 그 료칸 인수 작업 때문에 일 때문에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사실 그 온천보다도 요즘에는 공장으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특히나 이제 TSMC 대만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0: 네.
1: 이게 여기다가 공장을 크게 지었고
0: 맞습니다.
1: 또 일본 자동차 회사 생산 라인들도 있고 여기에 공장이 많은 이유가 있냐. 특히
0: 있습니다.
1: 있어요?
0: 네.
1: 특히 아니 반도체 공장은 진동이 좀만 있어도 이게 좀 영향이 커지는데
0: 그렇죠.
1: 아니 지진만은 구마모토에다가 굳이 그 당시 약간 좀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0: 네.
1: 네.
0: 근데 이제 원래 구마모토가 말씀하신 것처럼 온천이 유명합니다.
1: 네.
0: 원래는 이제 농업이란 관광업이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물이 워낙 많은 곳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반도체 공장은 물론 지진이 있으면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1: 네.
0: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TSMC가 들어오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이 TSMC가 들어오는데 일본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1: 예.
0: 유치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여기에 이제 닛산, 토요타 같은 자동차 기업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계된 소부장 회사들이 전략적으로 일본 정부가 유치를 해주면서 TSMC도 물론 지진 위험이 있긴 하지만
1: 네.
0: 그러나 뭐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괜찮겠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1: 예.
0: 특히 10년 전에 지진이
1: 네.
0: 있었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복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TSMC가 들어오게 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TSMC 제1공장은 지금 가동을 멈췄습니다.
1: 아, 그래요?
0: 피해는

0: 없다고 하는데요. 일단 가동을 멈췄고 제2공장에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거는 2028년에 네. 완공 목표인데 이건 일단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조달과 제품 문송이 야스시로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지금 항구가 집안 침하 현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원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공장 가동은 중단이 됐고 뭐 니산,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것들도 일단 문을 닫긴 했는데 네.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복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단은 복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지진 때문에 업체들이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자동차도 많이 생산한다고요. 그래서 일본의 니산, 토요타가 같이 있는 이 지역에서 약간 시너지 효과이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가 전략적으로 강력한 투자 의지 그리고 TSMC 같은 세계적인 선도 기업을 유치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같이 들어오면서 예. 반도체 심장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구마모토현이라고 합니다.
1: 예. 구마모토에서 이 자동차 공장도 네. 있기 때문에 자동차용 반도체를 또 주력으로 네. 생산하고 이런 것도 있군요. 네. 예. 아무튼 구마모토현에 여러 가지 좀 규모가 큰 네, 중요한 맞아요.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 좀 살펴봤고요. 그나저나 이번에 또 피해자 많이 발생한 곳 아까 초반에도 말씀해 주신 그 이온몰 있잖아요. 네. 사실 이온몰이 이게 유명해가지고 동남아에도 꽤 많이 있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온몰 구마모토 여기 폭발 사고 발생하고 또 붕괴하면서 사상자가 많이 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쇼핑몰을 네. 대피소, 네. 네, 재난이 발생하면 여기로 와라. 뭐 네. 이런 식으로 홍보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에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거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0: 네,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이제 10년 전에 지진 발생했을 때 이온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쇼핑몰 주차장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넓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주차장 거기를 이제 대피소로 쓰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곳곳에서 나온 얘기가 이 방재 거점 정책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대형 쇼핑몰이니까 물론 이제 뭐 물건 파는 곳도 있긴 합니다만 음식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안에.
1: 네.
0: 그래서 LPG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네, 근데 이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가스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가 있었다고 해요.
1: 예.
0: 근데 이 보니까 이 건물 안에 굉장히 많은 식당들도 있고
1: 예.
0: 입점 식당들이 사용하던 액화 천연가스 LPG 가스 배관이 지진 충격으로 파손이 됐고
1: 네.
0: 그 바람에 누출된 가스가 전기 스위치 불꽃과 반응하면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본 정부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1: 아니 또 건물 외부에 아예 탱크가 있었다면서요?
0: 네. 이것도 좀 놀랍긴 한데요. 건물 옥외에 최대 9,367kg의 LPG 저장하는 대형 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추정 그 폭발되는 그 지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온그룹 측에서 말하는 것은 네. LPG 공급 탱크에는 일정 이상의 흔들림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밸브가 있다. 그래서 가스 누출은 없었을 거다라고 업체 측에서 말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말씀인 것처럼
1: 네.
0: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고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 건물이 정말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팍 터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 가스 유출로 폭발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건물에 당시 방문객이 3,000명 직원이 2,700명 등 거의 6,000명이 건물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0: 다행히 알려진 바로는 방문객들은 다 빠져나왔다고 하고요. 직원들 중에 일부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손님들 다 대피하고 나서 직원 일부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들어갔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방재 전문가들도 최신식 대형 쇼핑몰에 이 같은 폭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쇼핑몰이 개점한 지 21년이 됐고요. 그리고
1: 네.
0: 그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때 파손이 있어가지고 계속 공사가 부분적으로 있었고 13일 날 내부 리모델링을 완전히 다 마치고 그러니까 전체 전매장이 다 개장을 했는데
1: 예.
0: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되고서는
1: 네.
0: 지난달 개장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한 달 반 정도 돼가지고 다시 폭발이 났기 때문에 이거 뭔가 전반적으로 이 쇼핑몰에 비상 시스템이
1: 네.
0: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작동이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쇼핑몰은 주차장한테 넓은 부지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식품정, 생필품 재고 같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진, 쓰나미 발생할 때 주민 대피소 그리고 물자 보급소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온그룹도 지방자치단체 200곳에 제외되는 협정을 체결한 상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0: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서 사람이 네. 많이 죽다 보니까 과연 이런 곳을 재대피센터로 써도 되냐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네. 아니, 그러잖아. 걱정되는 게. 이렇게 큰 지진 난 다음에 네. 계속 여진도 있고 그리고 더 큰 지진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0: 네. 맞아요.
1: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0: 네. 10년 전에 구마모토 지진도 처음에 6.8 지진 발생했다가요.
1: 네.
0: 그 다음 여진이 7.2가 나왔습니다.
1: 아,
0: 그러면서 이게, 피해가 네. 컸거든요.
1: 이게 사실 본진과 여진이라기보다는 네. 전진과 본진일 수 있다.
0: 뭐 그렇게 되는 셈이죠. 그때 270명이 사망했는데 뭐 다 예상하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지진이 나고 나서 집안과 건물이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인데 더 강력한 지진이 오니까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피해가 컸던 건데
1: 예.
0: 그래서 이번에도 강력한 여진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진 원인은 구마모토현을 가로지르는 히나구 단층대라는 것인데 여기가 이제 균열이 발생하면서
1: 네.
0: 이번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 히나구 지진대가 북쪽과 남쪽 두 개로 좀 나눠져 있는데 북쪽 된 이 단층대는 2016년 지진 당시 또 가로로 지나가는 또 다른 단층대가 있거든요. 거기와 약간 충돌하면서
1: 네.
0: 10년 전에 지진이 있었고 그 에너지가 여전히 남아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번엔 남쪽 단층대가 무너져내리면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무너진 단층대가 아직 파괴되지 않은 잔여 구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무너져내리면서 지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지진조사위원장도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남은 단층 부분이 파괴가 되면 앞으로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하면서 10년 전에 구마모토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이후에 구마모토에서 또 지진이 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네. 언제 발생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1: 그렇죠. 예. 아무리 네. 일본이 지진 관련해서 기술을 많이 축적을 하고
0: 네.
1: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언제 발생할지를 완전히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0: 네, 그게 문제인
1: 겁니다.
0: 그
1: 부분이 불안감을 주는 거죠.
0: 네.
1: 예. 자, 이렇게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소식 살펴봤고요.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0: 네.
1: 이란 전쟁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거 이게 좀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이제 휴전을 위한 협상이 또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0: 네.
1: 아니 미국 중간선거 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끝나지 않겠어라고 해도 그렇지도 않아 보이고 이게 걸프 국가들이 오히려 또 더 직접 발을 담그는 상황이 네. 되기도 하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들과 다시 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덴킨 합참의장은 강력한 공격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군 관계자는 그렇게 하면 끝이 안 나니까 일단 한 2주 정도 집중적으로 공습을 해보자. 전면전은 아니지만.
1: 공격을 통한 해결을 네. 노리는군요.
0: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할지 네. 말지를 지금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와중에 29일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공습이 서로 지금 오고 가는 상황인데요.
1: 예.
0: 그 중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시설을 공격받았습니다.
1: 네.
0: 그리고
1: 동부 유전.
0: 네.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운하 인근도 지금 거기 유조선이 또 공격받았거든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에다가 사우디와 예멘 후티 반군의 전쟁이 붙게 된 겁니다.
1: 예.
0: 후티 반군이 지금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서 사우디도 다시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 간에 지금 충돌이 네. 벌어진 것이고요. 네.
1: 후티 반군은 이제 예멘에 있는
0: 맞아요.
1: 예멘에 있는데 이란과 가깝고.
0: 맞아요. 친이란 세력이죠.
1: 그러니까, 네. 또 이번에 또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무장 세력 인민동원군.
0: 네. 맞아요. 네.
1: 여기하고도 같이 했다.
0: 네.
1: 그러면 이란이 직접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을 하고.
0: 네.
1: 그러면 사우디도 미국과 함께 이란에게 반격을 할 수밖에 없고.
0: 맞습니다.
1: 이거 점점 확전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그래서 지금 이란 측에서는 협동 작전을 통해서 그 미국의 우방국들과 미국을 동시에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도 협상이 이미 어그러졌으니 미국도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으니
1: 네.
0: 이란도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전쟁 양상은 미국이 공습을 하고 이란이 방어의식이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번에는 이란이 먼저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됐고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공격하면서 양측 간에 지금 교전을 오고 가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다가 예멘 후티 반군까지 가세를 하는데 이 예멘 후티 반군이 독자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요.
1: 네.
0: 그 알 하메니 장례식 때 예멘 후티 반군 측에서 그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장례식에. 그때 이란

0: 측의 관계자들과 이슬람 혁명집단 관계자들과 교감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미 공동 작전하기로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1: 자, 아무튼 약간 좀 우리 국민들의 관심에서는 좀 벗어나 있긴 한 것 같은데 이제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근데 계속해서 전쟁은 이어지고 있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 국제 유가는 또 오르고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국방장관하고 긴급 회담 열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후티 반군이 홍해 지나가는 선박한테 통행료를 부과하겠다.
0: 이건 정말 나쁘게 말하면 이런 걸 학습하면 안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꾸 이란도 미국도 통행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후티 반군이 홍해를 막아놓고 바벨만 대 해협 거기 막아놓고서는요 통행료를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아니 예전에 그 뭐 옛날에 고갯길에서 산적들이 가로막고 통행료 받는 거랑 뭐가 다르냐.
0: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후티 반군은 그전에 해적질을 했었거든요. 네. 해적질 산발도 나아가서 힘들이지 않고 이제 그냥 앉아서 돈을 받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사우디를 압박하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사우디가 지금 호르무즈에 막혀 있지 않습니까? 석유 수출 못하니까 홍해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양쪽 다 막아버리겠어라고 말하면서 후티 반군이 이란과 협력해서 홍해 쪽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1: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선박 보호하기 위해서 홍해 지나는 선박 보호하려면 국제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지금 14개 나라가 여기 동참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사우디가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걸프 협력 국가들과 파키스탄, 트리키, 안쪽에는 이집트까지 다 합세를 하면서 이 국제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좀 선박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뭔가 장치를 마련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사우디 주장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순히 방어를 위해서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방어 차원에서 이 연합군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협처럼 봉쇄 대 재봉쇄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 똑같이 홍해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야, 이게 참 끝나지 않은 전쟁에 수렁에 빠진 게 아닌가.
0: 맞습니다.
1: 해결책이 잘 안 보이거든요.
0: 근데 뭐 양측에서 어떻게 결단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반적인 얘기는 전면전은 아니다. 근데 그 전면전이 아니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수위를 올려가지고 양측이 공격을 이어갈까. 이거는 좀 위태위태하지만 좀 아슬아슬한 수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그러자 이제 또 하마스의 무장 해제 관련해서 또 하마스가 거기에 합의를 해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반응은 안 나오지만 트럼프가 야 이거 하마스 무장 해제 이거 이스라엘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
0: 나의 성과다.
1: 네, 이러면서 뭔가 이스라엘한테 이제 좀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기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0: 그때 아마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 다녀갔으니까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여기저기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는데 트럼프는 자기 성과로 내보이고 싶은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1부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 경제 돋보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2: CBS.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7: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6: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보통 노래를 말할 때 말로는 노래와 인생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노래에 인생을 안 걸어요,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건다면 포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제일 잘할 때만 하고 그만두면 그게 되겠어요? 늘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과 그 결과는 완전 정비례한다고요. 처음에 제주로 할 때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그게 3, 4년이 지나면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고 5, 6년이 지나면 이젠 반대가 되고 10년 지나면 소질했던 것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가수 송창식 씨의 말입니다.

0: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1: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돋보기. 오늘도 경제학 박사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네, 박사님. 사실 제가 어제 그 상담을 한 일회인이 경제 소식 너무 재밌다. 김대우 박사님 너무 재밌다.
2: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요즘에 그 누구 만나면은 그런 인사를 제일 먼저 받습니다. 김대우 박사님 재밌다는 얘기를. 또 저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김도 박사님이 안부를 물어요.
2: 아유, 과분한 평가십니다.
1: 예. 이게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투자도 열심히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예 뭐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하고 있지도 않은 그런 젊은 층들까지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고 있다.
2: 더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응중히 받아드리겠습니다.
1: 네. 아 그런데 그나저나 이번 주요. 특히나 저도 여쭙고 싶은 게 많고 궁금한 게 많은 게 우리 주식시장 이번 한 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 이게 말이 되냐. 예. 깜짝 놀랄만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2: 예, 너무 지금 드릴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늘어주실 거죠?
1: 네. 그럴까요? 예. 네.
2: 예. 아, 뭐 제보다 더 중요한 또 출연자들이 많으니까 뭐 자제해야 되겠죠. 자, 우선 바로 전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 네.
2: 17.91% 코스피가 올랐고요. SK 하이닉스는 상한가 완전히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선까지 올라 버렸거든요.
1: 네.
2: 자, 제가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1: 그렇죠.
2: 예. 네. 얼마 살아보질 못해서 그런데 제 인생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입니다.
1: 예, 사상 최고니까요.
2: 예, 그래서 책을 뒤져버리고 과거 참고 문헌을 봤더만
1: 네.
2: 우리나라 역사 이래 최고 상승률이고 보통 높았다는 기록적인 상승보다 두 배 정도 엄청나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를 찾아봐서 미국을 찾아봤습니다. 다우가 생긴 지 지금 130년 정도 됐습니다. 다우 지수.
1: 네.
2: 다우 지수에도 이렇게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계 역사 우리가 정말 월드컵에서는 예. 32강에서 탈락했지만
1: 네.
2: 드디어 주가 상승률에서는 세계 1위를 기록했다.
1: 야.
2: 정말 주가 상승 이대로만 간다면
1: 네.
2: 정말 대한민국 경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1: 아 근데 박사님 지금 예.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약간 좀 뭔가 반어법이 아닌가 뭔가 비꼬는 거 아닌가라 아유, 걱정이 좀 많이 예. 묻어나요.
2: 예, 어디 감히 비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역사를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경우에 과거의 보도 듣도 못한 아니 보통 우리 주변의 친구도 안 하던 행동을 한다? 그럼 좀 뜯어봐야죠.
1: 네.
2: 왜 그럴까? 그런데 역대 나스닥 그 S&P 미국 뉴욕 증시와 한국 증시 역대 가장 많이 오른 날
1: 네.
2: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1: 오, 예.
2: 그런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 아.
2: 우선 미국에서 1등으로 많이 올랐던 게 1929년이었습니다.
1: 29년이요?
2: 1929년.
1: 그때 그 대공황 때 아닙니까?
2: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공황으로 주가가 막 떨어지고 예. 있을 때 어느 예. 날 갑자기 엄청 오른 겁니다.
1: 아.
2: 자, 그다음에

0: 그날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2007년, 2008년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주가가 급등해서 사상 2위도 금융위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1: 야, 이거 뭔가 오늘 긍정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걱정 섞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0: 한국은 어쨌나? 자, 한국에서 2등으로 그러니까 어저께 금요일 말고 네. 가장 하루 상승폭이 컸던 날이 2008년 10월 30일입니다.
1: 아, 또 금융위기 때네요.
0: 그날이 11.95% 올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네. 하루 반짝한 거죠.
1: 아하.
0: 그뿐만이 아니죠. 2020년에 코로나 한 와중에 네.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 네.
0: 3월 달이었는데요. 그때도 8.6% 하루에 갑자기 올랐는데 자 이렇게 올랐다가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1: 그게 중요하죠.
0: 지금 말씀드린 공이 급격하게 오른 네. 다음에 또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예외 없이.
1: 아, 예외 없이.
0: 그런데 역사라는 게 꼭 그대로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1: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과연 이렇게 떨어지는 장세 속에서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증권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흔히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다. 데드캣 바운스.
1: 이거면은 죽은 고양이가 예. 떨어졌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예. 그냥 자체 반동에 따라 가지고 한번 좀 튀어 오르긴 한다.
0: 그렇습니다. 그게 저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언론 기관에서 1989년에 예. 그 조사한 유명한 이 말인데요.
1: 예.
0: 옥상에서 방금 죽은 고양이, 옛날에 죽은 고양이는 안 돼요.
1: 아, 예.
0: 예. 방금 죽은 고양이를 옥상에서 떨어뜨려 보니까 땅바닥에 탁 떨어질 때 발작을 사람 것처럼 팍 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요게 양자 컴퓨터의 나중에 이론으로도 발전하거든요. 퀀텀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네. 퀀텀 컴퓨터 얘기는 다음에 드리기로 예. 말씀드리고 어쨌든 죽은 고양이도 방금 죽은 고양이는 죽었지만 떨어질 때 한번 발작을 한다. 이래서 증권가에서 하락장에서 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날 나타나는 현상 모처럼 주가 올랐는데 왜 아침부터 찬물 끼었느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데드캣 바운스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역사상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팍 올랐을 때는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것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는데 그 데드캣 바운스가 생기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히 알고리즘상 이해가 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좀 이따 드리기로 하고
1: 예, 예.
0: 그런데 모두가 다 올랐다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 정말로 오를 이유가 있으면
1: 네.
0: 정말로 호재가 있다면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얼라이브캣 점핑 될 수 있는
1: 네.
0: 겁니다.
1: 실제 반등이네요, 그러면.
0: 예. 그러면 실제 재료가 있느냐?
1: 네.
0: 그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일시 반등이냐 아니면 정말 다시 한번 반도체 엄청난 랠리로 가느냐?
1: 네.
0: 저는 반도체 랠리로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럼 문제는 뭐냐?
1: 네.
0: 실적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자, 지금 그 내용이 사실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게 된 그 첫 단초는 마소입니다. 마소.
1: 마이크로소프트요?
0: 말과 소라는 그 마소가 아니라 네. 마이크로소프트.
1: MS.
0: 예, MS를 흔히 우리나라 이제 네. 개미들은 마소. 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1: 그렇죠.
0: 마소라고
1: 네.
0: 불러요.
1: 마소.
0: 예, 네. MS 마소인데 이 마소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0: 그 전에 실적 발표를 한 애플이 아 그 전에 그 알파벳 뭐 이런 회사들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떨어졌었어요.
1: 예.
0: 그래서 이번에도 좀 떨어지겠지 했는데
1: 예.
0: 아니 웬걸 이 마소는 정말 소와 말이 하늘로 뛰어 올라가듯이
1: 네.
0: 주가가 10% 이상 껑충 뛰었어요.
1: 사실 MS가 그동안 약간 좀 주춤했잖아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가지고 약간 좀 뭐 실적이 좀 좋지 않고 주가 흐름도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선전을 했네요.
0: 예, 인공지능 붐이 오면서 사실 구글이 최고 혜택을 많이 받았고 마소는 좀 비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AI 투자를 많이 했어요.
1: 네.
0: 그래서 반도체를 마구 사다가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 HBM 등을 사다가 데이터 센터를 막 지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이 마소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오버

0: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에 돈도 안 되는데 저렇게 그동안에 공부 안 하다가 이제 뒤늦게 갑자기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돈이 될까? 그래서 이른바 자본적 지출의 저주, 이것을 회계용어로 CAPEX라고 그러는데요. CAPEX.
1: 네.
0: Capital Expenditure의 약자인데 요즘 이 주식하는 분들이나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은 CAPEX 네. 모르는 분이 없어요.
1: 네.
0: 요게 지나치게 많으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마소의 실적 발표를 보니까 역시 CAPEX가 많았어요. 와, 이거 문제네 하고 딱 그 다음 장을 보니까
1: 네.
0: 그래서 돈 얼마 벌었는데
1: 어.
0: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FCF가 나오거든요.
1: 네.
0: 어, FCF가 좋아진 겁니다.
1: 오.
0: 아니 반도체 많이 샀는데
1: 네.
0: 돈 많이 벌었네.
1: 오.
0: 그러면 이거 장사되는 모델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더 사야지.
1: 네.
0: 이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더 오른 종목은 미국의 반도체 메모리 회사
1: 예.
0: 최고 많이 오른 회사가 샌디스크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25% 올랐어요.
1: 네.
0: 거기다가 또 마이크론.
1: 네.
0: 마이크론도 10% 가량 오르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밤낮이 바뀌어서 서울에 개장이 되니까
1: 네.
0: 미국의 마소 폭풍이 한국에 밀어닥치면서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던 겁니다.
1: 어.
0: 그래서 이게 마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빅테크에도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어진다면
1: 네.
0: 이어진다면 한국의 주가는 대폭발할 수 있다.
1: 오.
0: 반도체 2차 랠리가 올 수 있다.
1: 네.
0: 저는 그렇게 감히 봅니다.
1: 어허.
0: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한 회사도 있고
1: 네.
0: 또 실적 발표한 회사도 있는데 현재 실적이 좋은 회사가
1: 네.
0: 전체 실적은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실적이라는 것은 반도체 사는데 엄청 돈을 썼는데 그 돈으로 돈 좀 벌었느냐 라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 이것을 ROI
1: 네.
0: Return on Investment라는 지수로도 설명이 돼요. 근데 ROI 지수를 보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분명히 좋았는데 정말로 엄청나게 좋았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미진한 데가 있어요. 시장에서 워낙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시장 기대보다도
1: 예.
0: 정말 낮을 것으로 봤는데 그거보다 좋았다는 것이지.
1: 아하.
0: 이것이 일반적인 회사라고 치고
1: 예.
0: 이것이 ROI 투자 대비 수익 리턴이 과연 정상적이었나 아직은 아니다.
1: 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빼고 다른 회사는 어떤가?
1: 네.
0: 다른 회사는 마이너스예요 지금.
1: 아하.
0: 그러니까 마소를 따라서
1: 네.
0: 말과 소가 뛰니까 이제 사람도 뛰어야 되겠죠.
1: 네.
0: 그래서 다른 애플이나 뭐 사과도 뛰고 그다음에 또 알파벳도 뛰고
1: 네.
0: 이래서 같이 올라가면 주가는 대폭발할 것이고 아니면 이게 정말 마이크로소프트가 잠시 뭐 그런 걸 보여주다가 다음 달, 다음 분기 뭐 역시 그랬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알맹이가 없는 상승이 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1: 네.
0: 자, 지금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마구 떨어질 때 한 번씩 데스크에 바운스든 어쨌든 팔짝 오르지 않습니까?
1: 네.
0: 거기에 이론적으로 그 어떤 수학의 방정식을 풀어보면 나름대로 주가 상승할 이유도 없는데 오를 만한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해야 될 구조적인 이유는 하나도 발생 안 해도
1: 네.
0: 경기 사이클릭 때문에 알고리즘의 마술 그렇 때문에 저절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가장 대표적인 게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1: 네.
0: 외국인들이 뭐 9조 이상 하루 한국 주식 사 들어온 거로서는 엄청난 물량인데 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1: 네.
0: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해요.
1: 네.
0: 공매도는 거의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공매도 많이 했어요. 공매도라는 게 지금 없는 주식을 먼저 매도 계약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계약한 시점에 그 주식을 다른 데서 사다가 메꿔주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동안에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매도 계약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제, 그러니까 정산을 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오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공매도가 있으면 반드시 숏 커버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숏 커버링이라고 그러거든요.

0: 근데 쇼카버링 한 게 정말로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주식을 샀느냐? 공매도 물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샀느냐? 네. 이거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레버리지도 인버스 투자라는 것입니다.
1: 네.
0: 쭉 레버리지 하락할 때 배팅을 한 투자자도 우리나라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레버리지를 걸어놨다가 인버스 레버리지 네. 주가 떨어지는데 배팅을 하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아니 마이크론 주가가 오르네요. 그러면 인버스 바로 취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특히 레버리지가 문제인데요.
1: 네.
0: 저는 주가 폭등 폭락 그 가장 주범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고 봅니다. 레버리지를 한 사람들은 몇 배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소한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버스 한 사람들이 갑자기 인버스를 취소하고 네. 상승으로 돌아서면 시장에 아무런 팩트 변화가 없어도 주가는 폭등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느 누구도 아 이것이 데드캣 바운스다 아니면 슈퍼 사이클 상승 연리의 복귀다 그중에 판단 예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엄중한 순간이다. 정말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사실 어제 금요일에 워낙 기록적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야 이제 뭔가 반등인가 분위기 반전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 그 직전에 있었던 이번 주 이틀 전이에요.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 이때 그 폭락 분위기를 보면은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절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패닉에 빠져가지고 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못 버틴다 라고 해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강제로 청산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사실 제 주변에도 적지 않거든요.
0: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1: 네, 근데 그렇게 되자마자 또 오르니까 이걸 야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다들 청산당할 사람 또는 빠져나갈 사람 다 나갔으니까 그때는 또 이제 오르는 분위기가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저는 이 대목에서요 또 한 주요한 주체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청개구리 같은 어떤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1: 청개구리요?
0: 국민연금인데요.
1: 네.
0: 아니 국민연금은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좀 사주고
1: 네.
0: 주가가 오를 때 좀 팔아주면서 시장 안전장치를 하는 게 이게 국민연금이 기관 투자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구거든요.
1: 사실 그동안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왔죠.
0: 세계적으로 국민연금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웬일인지 몇 달 전부터 주가가 막 오르지 않았습니까? 3월, 4월, 5월 달 오를 때 계속 주식 보유량을 늘리고
1: 네.
0: 그리고 어저께 폭등 양상에서 기관이 1조 거의 2조 가량을 마구 샀습니다. 주가 막 오르는 상황에서. 그런데 어제 그제 주가 떨어질 때는 또 안 샀어요.
1: 네.
0: 국민연금인들 이런 행동하고 싶지는 않죠. 다 국민연금에도 훌륭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1: 네.
0: 문제는 작년에 이 리밸런싱을 안 했단 말이죠.
1: 예.
0: 그러니까 주가가 마구 올라서 주식 보유 한도가 원래 14%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30%로 올라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 국면에서 국민연금이 더 살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나빠서 뭐 악의적인 마음으로 이러는 건 아니지만 국민연금의 시장 조정 기능이 매우 취약해 있다. 이것도 우리 증시의 변동성을 높이는 악재 중에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사실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런 시장 조절 능력이 상당 부분 뭐 상실되거나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국민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뭐 급등이든 또는 급락이든 좀 제한 없이 점점 더 좀 변동폭만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나오거든요.
0: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크면요 제일 걱정되는 건 저는 올랐다 내렸다 주식은 원래 기본적으로 올랐다 네. 내렸다 하는 것이고
1: 네.
0: 해가 뜨면 해가 지는 때도 있고 또 골이 깊으면 골도 깊어지는 법이긴 한데 지금처럼 하루에 17%씩 오르고 또 하루에 십몇 퍼센트 떨어지면
1: 네.
0: 정상적인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뭐 이른바 펀더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펀더들은 이런 시장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펀더들이 이런 시장에는 당분간 어떤 스탑 앤 와치 잠시 쉬면서 지켜봐.
1: 예, 관망하는 거죠.
0: 이렇게 알고리즘상 그냥 스톱을 해버려요. 그러면 몇몇 투기 세력이 시장 조정 능력은 훨씬 더 커지겠죠.
1: 네.
0: 외국인 펀더 중에서도 아예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투기자들은 더 많이 끌어붙겠죠.

0: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올라갔든 내려갔든 이것은 정말 좀 안 좋은 현상이다. 네. 좀 자제해야 된다. 올라가도록 좀 내려갈 때도 내려갈 때 좀 올려주고 올라갈 때 내리는 그런 어떤 그것이 정부나 기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아니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게 제 주변에도 이제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일단 이거는 지금 이 장에 발을 이제 들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다 상당 부분 비중을 줄이든 아니면 전체를 다 매각을 하든 이러면서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자.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반면 막 오르니까 여기에 이제 뒤늦게 편승을 해가지고 들어왔던 투자 경험이 굉장히 적은 분들 중에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당황하다가 그냥 어렵게 한 푼 두 푼 모은 재산들만 다 털려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꽤 많습니다.
0: 어저께요. 레버리지에 관해서 우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 정부가 드디어 이제 만든 대책이 시작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7월 31일 날 레버리지 대책이라고 나온 게 시작이 됐는데 그게 현재 레버리지 단일 종목을 하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살려면 천만 원의 예탁금을 넣어야 되거든요.
1: 네.
0: 그것도 나머지 주식으로 넣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바꿔가지고 현찰만 3천만 원을 가져와야만 네. 가져와야만 레버리지 ETF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게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기대한 것은 이렇게 기본 가입 한도를 껑충 올려놓으면 가입 요건을 올려놓으면 좀 레버리지가 줄겠지. 레버리지 안 들어오겠지. 나가겠지라고 기대했던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레버리지를 서서히 좀 비중을 줄이자라는 게 정부의 전략이었는데 아니 웬걸 어저께 레버리지 폭발. 3천만 원을 했는데 너도 나도 네. 레버리지를 막 사서 들어갔어요.
1: 네.
0: 자 어제 상황을 보면 어제 아침에 레버리지를 사서 10억을 샀다.
1: 네.
0: 그러면 SK하이닉스 30% 올랐어요. 그런데 레버리지 사면 60%잖아요. 네. 10억 사면 6억이 딱 하루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장을 또 전문가들이나 또 이런 롤러코스터 타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간혹 있잖아요.
1: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런 분들은 코인 판에 있었는데 야 이거 뭐 코인보다 훨씬 이게 낫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0: 예, 그래서 아니 코인 판을 너무 비하하지 마십시오.
1: 네. 아, 비하. 네.
0: 코인도 정상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긴 한데 네. 그 등락 폭이라든지 네. 변동성이라든지 네. 24시간 돌아가면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는 거의 카지노 같은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다.
0: 맞습니다.
1: 예. 이런 우스갯소리로, 측면에서는
0: 우스갯소리로 네. 말씀드린 거고요. 예. 어디나 뭐 투자와 투기 이게 구분이 참. 아리까리합니다. 학문적으로도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변동성이 높으니까 정말로 정말 이것이 반도체 랠리의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졌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네.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나 SK의 이 두 회사의 실적을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1: 아유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발표하자마자 폭락. 예. SK하이닉스.
0: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것도요, SK와 삼성전자의 주가 흑역사를 보면,
1: 네.
0: 항상 폭락은 최고 실적 발표 이후에 왔습니다.
1: 그것도 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0: 그게 예외가 없어요. 그동안에 이 그 흐름을 예. 보면. 그런데 문제는 있죠. 지금이 과연 최고 실적이냐? 다음 분기에 더 좋은 실적 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게 또 예상되지 않습니까?
0: 그게 예상이 잘 안 되는 거죠.
1: 아, 그런가요?
0: 예. 다음에도 좋은 실적인데 예. 지금보다 더 높을 수가 있느냐. 자, 지금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OPM이라는 게 76%예요.
1: 이거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수치 아닌가요?
0: 이 교과서에 이런 거 없어요. 예. 이 교과서 다시 써야 된다고.
1: 아니, 이거는 야 어떻게 이거는 정말 땅 파서 장사하는 예. 예. 물 퍼서 파는 이 정도 수준 아니냐.
0: 물 퍼도 이익률 아, 76% 안 나옵니다.
1: 야,
0: 제가 가만히 하는... 자면서 야. 자면서 물건을 예를 들어서 물건 사가는 사람이 자기가 싣고 가야 돼요. 돈만 갖다 놓는 지금 그런 형국이거든요. 예. 그러고 오면서 자는 삼성전자 이재용 예.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 주무시고 계시는데 옆에서 저기 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와서 네. 형님 잠시만 일어나 사인해 주세요.
1: 아 형님이에요 이제.
0: 제가 돈 두 배 내고 갈게요.
1: 네.
0: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알았습니다. 뭐 이런 정도. 이래야 올릴 수 있는 76%거든요.
1: 근데 왜 떨어지냐 이거죠.
0: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아무리 높아도 100%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0: 닿으면은 이게 75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1: 아 이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어떤 비교
0: 상대적입니다.
1: 네, 전후 비교가 중요하고 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네. 시장의 어떤 기준이 뭐냐 평가 기준이 네. 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0: 근데 그 시장의 기준도 고정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네. 게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거기 나가서도 시장을 측정하기 어려운데, 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금융시장은 각 눈에 안 보이는 시장이거든요. 인비지블 마켓이라고요.
1: 네.
0: 그냥 각자의 생각인데, 각자의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시장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변화하는 상황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경제 돋보기 시청자, 어떤 네. 청취자님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계신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게 바로 시장의 생각인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부채 도사처럼 나타나서 아 주가는 오를 거야? 아, 예. 주가는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아. 둘 중에 하나다. 전 감히 지금 예.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 모든 게 유동적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 돋보기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자. 이런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저희가 뭐 이게 침체로 간다. 뭐 반도체 반등하지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상승하면 좋죠. 우상향해야 되고. 그런데 다만 변동폭이 클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월요일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좀 주목되고 그리고 큰 문제 없이 많은 분들이 투자에 성공해서 또 부도 일구고 또 그게 우리 국가 경제 성장에 좀 발받침 뭐 이제 발판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박사님과 함께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고려 김판채! 한총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네, CBS 주말 뉴스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뉴스와 경제 뉴스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정치죠. 야, 오늘 정치 코너 다룰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삼색 정치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3: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0: 진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0: 시간은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인 3색의 정치 토론, 3색 정치 토크.
2: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주요 이슈,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3색 정치 토크, 오늘 모신 3분입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7: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2: 네, 3색 정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송영훈 전 대변인, 김종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네. 아, 이번 주 오늘 이 시간 특히나 더 마음이 좀 바쁩니다. 왜냐? 아니, 이런 거대한 이슈들이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서. 자, 오늘 세 분의 이야기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있잖아요. 대통령 연임. 네네. 국민의 선택 문제다. 네, 이 발언 뭐 좀 진화가 되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살짝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오늘 충청권이 첫 발표가 되죠?
10: 네, 맞습니다. 네,
2: 오늘 발표가 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세 명의 당대표 후보들의 공방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도 정말 진심으로 그 징계 절차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윤리위원도 두 명 추가 임명했고.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는가? 여기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너무나 큰 이슈입니다. 형소법 개정이 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네. 어제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곽상원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또 이수용 의원은 기권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기자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10: 네.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생각해요.
2: 이게 무슨 의미예요?
10: 당심이 민심을 이겼다라는 뜻인데요. 주요 여론조사에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관련해서 이제 여론을 살펴보면은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도 반대했어요. 원래 정치인들은 여론에 가장 민감해서 원래 이러면 다시 숙고에 들어가거나 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권, 당, 정, 청은 강행을 했어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8.17 전당대회 때문이고 하나는 강성 지지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같은 문제라는 뜻인데 결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여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잡았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요. 민주당과 여권에게는 지금 전당대회 승리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지금 정치권에서 출입기자들의 가장 큰 퀘스천 질문은 이거였어요. 네. 왜 대통령과 뜻과 다르게 네. 김민석 후보와 친명계는 거꾸로 가고 있지?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당시에

0: 보안수사권 폐지에 예외를 둬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1: 그렇죠.
0: 예, 이거를 제한적 존치 입장을 밝힌 것인데 왜 김민석 후보랑 친명계는 이 노선을 유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전당대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에 있는 정청래 후보가 전면 폐지라는 선명성 경쟁을 하자 이 친명 측도 강성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까 봐 우려를 한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국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이제 후보로 나오기 전에 우리는 정반 없다. 국회가 결정해달라. 하고 국회에 공을 넘겼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국 끝내 국민 절반이 우려하고 지지층도 절반 가까이 우려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어요. 근데 네. 취재를 해보면
1: 네.
0: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 친명계가 이 그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면 아래에서는. 근데 일단 우리는 전당대회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겠다. 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정말 그래도 되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1: 예, 사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뭐 국회가 뭐 와서 알아서 잘 하겠죠.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걸 정말 좀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좀 부정적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서로 요 정도는 또 입장 표명해 줘야지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니 정치인이 내심 무슨 걱정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 아,
2: 공적인
1: 않다.
2: 권한을 갖고 있고 표결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2: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넘어가면은 거부권 행사 여부가 남아있는데 거의 행사 안 할 거라고 보는 게 중론이죠.
1: 그렇겠죠?
2: 그러면은 그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면 보안수사 폐지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인생이 굴절되게 만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거예요. 자꾸 대통령과 소위 민주당 강경파라고 불리는 의원들을 분리해서 논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김민석 전 총리가 총리로 있을 때 정부의 입장도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브레이크를 걸었나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안수사권 폐지가 여기까지 굴러오는 동안에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했나요? 칠레에서 아주 국내의 사소한 사안에까지 SNS 올리시는 분입니다.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 14명에 대해서 국내 송환을 추진한다. 이거 칠레 가는 비행기 안에서 SNS 올리신 분이에요.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이런 반구 없었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동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전체의 책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자 이재명과 민주당의 책임이다 라는 지적인데 자 이거 박소민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3: 뭐 솔직한 말씀으로는
1: 네.
3: 뭐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는 걱정이 있죠. 네, 솔직히.
1: 예. 아, 이거는 진짜 정말 솔직하시네요.
3: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보안수사권을 이제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너무 우려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뭐 몇 차례 드렸고
1: 네.
3: 쉽게 말하면 보안수사권 폐지에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당 내부에서 이제 수기도 하고 뭐 법사위원장께서 좀 의원들을 많이 설득도 하시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뭐 이게 전당대회 때문에 빨리 처리를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이 나왔고
1: 네.
3: 법사위 의원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전당대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앞에서 이게 큰 쟁점이 되거나 혹은 문제가 되는 상황 자체를 그리고 혹은 지지층의 더 큰 이탈이나 반발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이 문제를 그렇게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1: 네.
3: 구도나 정치적인 상황에 의거해서 풀어가는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이미 여론 그리고 당 내부의 지지층에서도 이거 꼭 이렇게 빨리 해야 되냐 혹은 꼭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1: 예.
3: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행하는 이유를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솔직하게 이 제가 뒷감당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3: 이거로 인해서 좀 남기는 안 좋은 그 효과들이나 영향들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게 우려스러운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고 그리고
1: 네.
3: 국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았고 당 내부 지지층에서도 이 부분이 좋지 않았던 게 자명한데 이렇게 강행했을 때 그 뒤에 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1: 네.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거 검찰 수사권 박탈되는 거는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폐악질에서 비롯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0: 사위죠. 곽상원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 이러면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고 각각의 진영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기자님,
1: 네.
0: 지금 민주당의 어떤 내부 분위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봐요? 이거를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절대 안 된다라고 보는 거냐 아니면 잘 됐다 차라리 이렇게 했다가 문제 생기면은 이거는 뭐 우리한테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2: 전자와 후자가 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그 걸어다니는 헌법 기관이고 공무 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전면 폐지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까 송영훈 변호사 표현대로 굴절될 수 있다. 이게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게 커요. 근데 다만 정치 공학적으로만 봤을 때 이게 이제 총선이 1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그런 불행하고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됐을 때 혹은 피치 못하게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이 방금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권이 이거 뒷감당이 되겠냐. 네. 이러는 분위기는 분명히 감지된 상황입니다.
0: 이게 사실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들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시행을 하되 문제가 있으면은 곧바로 수정 보완하자 이런 언급을 했을 정도인데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앞으로
3: 이 시스템이 안 돌아갑니다.
0: 안 돌아간다.
3: 왜 안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이 법안을 만든 민주당 의원 예.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0: 모르지
3: 법안
0: 않을 것 같아요.
3: 안에 징표로 남겨놨어요. 뭐냐면 예. 사실관계 확인권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만들어서 법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으면 네. 뭐 일정하게 면담도 하고 등등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 아주 특이한 조항이 그 같은 조 3항에 보면은 그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답니다.
0: 네.
3: 그러면 그런 사실관계 확인을 왜 하는 거예요? 그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하는 게 원래 수사입니다. 검사가 소추를 위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하고 파악하는 작업들이 다 수사죠. 네.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하는 기묘한 용어를 만들어서 넣어놓고 증거 능력은 없다. 그러면은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를 불러다가 뭘 물어보고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간단하게 직접 수사하면 되는데 보안수사 요구해가지고 내려보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검사가 경찰에 보안수사 요구해서 내려보내는 사안들이 켜켜이 쌓이면 아무리 법에서 기한을 한 달이라고 정해놨어도 경찰도 인력과 조직의 한계가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과 울분과 원성이 쌓이겠죠.
0: 네, 이게 보안수사권은 없어졌지만 이제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받은 경찰이 뭐 1개월 내에 수사를 해야 되고 그 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지만 끝까지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문제는 크게 보자면은 이렇게도 해석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이 받을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크게 존재하고 있고요. 또 그 한편 그 반대쪽에는 그동안의 어떤 정치 검찰의 행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단 그게 훨씬 더 큰 가치다. 라고 주장하는 측에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고 각각의 좀 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의 평가는 글쎄요. 네. 일단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우려 쪽으로 기우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은 좀 뭐 부정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4: 평가는 뭐 안 좋죠. 네. 안 좋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단 최근에 그 장윤기 사건이 되게 큰 좀 파장을 좀 불러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 그 전 시장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결국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저에는 결국 검찰이 해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게 꼭 비단 뭐 노무현 정부 때의 검찰, 뭐 과거의 검찰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 저는 윤석열 정부 때의 검찰이 보여줬던 행태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비대한 권한을 반드시 분산시켜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논의는 더 이제 불이 붙었던 것이 맞죠. 하지만 근데 보안수사권 폐지의 문제는 저는 큰 골자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개혁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사 기소권을 이제 분리를 했고 그래서 공수청 중수청 출범을 시키잖아요. 근데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분명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미 검찰 그러니까 이미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0: 있는 권한 자체가 이 수사 기소를 이제 분리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면서 없어진 상황에서 이게 결국 보안 사건 남겨뒀을 때 검사가 또다시 이전처럼 뭐 수사 기소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우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전 좀 상황이 달랐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사실은 법무부 장관께서도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된 게 안타깝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어쨌든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는 대신에 뭐 보안수사 요구권을 남겨둔다. 1개월 내에 뭐 경찰이 그걸 해야 되고 네. 뭐 만약에 이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걸 교체할 수 있는 권한도 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결국 문제는 앞에서 얘기가 나온 대로 경찰이 이거 작정하고 안 하면 어떡할 거냐. 뭐 보안수사 요구해서 보안수사 해봤는데 똑같다. 봤는데 똑같다. 뭐 증거 다시 봤는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고의적인 은폐나 의도성이 있는 사건 암장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있는 대책으로는 그게 다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한 형소법 개정안에 저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그 송영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관계 확인권 뭐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뭐 법원에서 못 쓴다는데 그걸 왜 넣었나 싶기는 해요. 솔직히 네, 저도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디테일들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전 이거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을 2011년부터 출입했는데 이번에 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과정을 여권이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화되고 있다. 되게 빠르게.
2: 그게 무슨 힘이에요?
1: 국민의힘이 웰빙 정당이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받았잖아요.
2: 네.
1: 민주당이 되게 빠르게 지금 웰빙 정당화되고 있다. 옛날에는 이 정도로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눈치를 너무 보고
2: 예.
1: 소장파, 소신파들이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무당탕탕탕 했어도 그런 건강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얼마나 민주당 의원들 이거 갖고 약 올렸어요.
2: 네.
1: 161명 대 그렇죠. 토론하자, 소통하자라고 예.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민주당은 이전 그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토론하자, 공개 토론하자라고 하기 전에 만약에 프레임을 한동훈 대 이건태가 아니라 강경파인 김용민 대 온건파인 김남희로 하거나 김용민 대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랑 붙이거나 당내에서 치열하게 치고 받았으면 전국이랑 구도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네. 민주당 내부에서 소통이 안 되고 토론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고 실제로 제가 이제 출입 기자니까 얼마나 네. 많은 의원들이랑 소통을 하겠어요? 밥도 먹고 전화도 하고 실제로 만나서
2: 네.
1: 다 우려해요.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데 실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2: 네.
1: 만약에 변호사님이요. 아, 우리 인터뷰 하시죠.
2: 네.
1: 제가 잘 써드리겠습니다. 과감 없이. 라고 하면 김기자인데 그건 안 돼. 전당대회 후에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국민의힘에서 보던 모습이거든요.
3: 아니 그 웰빙 정당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국민의힘은 네. 국민의 한 번뿐인 삶을 이런 방식으로 전당대회 판돈으로 걸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보안수사 폐지를 보면서 가장 네. 화가 나는 거는요. 한 번뿐인 국민의 삶을 전당대회 판돈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보안수사가 폐지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범죄 피해자들의 삶이 골절될지 알 수가 없어요.
2: 네.
3: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이거 해보고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이미 그 한 번뿐인 인생이 망가진 다음에 무슨 수를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분들이 다음 총선에서 낙선하면 그걸로 책임지는 겁니까? 그 범죄 피해자의 삶이 돌아옵니까? 누구나 다 한 번밖에 살지 않고 민주당원들도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2: 네.
3: 그래서 야당에서는 모든 국민의 삶은 한 번뿐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네. 이번 달 15일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그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
2: 네.
3: 뭐 등등해서 보안수사로 인해서 범죄의 전모가 밝혀진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진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범죄 피해자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안 보이는 데서 우려한다고 하면서 다 같이 찬성 버튼 누르신 분들 네. 그분들 이 말을 새기면서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사실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현직 의원들이 다시는 이제 정치 안 할 각오 또는 정치를 못 할 각오 또는 그 소속 정당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한 번 의원 더 하려고 정치 좀 더 오래 하려고 그 자리 계속 유지하려고 본인의 소신과 여러 가지 전문가로서의 좀 판단을 유보하고 감춘다면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그건 정치꾼 아니냐. 이런 생각이

0: 들 정도로 매우 실망스럽고 매우 우려스럽고 좀 계속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안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기자님
1: 네.
0: 지금 이거 거부권 얘기 나오잖아요. 제1호권.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는 정치권 관계자는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을 만에 하나 행사한다라고 하면은 여권 지지층은 둘로 쪼개질 거예요. 그 전당대회 앞두고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만무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방금 앵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체 그럼 정치인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게 기자들도 가장 큰 퀘스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취재를 해보면 민주당의 지금 절대 다수는 친명이잖아요. 네. 친명은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자신들은 되게 빠르게 조기 레임덕이 올 거라는 아주 강한 우려를 갖고 있어요. 이것보다 지금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는 게 지금 그분들의 판단입니다.
0: 뭐 제가 정치인들의 어떤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네. 계속해서 이 점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나 그 박서민 전 최고위원 이번에 형소법 개정안 중에 이제 공소기각 사유 확대도 있었잖아요.
3: 네.
0: 이거는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도 비판이 좀 나오는 게 아니 수사가 잘못되면 이거 공소기각으로 간다. 이거를 넣은 게 뭐 내용의 어떤 그 타당성을 떠나서 갑자기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을 위한 이 사전 작업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3: 그러니까 뭐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매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네.
3: 가끔을 한 수십 번 고쳐매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면. 그러니까 뭐 이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것도 뭐 얘기는 이제 기존의 판례들 중에 있던 것들을 이제 명문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갑자기 한밤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회의할 때부터 계속 있었던 안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저 이거 꼭 했어야 됐나 싶던데요, 저는. 왜냐면 이게 일단 뭐 물론 이 법안에 항상 모든 걸 세세하게 표기할 수 없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검사가 중대하게 뭐 현저하게 수사를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중대하게 혹은 현저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구체화가 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과거의 판례들이나 대법 판례들을 이제 참조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좀 그리고 플러스 좀 뜬금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게 훨씬 더 치명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이제 야당에서 공격을 하는 게 대통령의 뭐 재판과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받게 되는 정치적인 어떤 비판이나 오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최근에 심지어 또 연임 관련한 뭐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
0: 네, 국회의장.
3: 뭐 뒤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쌓이면 이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게 부정이 막 안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믿어 주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말 하나 조심하고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지금 어떤 공소기각 사유 확대 이런 부분도 뭐 형소법 개정안 내용만으로도 이미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까지 포함됐다라는 것도 일단 뒤늦은 후폭풍이 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빼는 게 맞았다. 이거 이렇게까지 추가를 할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이거 왜 들어간 겁니까, 기자님?
2: 네.
0: 그러니까. 왜 넣은 거예요?
2: 일단 공소기각이라는 게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리 없이 재판을 네. 종결하는 절차잖아요.
0: 네.
2: 그런데 가장 지금 기자들이 눈여겨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과연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볼까 안 볼까. 네, 조이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후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22명을 임기 안에 임명하게 돼요. 네. 이 포인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법이다. 공소취소 특검 도입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소취소가 플랜 A고 연임개헌이 플랜 B고 공소기각이 플랜 C다. 이렇게 방금 박성민 전 최고가 우려하셨던 그 부분 프레임 그대로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고 있거든요.
0: 네. 아니
3: 그러니까 왜 굳이 뗄감을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미 사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그 보안사건 폐지로도 이미 여론이 안 좋고 이제 국민들의 뜻과 우리가 반대로 간다라는 어떤 우려와 비판이

0: 이제 밀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이 부분까지 넣어서 그러니까 뭐 몰랐을까요? 저는 문제가 될 거를 저는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했을까라는 게 진짜 좀 답답해요, 계속.
1: 박전 최고위원님 말씀은 이 조항이 들어간 것 자체는 목적이 정당하지만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사실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의 본질은 입법의 사유화입니다. 입법의 사유화. 자, 이 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 본인이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권은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노려왔습니다. 잠시 지금 유보된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공소 취소가 안 됐을 때는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을 연임하게 해서 재판을 장기간 미뤄보자라고 하는 발상이 이른바 연임 개헌인 것이고 그게 안 됐을 때 그러면 재판을 퇴임 후에라도 받게 되면은 그때는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 기각을 해보자라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이 형사소송법 327조 개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15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 버튼 눌렀습니다. 여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 안 나오게 하는 길을 이렇게도 뚫어보고 저렇게도 뚫어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입법의 사유화가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의 변호사 출신 의원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로펌 변호사가 일하듯이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 그럼 로펌으로 돌아가서 변호사 역할 열심히 해라 라고 돌려보내 주실 겁니다.
2: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에 이제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수많은 변호사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고요. 지금도 국회의원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대통령을 지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더 덧붙이자면은 국민의힘이 잘하는 거 정말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지금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냐? 정말 잘하는 거 하나도 참좀 제시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민주당이 폭주를 하는 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래도 돼라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 정치를 주도하는 양대 정당 도대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광고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짧게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좀 전에 송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연임 관련된 이야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국민의 선택 문제다. 예전에 법제처장인가요?
1: 예,
2: 법제처장
1: 주원철
2: 예. 법제처장도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아유 말 실수겠지. 뭐 설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고 국회의장이. 그리고 또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당히 좀 항상 좀 온건하고 항상 차분하게 이제 의정 활동도 해왔는데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기자님
3: 네.
2: 이거 취재 됐습니까? 이것도?
3: 일단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 발언을 원론적으로 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그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육선 의원이에요.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겪으신 분이고 보통 국회의장실에서 이게 첫 기자간담회였거든요. 첫 기자간담회는 의장실 전체 그다음에 의장 포함해서 의장 전체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준비하거든요. 예상 질문도 마련하고 예상 답변도 만들고 실제로 기자들이 어떻게 질문할지 엄청나게 오랫동안 토론하고 숙의해서 예상 답변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정식 의장이 이런 파장이 있을지 모르고 이런 메시지를 냈다? 저는 그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러면 뭔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이런
3: 그러니까
2: 거네요.
3: 충분히 이거 여론을 떠보려고 이렇게 조정식 의장이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기자들이 흥미롭게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기자 간담회가 오전에 있었어요. 근데 의장실 대응은 이상하리만큼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시사저널 기자가 거기 가서 이제 현장에서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기자가 저한테 보고를 했을 때 제가 그걸 보고 이거 사고인데 바로 알았거든요. 저만 알았겠어요? 국회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바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바로 정정하거나 바로 잡지 않고 그 오후 5시나 돼서야 이걸 바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매우 이상해요.
2: 저도 지금도 참 의아한 게 이게 정말 실수였다면은 바로 잡았을 것이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부분. 그렇다면은 뭔가 의도가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럼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다음에 뭘더할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본인의 소신이냐?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한번더 하고 연임하는 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도움된다고 정말 판단을 한 거냐? 저 아직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1: 조정식 국회의장의 직전 보직이 뭡니까? 대통령 정무특보였잖아요. 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일련의 흐름이 있어요. 앞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조원철 법제처장이 작년

0: 10월 24일에 법제처 국감에서 똑같은 질문 받았을 때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가 난리가 났었죠.
1: 네.
0: 그거를 며칠 뒤에 법무부 국감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주워 담았는데 주워 담으면서도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였냐면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된다. 그럼 예외적인 해석도 있어요. 그다음에 김민석 전 총리는 공개 발언에서 5년은 너무 짧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 이런 묘한 발언도 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신용한 충북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는 대통령 연임이 되지 않지만 지사님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농담 비슷하면서도 아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럼 앞으로는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 연장선상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는 발언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고 망언입니다.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 개인이 쏘아올린 조정식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니고 네. 조정식 국회의장을 발사대로 해서 발사된 미사일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 본인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는 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 취소 때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왜 이 대통령은 나는 퇴임 후에라도 정상적으로 재판 받겠다 이런 것 하지 마라 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연임하지 않겠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이 논란은 정리가 안 될 겁니다.
1: 저희가 언론의 사명으로 당연히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더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또 정부 여당 주요 관계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감시도 하고 이렇게 뜯어보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선민 전 최고위원께서 여러 가지 방어도 해야 되고 또 해명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자세히 해주고 계신데 어떠세요? 지금 이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은 이게 파급력이 굉장히 큰 그런 발언이긴 한데.
2: 아 근데 뭐 파급력이 큰 발언이고 매우 부적절했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뭐 조정식 의장께서 하신 말씀은 일단 명백하게 부적절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딱 듣기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헌 가능성을 그렇다면 열어놓는 것인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마치 이제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어떤 그 임기의 문제, 뭐 연임의 문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현직 대통령 말고 그냥 앞으로 우리가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를 할 거냐, 그걸 좀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건 저는 논의해볼 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현직 대통령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와 결부돼서 이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커졌던 것 같고요. 다만 일단 불가능하죠.
1: 네, 불가능하고 네. 네,
2: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개헌을 한 번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이중 개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헌법에 그 대통령과 네. 관련한 연임 중임 뭐 이런 문제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헌법 조항이 명백하게 있는 것이고
1: 네.
2: 그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할 거면. 그리고 개헌 저지선도 지금 뭐 200석이라고 이제 예. 다 예. 알고 예. 계시지만 이미 국민의힘이 있는 상황에서 뭐 개헌 저지선 뭐 지금 다 바리케이트 잘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이대로면은 개헌 가능성이 사실 제로가 됐다.
2: 아니 제로가 네. 된 게 아니라 제로였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일단 그 청와대에서도 나서서 그 헌법 얘기도 하고 이거 불가능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의사가 그렇지 않다라는 점도 저는 전달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지금 뭐 순방 중이시니까
1: 네.
2: 이제 다녀오셔서 만약 입장을 밝히실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의장실도 나서서 어느 정도 해명을 했고 청와대 정무 수석의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아니다 아니다 얘기를 한 상황이니 저는 뭐 이 파급이 더 길게 네. 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앞서도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결국 좀 뗄감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냥 한쪽에서 혼자 연기만 피우고 있고 허수아비 때리게 하고 있으면 아유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그동안 야당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뭐 재판 혹은 뭐 연임. 장동혁 대표 지난번에 그 개헌할 때 5.18 그 헌법정신 전문에 수록하는 거나 뭐 개헌 요건 강화하는 거나 그 개헌한 때도 대통령의 뭐 어떤 그 임기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이거 이 대통령 연임용 개헌이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런 발언들 때문에 더 뗄감이 이제 넣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엄청나게 큰 실책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1: 네, 자 오늘 다루는 얘기가 정말 많네요. 네, 그래서 광고도 예, 좀 늦게 지금 듣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중혁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3: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네, 3부는 정치 코너입니다. 아, 오늘 거의 역대급으로 다룰 소재들이 많아서, 네. 좀 한 분 한 분의 좀 견해를 좀 깊게 좀 듣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네. 좀 저도 좀 아쉽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좀 전에 광고 들으면서, 국민의힘이 잘하는 것도 있다. 네.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제가 좀 전에 국민의힘 잘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했더니, 잘하는 게 있다. 라고 하셨어요. 뭐예요?
4: 저희가 징계는 좀 잘합니다.
3: 징계. 예. 약간 좀 자조 섞인 건. 네.
5: 징계 맞죠. 징계 맞죠.
3: 아, 네, 징계. 예. 윤리위원 두 명 추가 임명하면서 정말로 진짜 이 징계 절차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떤 징계가 나올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어떻게 정리될지 등등등.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은 커녕 오히려 있는 사람 쫓아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거 잘하면 이것도 잘하는 게, 이게 징계 잘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예,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고요. 네. 그러저나 조금 전에도 그 기자님께서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추가적으로 또, 네, 해 주셨는데,
6: 짧게,
3: 예, 예, 네, 그거 하고 넘어갈까요?
6: 네, 말씀드리면은 저는 조정식 의장이 이번에 정말 큰 사고를 쳤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민심의 요구를 걷어찼어요. 지금 민심이 개헌을 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는 권력 연장이 아니라 권력 구조 개편이잖아요.
3: 네.
6: 근데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이제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심이 바라는 개헌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왜 다 불행한, 대부분 불행한 결말을 맞았냐.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의 정치 양극화, 적대적 공존 깨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결선 투표제 등의 개헌을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게 다 물 건너가게 됐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꼭 짚고 싶은 거는, 네, 조정식 의장은 지금 자기 위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3: 어허.
6: 아직도 대통령의 참모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언론이 지금 명픽, 친명 국회의장이라고 수식어를 달잖아요.
3: 예.
6: 그럼 이제 그렇게 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부나고 국회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국회 있고 정부가 있었고 헌법 소호의 의무를 그 누구보다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 자리에 계신 분이 국회의장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대통령의 참모인 것처럼 본인은 정작 국가 의전

0: 사실 2위예요. 왜 국가우정사를 2위겠어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라, 헌법정신을 지켜라, 견제와 균형을 당신이 최전선에서 해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국가의전서를 2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체 어떤 말을 하고 이걸 바로잡고 있지 않는지 저는 조정식 의장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1: 사실 국회의장까지 올라갔으면 더 이상 나에게 더 이상 공직은 없다. 나의 마지막 자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소신껏 양심에 따라 규정을 지키면서 해야 하지 않냐. 그리고 그럴 국회의원을 의장으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굉장한 좀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한 10분도 채 안 남았네요. 이게 왜냐면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 당대표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들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이제 한 7분 남았습니다. 네, 7분 동안 다뤄야 되는데 오늘 충청권 발표가 나오죠?
0: 네. 네.
1: 기자님?
0: 예, 오늘 오후에 충청 이제 순회 경선 결과가 이제 처음으로 발표되는데 일단 지금 판세로는 정청래 후보가 충청에서는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 충남 금산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고향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순회 경선 순서를 어떻게 하냐를 두고도 김민석 후보랑 우당탕탕이 있었어요. 그만큼 정청래 후보가 고향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연임 개헌의 논란이 정청래 후보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따가 우리가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1: 네.
0: 우리 당이 지금 민주당이 신천지라는 이제 종교 세력이 들어와서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흐트러뜨리고 있어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층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해서 오늘 발표되는 충청 순회 경선 결과는 정청래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도 뭐 좀 뒤질 거라는 걸 미리 좀 예상을 한 건지 몰라도 아 뭐 7%인가요? 네, 그 정도 지는 거는 뭐 잘하는 거다. 문제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관심을 끄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부산 영남인가요? 네. 부산인가요? 네, 거기도 네. 굉장히 좀 투표율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김민석 후보 측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처음에 뭐 판세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다만 이제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뭐 정청래 그 후보님 고향이다 보니까 약간 뭐 거기선 당연히 정청래 후보에게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시각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남아있는 경선들을 준비를 하고 거기서 계속 승기를 잡아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보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선거운동도 이뤄지고 있는 걸 또 보고 있고 뭐 투표 전 전략도 계속 제시가 되고 있고 뭐 최고위원은 이렇게 이렇게 찍자 뭐 이런 얘기들 되게 활발하게 오가고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제 토론회가 한번 있었잖아요.
1: 근데 네.
2: 그 당대표 후보 토론회 때 조금 더 그 많은 부분들이 좀 다뤄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직전 당대표였던 정청래 후보가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1: 네.
2: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직전 당대표였음에도 왜 이번에 또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 평가나 분석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 요즘 이제 민생 문제가 심각하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뭐 주식이 이번에 반등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ETF 문제도 있었고 부동산 이슈도 계속 있는 상황이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깊게 다뤄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청년 얘기도 했지만 또 청년 최고위 부결되고는 또 그 얘기는 또 추상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뭐 초기 판세나 뭐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토론회라든지 순회 경선 결과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좀 남기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남아있는 토론회나 경선 때 뭐 연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뭐 언론 노출이나 SNS 게시물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3: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뭔가 하나 확실하게 남기고 있는 것은 있어요.
1: 뭐예요?
3: 과거사 진상규명. 뭐냐면
1: 네,
3: 계속 뭐 그 계엄 때 어디 있었냐부터 시작해서
1: 예.
3: 김대중 정부 때 뭘 했느냐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민주당의 김의겸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3: 한겨레 기자 출신이죠.
1: 그렇죠.
3: 이분이 24년 전에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 썼던 기사를 정정한다고 밝혔어요.
1: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정몽준 캠프에 가담한 김민석 당시 전 의원이 뭐 노무현은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1: 네.
3: 했다고 하는 기사를 본인이 썼었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정정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좀 실소가 나왔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렇게 24년 전에 일까지 집착하면서 하나하나 파헤치고 사실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현 주소예요. 앞서 박채국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민생 미래 비전에 관한 이야기는 실종된 지가 오래입니다. 근데 과거사 진상규명이 그렇게 중요하면 문 닫아 걸고 그분들끼리 하시면 됩니다.
1: 예. 하여튼 민생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뭐 이제 아직 기간은 남아 있으니까. 네. 아직도 뭐 그런 기회는 있다. 점차 그런 부분들도 좀 언급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만 이게 벌써 좀 나와서 되는 거 아닌가? 민생 관련된 얘기가.
2: 아니 뭐 얘기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네. 토론회 이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ETF 뭐 폐지해야 된다. 혹은 뭐 이거 조건 올려야 된다. 이런 뭐 얘기부터 이제 뭐 세금 관련해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강화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냐 이런 취지의 얘기들도 다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앞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얘기가 좀 더 주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앞에서 이제 송영훈 대변인께서 좀 뼈아픈 지적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뭐 과거사라기보다는 사실 서로에 대한 어떤 공격의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공격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고 혹은 누구와 함께 했고 이런 일들 이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미 저는 그렇게 과거를 파먹는 논쟁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감기약 그 논란에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1: 아, 네네.
2: 네, 김민석 이제 후보에게 뭐 예. 감기약 성분을 공개해라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분 공개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뭐 국회에 이제 표결 못했 던 게 뭐 몇 초 차이로 이제 갔는데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 못 믿겠다 잔 거 맞냐 어디 있었냐 감기약 성분 공개해라 뭐 이런 촌극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CCTV 다 네. 보여주고 시민 증언 나오고 그 감기약 성분 공개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미 저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가서는 안 되겠죠.
1: 네.
0: 네, 지금 민주당의 이 전당대회가 사실 이제 남은 핵심 변수가 뭐냐라고 예약이 되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네. 결국에는 신천지라는 한 단어로 소환돼요.
1: 이게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이슈입니까? 그러면?
0: 왜냐하면은 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조심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친명계에서도 이거에 대한 검증은 이제 당에 맡겨달라라고 해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 이걸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거든요.
1: 아, 오히려 역공이다.
0: 네, 정청래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지만 친정청래 측 이제 다른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근거를 제기해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2021년 대장동 그 트라우마를 되게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당내 경선이 이렇게 너무 강하게 붙다 보면 대장동 의혹을 야권에서 제기했던 게 아니거든요. 네. 상대당에서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이야기를 되게 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열린우리당 때처럼 우리 이거 분당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심하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있다. 우리가 다시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저희 한 20초 남았는데 송 전 대변인께 마지막 발언 좀 드릴게요.
3: 그러니까 이거, 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의 8월 17일 이후 관전 포인트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군요. 저도 그 점에 포인트를 두고 지켜보도록
1: 예.
3: 하겠습니다.
1: 새로운 어떤 예능 프로그램 네, 제목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예. 잘 될까요?
2: 친해지길 바래를 찍어야죠.
1: 네, 오늘 예, 네.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과 예전의 추억의 예능 프로그램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 관련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세 분과 함께 했고요. 네, 많은 청취자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선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동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6: 대학교.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0: 지금은 집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CBS 주말 뉴스쇼. 오늘 사실 저희가 한 주간의 뉴스를 좀 정리하는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루 전날인 금요일 뉴스만 해도 너무나 큰 게 막 뻥뻥 터져가지고 그것만 다루는 것도 이제 막 벅차네요. 그리고 좀 고백을 좀 하자면은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시사방송 진행자 중에 가장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가장 정치를 싫어하고 정치인들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중요한 일들이 많고 단순한 정치 사안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덥고요.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는데 좀 시원한 노래입니다. 오늘도 휴가철이라 이 노래 더 떠오르는데 이 노래 들으면 저도 그때 그 시절로 좀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많은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 스케치가 부른 여행 스케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2: 함께
1: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3: 꿈꾸자 경기도에서.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도시일이라

0: 사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3: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닐지니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분일 뿐 흙덩이 하나라도 바다로 쓸려나가면 유럽 땅은 그만큼 작아지고 누군가 죽으면 내 몸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니 나 또한 인류의 한 부분이므로 그러므로 종이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지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 울리고 있습니다. 존 던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중 일부입니다.
4: 날씨와 생활입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40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노약자들은 특히 온열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전국적으로도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낮으로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관측됐는데요. 오늘 한낮 낮에도 체감온도 35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아서 무척 덥겠습니다. 중부와 일부 호남 지방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이 34도, 천안, 전주 35도, 강릉과 대구 37도, 광주 38도, 부산은 오늘 39도까지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중부 지방의 경우 무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8: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9: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8: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9: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0: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1: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